0: 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3: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련용성 종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종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부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천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룹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주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절그럭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이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노인은 꽹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 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후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오굴시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둘러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1: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쪽 말을 아는 것 같았다.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1: 10년은 좋게 될 테지.
0: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노인은 삼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0: 정말 집에 가도 되나?
1: 네, 괜찮습니다.
2: 도철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0: 또 잡아가두지 않겠죠?
1: 그럼요,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철주를 바라보다가 덜썩
2: 굴어앉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리었다. 도철주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일으키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부축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3: 홍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4: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한정말을 모르는 이족들은 홍군이라는 소리를 정확히 내지 못해 홍군에 가깝게 들렸으나 그 소리가 오히려 거짓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사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었다.

0: 철추는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너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차례? 아버지가 인질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년씩이요. 이름이 뭐지? 알무사라고 해요. 넌 어느 가문인데? 국이 가문이에요. 도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도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두철주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 내줬죠.
2: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2: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이 성 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도철추는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 동댕이 지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지었다.
1: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0: 돌려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1: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도철추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도철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3: 이젠 돌아가세요.
0: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쳤다.
1: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0: 사람들 틈에서 환상이 터져나왔다. 손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피 묻은 족쇄와 쇠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신을 신은 아낙네가 사내의 돌과 계집의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구를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도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펴볼 새도 없이 아낙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1: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4: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아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서를 내밀었다.
4: 홍군 군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1: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4: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 파크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5: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추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패장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두철추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6: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우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5: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철추는 자신감이 솟았다.
6: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5: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음도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샘물, 뼈와 살이 물러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 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설을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놨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노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노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포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되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 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었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논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한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륜은 매주 이 시간대 기수열 시간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기수열 시간을 이용해서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선 이 시간을 이용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이사 선생님께서는 연변병원 중리과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주임 이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도강중륜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35년 동안 연변병원 중립과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를 하게 되면 사천성 성도 중리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는가 하면 상해 중리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경리대에 그 한의원에서 2년 동안 연수한 경력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학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 그 림상 경험도 풍부한 이런 새로운 이사 선생님 우리 여기 도강중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성춘이라 하면 됩니다. 김성춘 네. 이사 선생님 9월 1일부터 정식 회기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앞에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요. 이분은 로중리 선생님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교수급의 부주임이사 이 친구까지 받고 있는 이런 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병을 잘 치료하는가 하면 물론 중의는 전면적으로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게 이분이 치료를 거쳐서 회복된 분들 가운데서는 어림증이 나거나 두통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거나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잘 건네지 못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식물신경문란이 있거나 중풍후위증으로서 자립하기 좀 힘들어지거나 관심병 그리고 고혈압, 고혈지 근만성위염 그리고 위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변이 항상 고르지 못한 이런 분들 그 외에 지금 그 근만성간염이 있거나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과 포함하고 담낭에 염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어서 담낭벽이 두껍다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포함합니다. 간경화 이런 분들 아주 이 선생님 35년간 중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방을 내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그 외에 골가모병으로서 힘든 분들 중리는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경추, 견주, 요추, 무릎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 포함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뭐 찾아오시게 되면 9월 1일부터 직접 도강중앤 2층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여기에는 도강중연은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금방 일백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신화서점장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중륜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가 아주 엄청납니다. 보통 뭐 중소, 이 중등 그 병원 그 수준급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우수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분은 북경의과대학 부석병원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는가 하며 심장과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뭐 얼굴을 쳐다보고 입을 벌려서 구강 안을 쳐다보고 병을 준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정도로서 40여 년간의 중기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일만 선생. 이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선생, 조일만 선생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일만 선생께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관심병, 고혈압, 고혈지, 해눈증, 특수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그러니까 그 허리 아파가지고 자고 쉬는 통도 있고 기기 있잖아, 삼층에.
1: 예.
2: 그거 좀 해보려고요.
1: 예예예 예, 예.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예
2: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옆집 할머니가 그런 대전 포진계를 백성포위 그래서 예, 전번에 가서 그 김주인이라든가 삼층에 그 피부과에
0: 네.
1: 아, 피부과에 최기명
3: 예,
1: 최기명 주임 받죠. 예, 예.
3: 두 번 갔다 왔는데, 예. 그 세 살이에 빨간 티터가 올라온답니다.
1: 어, 최기명 주임 잘 찾았습니다.
3: 용도하신다면서
1: 예. 예.
3: 오늘에 한 번 더 예약해달랍니다. 지금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한 게 말 도와주고 있다면서 영 즐거워 합니다.
1: 그렇죠. 최기명 주임 피부과에서는 예. 명의입니다.
3: 내일 가는 날에 그만가.
1: 예, 화목토.
3: 예, 그래, 내일. 토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1: 예, 그렇죠.
3: 예, 예 내일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최기명 주임께서는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그렇게 시간 잡으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알아서는 명예에 속하니까 일체 오래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은 최 주임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동광중년 흉과 치과에서 예, 처음에 가면 이빨 가서 보이고 다른 치과에 가서 그 이빨을 뽑았단 말입니다.
1: 예.
4: 근데 그게 뭐 3달 좀 넘었으니까나 뭐 지금은 말하는 게 뭐 이빨 뽑은 다음에 절에 할 수도 있다면 그랬구나.
1: 어, 글쎄요. 지금 새로운 치과 그 치료 방법에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4: 예, 그래 가서 이빨을 심었습니다 두 개로.
1: 그래요? 예예.
4: 예, 예 굉장히 그 좀 어둠 밑을 되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어, 치아를 심는다는 예. 거는 그거는 큰 이수를 수여하고 있는데 흥강공강에서 예, 예. 그런 거 돌파 성장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런데 소문 듣고서 그 친구 거기서 했다면서 그래 소개를 합니다.
1: 예예.
4: 예, 그래서 가는 게 정말 대단히 마음 든다.
1: 어, 그렇죠.
4: 바로 제일 빠르갔습니다. 그렇죠?
1: 어, 그래요? 예, 예. 많은 예, 분들 참고 있습니다. 예.
4: 예. 저 뭔가 뭐, 저, 네, 저 집사람도, 집사람은 둘리를 해야겠다며, 그랬겠다.
1: 예. 예.
4: 될 수 있을까?
1: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어, 여기 흠가, 예, 흠가 예. 공간에 찾아오세요. 내관이 여기서 치아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네. 번에 해서 좋으니까 가족 식구들 내관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게도 순서를 잡기 힘들어질 겁니다. 잘 예약됐으니까 신 놓고 찾아오세요.
4: 친척들도 손으로 가서 그래도 이제 내가 말할 겁니다.
1: 그렇죠. 누구든지 치과 문제는 뭐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도대체 어느 치과에 가면 믿음직하고 제대로 오래 견딜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겠는가 많이 고민하다.

0: 산 중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흠가구강 도강 중인 2층에 오시면 됩니다.
1: 예, 없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흠가 축구하러.
0: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연결선에서 예, 인정하는 축구합니다.
1: 그 저는 검사, 특강 검사를 하는 것도 뭐 다 민들로 해주지.
0: 그렇죠.
1: 값도 저렴하지.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1: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셔.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리민길 선생님의 병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위를 수술한 지 4년 돼도 음식 고민해 소화 못하고 먹으면 울로 올라오고 담담이 나빠서 담당급이 계속 나오고, 아니 그래서 그 선생님 뭐 좋다는 약은 신약은 다 먹어다 했으니까 아 어쨌든 좀 중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특감에는 그 선생님인데 가서 되니까 앉아서 신을로 배우고 중약을 달해서 배달로 이래 먹었는데 벌써 12축을 먹으니까 효과해서 내축으로 가서 배움에 전기 치모 맞춤에 약을 쓴 게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온종일 정말 아니 소화도 잘 되고 담당 뜨분 뜨비 물이 올라온다면 입으로 콜로 그죠?
0: 힘들었네요. 예.
3: 예, 수분지 매분지 지내 쓰고 나니 막 매.
0: 그렇죠.
3: 매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그거는 저래 이렇고.
0: 아 그래요. 그 문제 해결이네요. 예.
3: 예. 아, 생각밖에 정말, 아이, 잠도 잘 오고, 이 골가에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건, 그거는 무슨 고추병이 찾아놨겠지, 임시 소화면이나 치료하면 되지 않게, 아이, 약을 먹으면 그 등기 그 선생님인데.
0: 정기친교력법. 예.
3: 예, 이제, 아이, 허리도 반듯하게 못 누워댄데, 반듯하게 누울 수 있고, 다리도 몇 번 뭐 그런 게 그것도 마음대로 걷게 되고 약은 내 추구 썼는데 그렇게 효과 맞습니다.
0: 그렇죠. 리명결선생 예. 호패 있습니다. 예예. 예.
3: 야, 그래 어찌 감사한지 지금 한 번 더 가겠는데 아이가 사면 또 도실 거만 애수하고
0: 한 번 더 오세요. 나을 때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예.
3: 나선데 또 가겠는가 이런 거
0: 예, 나을 때 한 번 더 보시면 근치가 됩니다. 예예. 예.
3: 예, 아이 근데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0: 예,
3: 내
0: 예.
3: 치료한 거 보고 뭐서 아 저는 정말 아무개 병 치료한 거 보니 용한 것 같아서 내 치료한 거 보고 소리 세부에 가서 치료하고 왔는데 이랍니다. 그 이사 무슨 나이 어린 게 내게 무슨 아니 뭐 얼마 알겠는가 이제 다 효과 봐서 좋아한다.
0: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60년 경력에 비하면 이분이 20여년간의 경력을 장순 중위대 졸업하기 20여년간의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서는 어리지만 해도 경력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와 소화계통의 문제를 치료한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3: 이렇게 갔다 온 사람마다 기억합니다. 아, 보기에 그 헤매기 같은 게 어린 사람이
0: 예.
3: 중이 무슨 뭐 얼마 알겠는가 함께 정박이 병이 효과나
0: 병 치료하니까 아니죠. 그렇죠.
3: 계속 땡긴다 모두.
0: 예. 예. 예.
3: 그리고 그 봤던 김에 내 그 흥강 치과
0: 흥강 예예 치과 예.
3: 거기 내 이거 다른 데서 저 이미 대전에 들리러 한 게 자꾸 들떠서 이래서 이번에 아래 이가 그렇게 무슨 음식이라 뭐 자꾸 이렇게 드나지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 야 선생님 정말 진짜에 한 자리 이거 돈 보고 자기 돈 버리는 중시 아야
0: 흥가구가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뭐든 게 아 노현은 원래 이 잇몸이 쫄면서를 드놓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지.
3: 내가 다 쓸어주겠으니 할 필요 없다.
0: 예.
3: 벌
0: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죠.
3: 버리고
0: 돈 버는 차원이라 가면 원래 거 버리라 하죠. 예,
3: 예
0: 그래요.
3: 근데
0: 예.
3: 다시 자기 쓸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 해주고 정 아이 때문에 다시 오라고.
0: 보상을.
3: 그래,
0: 예.
3: 그러니까.
0: 대단하죠.
3: 선생님 쓸어서 예, 딱 맞춰준 게 그렇게 일었습니다.
0: 그래요?
3: 예. 그래 너무 감사해서 수고비를 드리자도 아이 받지.
0: 그래요? 대단하죠.
3: 예예. 예. 예. 예. 예. 이제 노강중 연애 감사드립니다. 예.
0: 예. 예.
3: 선생님들.
0: 우선 이사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서 아주 예. 준악하게 병치료 해주게 되었으니까 고맙죠. 이제 리명길 예. 선생님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시고 영길씨 흥가병원에는 기본으로서 휴식일이 예, 따로 특별하게 없으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예.
3: 예. 리명길 선생님도 정말 이술도 놓고 이독도 놓고 정말 예, 산하게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게
0: 그렇죠.
3: 정말 팬이 절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모두 취하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죄송합니까?
0: 네.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우리 동서가 그, 뭐니까, 또 광중위원회 가서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자기 본같이 오빠 형님도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동서네 그 모태에서 아주머니가 약항을 해가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놓으니까 또 자기 친척이 그 자비를 고생하는 분도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수일한 모시 타던 게 그, 그분도 어떤 두 번 치료받았는데 많이 좋답니다.
0: 자기가 있게 되면 추위를
4: 예,
0: 많이 타고.
4: 예. 이렇게 소름이라면 얻은 게 그것도
0: 자기만 하고. 하지. 그렇죠. 예, 예.
4: 그, 이, 딱, 그, 먼저 치료 한 분은 목이 딱 뭐에 걸린 것 같아서, 용, 그것도 뭐에 붙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것도 계속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심장도 그, 아이, 답답하고 잠 못 자겠던 게 지금 모든 것이 온정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 또 가겠다고 예약해달라고.
0: 조일만 선생 찾는 거죠?
4: 예예예. 예,
0: 예.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4: 그리고
0: 예.
4: 내일 그러면 그 토요일날에 우리도 오빠네 그 손녀가 지금 그 뭔가 여드름을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떤 얼굴이 기본 상 이렇게 다 아물어가지고
0: 큰 해결입니다. 예예.
4: 예. 예, 그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공들하니까 아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뭘까 뭐 다시라도 못 먹게 하고 일단 거기서 작업서 움직이면 다 못 먹게 하더라고.
0: 예.
4: 그래 놓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 그렇지 그래도 치료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0: 예.
4: 웃음기 돌아서 우리 오빠 이랬다. 야 가서 그래 우울증이 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지.
0: 그렇죠. 얼굴이 이뻐도 더 이쁘게
4: 예,
0: 하고 싶은데
4: 예. 나 있어가지고 용 걱정하게 너무나 지금 기분 좋아한다.
0: 예.
4: 그래서 내일로 예약해달랍니다.
0: 책임형 피부과지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 사이에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화목토.
4: 예,
0: 예, 예.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4: 예,
0: 네, 찾아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피부과에서는 예. 알아주는 명예에 속하니까 시름 넣고 찾으면 됩니다.
4: 예, 뭐 바르면 아이 바르고 그렇게
0: 그렇습니다. 당약 한 가지로. 예, 예. 그렇죠.
4: 예.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네,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뭔가 치료를 받고 갑상선 치료를 받고 중에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저는
0: 예.
5: 날이 푹 빠진 거 아니라고 예? 그리고 목이 아프고
0: 예.
5: 어제도 그렇게 신경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가고 무슨 정신 아프게 되겠다
0: 그렇죠.
5: 예, 어제 갑상선을 보고 그렇게 신경
0: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다 그렇습니다. 많이 분비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적게 분비하는 경우에 다음에 이제처럼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지금 왜 자꾸 다리만 하던데 지금 여기 잠도 덜 자고 영 기분도 좋고 나도 나들로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어제 성격 아십니다.
0: 예, 예.
5: 예, 그런 거 왜 그랬었네. 지금 예.
0: 갑상선 기능 저하가 명확하게 이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면 뚱뚱해지고 자기만 하고 맥이 없고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조일만 선생 찾아서 보시는 게 확실하게 좋게 잘 찾으셨으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저 이 위가 대단히 저 백부인게 딱 골짜기인 것 같은데 단단한 게 그다음에 송아래서 그 내려가고 올라다가 올리도 뻗치면 내려가고 올리 뻗치잖아요. 까니 야 어찌 그 바쁜지 막 입에서 그 냄새가 나서 죽이면서 지구물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애를 먹었다만 근데 그 리맹규 그
0: 리맹길 예 리맹길 선생님 예예
6: 그 이거 그저 얼마 벌써 한 처음 먹어.

0: 한참 전에 이급천
1: 가족 예예 예. 일진치
0: 뭐간에 약간 백복이 쌀쌀해 나더라고.
1: 예, 예.
0: 그래던 게 무슨 말이야 다 먹을까 그거 이급천 다 먹을까 벌써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
1: 내리 꺼지는 게 항 알긴
0: 예, 예, 예, 꺼지더라고.
1: 예, 예.
0: 그러면서 입에 냄새가 없더라만
1: 예.
0: 아, 용합되다.
1: 예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한번더 가다 먹자 내일 여행합시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리 맹결 선생 화목토 아니요
0: 예.
1: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예.
0: 잘 알아.
1: 예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젊은생님을 보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1: 아,
3: 예, 예. 저는 지금 점이 발달 위병으로서 야 고생하다가 7월 생에 내도 이승진데 가서 어떤 위병이 완전히 나타나서 지금은 밥 잘 먹고 찬 거 미니만 매운 거 미니만 먹던 게 지금 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약이 처방이 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위가 쓰리고 쓰리던 게 그 정도도 나왔었어.
1: 아,
3: 그 잘 안 나는데 이 선생님 진짜 지금 위가 쓰리던 것도 많이 나왔었어.
1: 예.
3: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어제 자자고 새니까 그냥 빼고 뭐가지 빼고 안 일어서 뭐 남짓인 것도 그냥 아프고 막 그 수술 지르면 아프고 그래서 어제 그런가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가 물어보고 자자고 샌 갑상선이랍니다.
1: 갑상선에 결절이
3: 아,
1: 있거나
3: 예예
1: 예. 갑상선 결절
3: 예, 그 병이 됐어요. 고업이 나서
1: 갑상선의 이상이
3: 잘 안 났던 게 선생님 발치로 한다는 방송 오더니까 일주일만 선생님이 나는 신나 얼마나 잘하니까
1: 아닙니다. 예. 전면을
3: 손도 그리 잘 합쳐도 내가 봤던 게 저래 진짜 해보고 알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1: 예.
3: 비교적 엄두하다고 그래서 어제 두번 치러 두번 치러 비교적 목이 이게 잘못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지금 맥이 없어.
1: 아, 갑상선 그 호르몬 분비가 균일하지 못하게 돼서 결절이 있다는 걸 한 대 뭉쳤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일만 선수의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3: 무슨 말이요?
1: 예.
3: 내게 비교적 엄중하다면서 몇 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 치료하고서는 오늘에 또 가겠는데, 우리 그 진도 부모님도 또 자동차 지어드랍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 내 같이 갈까? 오늘에 두 분 예약되겠을까?
1: 아, 완전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이 빨리 오세요. 시간은
3: 예,
1: 어우 조금 넘어가더라도
3: 나는 용역과서 예. 우리 오빠 우리 형님도 그새 자상선 지어드려서 목이 아파서 만나십니다 지금
1: 예, 예, 예,
3: 오늘이
1: 예.
3: 가겠어요 예?
1: 예 그렇게 하셔 두 분 찾아오시는
3: 예,
1: 걸
3: 예,
1: 알고
3: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동생이 음식을 유치소위원이십니다. 예. 음식을 먹기를 생각했던 게 어떤 예. 음식을 지었는데 단지은 애가 잘 먹고 있답니다. 사도 잘
1: 먹고. 어, 예.
4: 예. 그리고 예. 찬 우유나 예. 찬물나 과일을 못 먹었는데 지금 예. 예. 하나를 좀 조금씩 먹고 있답니다.
1: 어, 그렇답니다. 그래요?
4: 예. 예. 예. 그리고 예. 아, 그런 이 동생이 아, 침전지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두 번 치료를 하니까, 예, 지금 많이 나았답니다.
1: 어, 리맹글 선생 찾아보신 걸로,
4: 예,
1: 예 좋은 효과를
4: 예,
1: 보셨다. 그
4: 예, 아침에 일어나면 봐서 10전에 화장실을 두 번 갔답니다.
1: 어, 예.
4: 예. 정상이 못 돼서. 그러던 게 이것도 여튼 거의 정상으로 된답니다.
1: 어, 대단하죠.
4: 예. 이제 좀 몇 번 치료를 하고, 예, 이제 좋고, 이빨도 좀 흔들기도 하지만, 예, 아, 그럼 참기나 찬물이나 따가운 거 먹으면 새콤새콤 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더 치료를 받고, 예, 이제 좋고, 이빨도 좋고 하면, 예, 9월 말 중에 한국을 데리고 나가서 일하겠다.
1: 예.
4: 예. 예, 야, 이명진 선생님이 정말 용하다고, 예.
1: 어, 치열하고 있죠?
4: 예, 약속도 예. 저렴하고 용 감사하다고 합니다.
1: 저는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명진 예. 선생님, 예,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도강 중년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하게 진단을 하고 확실하게 처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강중년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 병치료에서는 도강중년이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도강중년 2층에 흉과 구강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단순 리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떻게 편리하면 어떻게 편리를 더하는 차원에서 이자처럼 틀리가 힘든 걸 그 교정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우리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는 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리 같은 것은 그거는 완전히 세포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에 속하게 돼. 그거는 변하지 않고 뭐 세포는 수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원 그 틀리 같은 걸 살리는 차원에서 한다는 게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도 이렇게도 여러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조건을 상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길 흥과공항에서는 이미 여기 와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젠가는 그 무료로 검사하고 발펜하고 그리고 직접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에 한번 씻습니다. 치아를 씻는데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데요. 아주 말쑥한 치아를 찾는데 그건 위에다 씌우느라 하게 되면 큰 돈이 드는데도 이렇게 다 하게 되었고 모든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 다 빠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때. 그리고 최기명 피부과 주임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피부과의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두 개 극단에서 피부과 문제가 많이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년층에 다 하나는 그 젊은 한참 그 모든 기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 중에는 청소년 가운데서 피부과 문제가 호르몬 분비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전풍 어려운 질병이죠. 소보짐, 습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후이츠자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난 바깥에 내놓고 말하기 싫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네. 잘 치료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큰 차이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름철 세차는 다른 계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차 한 번이 차량 수명을 몇 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차량을 튼튼하고 반짝반짝하게 지켜줄 세차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차를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와 날씨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세차 순서와 방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세차 습관, 그리고 세차 후 반드시 해야 할 마무리 작업까지 여러분의 차량이 이 계절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세차 말이 나오니까 전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1: 근데 그 세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0: 저는 할 말이 좀 적은 게 차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가 아니면 보통 예. 세차를 좀 미루는 편이거든요.
1: 근데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세차를 왜 그렇게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안이나 가정에서는 참 현명한 주부, 지혜로운 주부로서 살는데 예. 운전하는 데서 또 세차를 차 관리에 있어서는
0: 잘 안 해요.
1: 야, 예.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왜 차를 자주 이제 세차를 안 하냐면은 내일 비가 온대요.
0: 근데 그게 또 아깝거든요.
1: 예.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안 오는 날 보면은 바람이 불고.
0: 예. 바람이 불어서 또 먼지를.
1: 먼지가 있어서 안 하고.
0: 저는 왜 안 하냐면. 예. 세차할 때 기다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1: 기다린 시간. 예. 근데 그 차가 좀 깨끗하고 또 외관도 그리고 실내도 깨끗하면은. 네. 운전하는 데도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모르는 게 예. 아니라 좀 겨울이다 할까요? 저는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합니다.
1: 근데 겨울에는 또 눈이 온다고 안 하더라고요.
0: 겨울엔 또 왜 그러냐면 세차하고 나오게 되면 또 땅땅 어느 예.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그 느낌 정말 안 좋거든요.
1: 그래서 1년 사계절 다 이유가 있어서 세차를 안 하면은 예. 왜 굳이 운전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필요하니까.
1: 그래서 세차는 제가 예. 가져다가 드리거든요.
0: 아, 정말 비섭니다.
1: 아, 그럼 세차를 해놓으면은 또 이제 기분이 좋죠, 사실.
0: 네, 그렇죠.
1: 얼마 못 가서.
0: 고맙죠.
1: 네,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먼지가 뽀얗게
0: 근데 세차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언제 세차하느냐가 네. 또 어떻게 세차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낮의 폭염 이 시간대는 피해야 되거든요.
0: 예. 예.
1: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낮 세차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태양이 정수리에서 내리쬐며 차량 외부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차량 표면 온도는 70도에서 많게는 80도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렇게 뜨거워진 차량에 물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세차장 가도 잘 안 씻어주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 예. 급격한 열 팽창과 수축을 해내서 차량 도장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들뜨거나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차량 유리창은 더 위험합니다. 뜨거운 유리에 찬물이 닿으면 순간적인 온도로 인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 그리고 한낮에 세차를 하면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하여 햇빛을 한 점으로 모이는 물방울 렌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도장면에 물자국이 생기거나 심하면 페인트가 타버리는 열 손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차용 샴푸나 비누도 더운 표면에서 순식간에 말라버려 지저분한 얼룩으로 남게 되죠.
0: 그렇다면 최적의 세차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세차해야 될까요? 이른 아침 오전 9시 이전 또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직 차량 표면이 뜨거워지지 않았거나 이미 식기 시작한 상태여서 온도 차이에 의한 손상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좀 힘들다면 저녁 시간대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햇빛이 누그러지고 그림자가 길어져서 세차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세차하면요.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다음날 물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날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흐린 날입니다.
1: 보통 흐린 날에는 잘 안 하죠.
0: 비 올까 봐. 예. 근데 이럴 때 세차하면 좋대요.
1: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 세차나 하자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차의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바로 맑은 날이 아니라 흐린 날씨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1: 흐린 날은 자외선이 약하고 온도도 낮아 세차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에 의한 물방울 렌즈 효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세차 용액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아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에도 갑작스런 소나기가 올 수 있으니 세차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그런 센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0: 네, 진짜 이 날씨를 다 따지면 세차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아니 진짜 내일쯤 모레쯤 비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또 차 안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러면 호흡기 개통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세차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세차하냐면 백화상가에 갔는데
1: 맞아요. 슈퍼마켓에 쇼핑하다가 갔는데
0: 근데 있잖아요. 그 주차 자리가 없어요. 세차장에 맡기면 주차 자리가 그대로
1: 알았어.
0: 나오고
1: 예. 예.
0: 쇼핑할 때 2시간, 3시간 필요하면 그 시간이 충분히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택합니다.
1: 근데 조금 가격이 보통 세죠. 우리가 세차하는 것보다 좀 비싸거든요.
0: 예. 예. 월표를 끊게 되면 괜찮아요. 자, 세차할 때 어떤 시간 이용할지 여러분 잘 아셨겠죠?

0: 네, 세차 기준 주차 장소도 중요합니다. 세차를 하기 전에 차량을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세차를 시작하는 거죠. 그늘이 없다면 차량의 한쪽 면을 그늘에 두고 세차한 후에 차량을 돌려서 반대쪽 면을 그늘에 두고 세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차 도중에 차량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세차의 올바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차라고 하면 그냥 물 뿌리고 비누 칠하고 헹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철저한 순서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예비 세척입니다. 세차의 첫 단계는 예비 세척인데요. 차량의 묻은 먼지와 모래 알강이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면이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모래 알갱이가 도장면을 긁어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압수를 이용해 차량 전체를 샤워하듯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차량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물을 분사하여 큰 먼지와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때 세차용 물총을 차량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고압수가 도장면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 세차장에서는 2단계에서 진흙 분해제나 프리워시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차량 전체에 골고루 뿌려 2, 3분간 방치하면 표면에 붙은 먼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집에서 세차할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 쉽지만 가능하다면 프리워시 단계를 꼭 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다음 단계입니다. 하부 세척인데요. 바퀴와 타이어부터입니다. 예비 세척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바퀴 타이어 그리고 바퀴 주변부터 세척합니다. 이 부위는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도로의 타르, 진흙 등이 가장 많이 묻는 곳이기도 하죠. 네, 바퀴 전용 세정제를 뿌리고 전용설로 꼼꼼하게 닦는 것이죠. 바퀴 좁은 틈새까지 신경 써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타이어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닦고 바퀴 흙튀김 방지턱은요 고압수로 진흙을 씻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퀴 세정제가 차량 도장면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바퀴 세정제는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이 많아서 도장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퀴 세척이 끝나면 바로 깨끗한 물로 완전하게 헹궈주는 것입니다.
1: 자, 그리고 3단계입니다. 본 세척, 위에서 아래로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차량 상부에서 시작해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척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흘러내린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닦으면 오염물이 다시 위로 옮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세차 전용 해면이나 긁힘 방지 마이크로 파이퍼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수세미나 걸레는 도장면을 긁을 수 있거든요. 또한 세차 전용 샴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방 세제나 샴푸, 비누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차량 도장면에 치명적입니다. 일반 세제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강해 도료를 손상시키고 왁스 코팅을 벗겨냅니다. 세차 전용 샴푸는 중성 pH로 도장면을 보호하면서도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해면에 세차 샴푸를 묻혀 직선 방향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건데요. 원을 그림에 닦으면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닦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꼼꼼하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세척이 끝난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이게 참 중요한 게 네. 철저한 헹굼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세척이 끝났다면 세척 샴푸와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철저히 헹궈야 되겠습니다. 헹굼이 불완전하면 샴푸 성분이 남아 도장면에 얼룩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압수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샴푸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헹궈주시고요. 특히 바퀴 흙튀김 방지턱이나 범퍼 아래쪽 등 물이 잘 빠지지 않은 곳은 더 신경 써서 헹궈줘야 되겠습니다.
0: 네, 다음은 물기 제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인데요. 제 차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단계가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차 후 그냥 공기 중에 말리는 데에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물방울이 그대로 마르면 물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도장면에 달라붙어서 하얗게 얼룩이 지는 것이죠.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이 물자국이 더욱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물기 제거할 때는요, 물기 흡수력이 뛰어난 타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건은 보풀이 일어나고 도장면을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 제거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하체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은 물기가 마르면 특히 자국이 잘 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닦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 가장자리, 트렁크 틈새, 사이드 미러 접힌 부위, 연료 주입구 덮개 주변 등 물이 걸기 쉬운 곳은 더욱더 꼼꼼하게 닦아주십시오. 네, 이 부위에 물이 남아있으면 부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폭염 후 세차는 절대 금지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낮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찬물을 뿌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차량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물을 맞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도장면이 들뜨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0: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죠. 그리고 장거리 주행 후 바로 세차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거리 주행을 마친 후 세차는 피해야 합니다. 주행 중 뜨거워진 브레이크 디스크나 엔진 부품에 찬물이 닿으면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는 주행 후 온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을 맞으면 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타이어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량을 식힌 후 세차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1: 근데 보통은 장기간 그 주행하게 되면 바로. 작은 벌레가 붙어가지고 네. 바로 세차장에 갑니다. 인증 세차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시내에서 뭐 살짝 좀 세워둔 다음에 다시 세차하는 맞아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배설물과 벌레 자국. 이건 정말 고민입니다. 예. 즉시 제거하라고 합니다. 제 차에도 새 배설물이 아직도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네. 새 배설물은 산속에 강해서 방치하면 도장면을 부식시켜 영구적인 자국을 남깁니다. 벌레 자국 역시 단백질 성분이 도장면에 달라붙어서 제거하기 어려워 입니다. 네, 이런 오염물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또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실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굳어버린 경우에는 무리하게 긁어내지 말고 전용 클리너를 뿌려서 충분히 불린 후 제거합니다.
0: 자, 그리고 산성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산성비는 차량의 숨은 적인데요. 산성비는 도장면을 서서히 부식시키고 광택을 잃게 만듭니다.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거나 세차를 해주세요. 비가 왔다고 해서 세차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온 후에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세차할 때 여러분은 뭐 이제 세차장에 가서 하는데
1: 저는 집에서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고에 그 물을 제가 연기했거든요.
0: 네, 그럼 편리하죠.
1: 아니에요. 했는데 차가 알락달락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번엔 제대로 뭐 자면 잘해야지 하는데 또 알락달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 나가기가 차가 더러운 것보다 더 좀 창피하더라고요.
0: 흰색 자국이 그냥 이제 남죠.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샴푸.
1: 예.
0: 예. 세차 샴푸를 고르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1: 그런 예. 겁니까?
0: 세차 샴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성.
1: 아, 예. 중성 세제.
0: 그렇죠.
1: 이제 어떻게 세차 샴푸로 잘 해야 되는지 잠시 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방금 그 중성 세제가 정답이라 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 절대 가정용 세제나 비누 사용하지 마시고 강한 알칼리성으로 사량의 왁스 코팅을 벗겨내고 도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해면과 수건도 중요합니다. 사량을 닦을 때는 세차 전용 해면이나 마이크로 파이버 장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세미는 도장면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 제거용 수건은 마이크로바이터 타월이 최고입니다. 흠결이 뛰어나고 버프리 일지 않으며 도장면을 긁지 않습니다. 여러 장 준비해두고 자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용 도구 사용도 좋고
0: 네.
1: 세차 후 왁싱과 코팅 하는 것도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왁싱도 방법이 참 많습니다.
0: 그래요.
1: 예. 해면의 소량대로 차량의 작은 부분부터 바르고 원을 그리거나 직선으로 얇고 균일하게 펴 발라주고 그리고 또 왁스가 하얗게 뿌옇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0: 네.
1: 자, 이처럼 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또 실내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0: 굉장히 중요하죠. 예,
1: 바깥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관리. 세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내 환기와 청소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지면서 실내에 먼지와 오염물이 더 많이 유입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로 좌석과 바닥 매트를 청소하고 차 내부를 전용 청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햇빛 차단으로 실내를 보호하는 방법. 네.
0: 네, 그리고 차량 내 방치하면 알뜰는 물건들도 알아둬야 우리가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이터거나 향수거나 또 충전 보조 배터리거나 탄산 음료 또 돋보기나 돋보기 안경 그리고 이런 뭐 스프레이 같은 거
1: 예.
0: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돋보기 같은 경우도 이제 햇빛에 자주 있게 되면요 화재미열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모으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제가 그 라이터를 한번 이제 운전하면서 여름철에 제 네. 차 안에 뒀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안에서
0: 그래요?
1: 폭발한 거죠.
0: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날 정말 위험했거든요.
0: 그럼요.
1: 예. 제일 여러모로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 세차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전의 우한인데는 또 안전의 우려가 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또 잘 지켜가면서 운전을 안전 운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차량은 우리 신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를 편리하게 이제 두 다리로 걸어다닐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해주는데 대신 그만큼 잘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1: 날씨가 계속해서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전해서 또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여행하시고 더 반짝이는 차량과 함께 즐거운 뭐 여행이나 또 드라이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행복한 또 차량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자, 저희는 다음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방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구산맞이 톱선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학원인 계시겠어 제때 잘 봐가시기 바랍니다.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노년기의 모든 기능의 자아를 빨리 올리 처시하주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할빈 제4 중약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약창은 포장 보셔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곽의 가격이 598원입니다. 15일간 복용하는데요. 하루 3시 식전에 복용하면 금방 머리가 명석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숨이 차지 않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견지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벌써 일주일 자고 하느라 벌써 좋은 이런 기운이 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좋은 제품인데요.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1,000원 현금권을 또 총값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5각에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에 1,000원 현금권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은 아주 3분의 1 가격도 되나마나 하게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지금 사회가 좋고 우리가 좋은 약을 공급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장수는 이와 많이 밀접한 좋은 연대성을 가져오게 되었을 겁니다.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인데요. 한각에 598원입니다.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하면 많은데 이런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눈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 없이 지날 수 있는 우수한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그러면 무료 배달이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 홍삼을 비롯해서 그리고 차호, 황계, 울금,

0: 시자, 향부, 원지, 정궁, 담남성, 사인 이러한 성분 자체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성분 자체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고, 맥이 너무 떨어지던 거 맥 빨리 올리쳐시와주는 비교적 온화한 보충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예, 저도 지금 삼란소 곱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저는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밥맛도 없고, 항상 온몸이 무겁고, 예, 늘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상남성 구보하고, 예, 한 열흘 먹은 게, 예,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많이 나사지고,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지다.
0: 아, 그렇죠. 그것도 말할 예. 것 없습니다. 예.
2: 그리고 소화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몸도 가벼워지고 맥이 나는 게 알리지다.
0: 그럼요.
2: 예, 그냥 이게 허리하고 다리 아파 아프던 게 지금 많이 낫고, 특히 밤이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야, 이 구배약, 이 상남성 구배약 먹은 다음에 잠을 영 잘 잡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예, 내가 좋아하시는 우리 언니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계속해서 해놓지 나고, 아예 소화도 안 되고, 전하게 잠을 자지 못해서, 야, 지네 많이 고생했는데, 이 삼랑성 구배약이 한 열을 먹은 게 소화도 잘 되고, 이거 혈압도 온정되고, 잠을 영 잘 잔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야, 이 이야기 정말 이게 효과 빠를 줄 몰랐다.
0: 아, 특수한 이야기.
2: 예, 예, 딱 맞는 다음에 자기게 이야, 정말 딱 맞는 다음에 지금 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0: 그렇죠. 기분 날 겁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기분을, 여기 수간 제위한다는 말이 있는데, 간이 잘 소통되니까 우울증이 해결받으면서, 우울증이 아니라도 기분 나지 않던 게 기분 나는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간의 모든 영향이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전달이 잘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
2: 예, 야, 정말, 예,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약이 발전하니까, 약이 질이 점점 좋아지고, 먹어보니, 예, 새 약이 옛날 약에 비해서, 예, 확실히 효과가 빠른 게 알립니다.
0: 약을 바꾸는 원인 자체가 거기에 됐죠. 옛날 약도 좋고, 오늘 약은 더 질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나까 예, 우린 이 약 먹고 예, 둘 다 이게 효과를 보니까 오늘 예, 지금 15가지 지금 구사모 활동에 참가 15가지 배달받았다고 그런다.
0: 예, 이번 활동이 특수합니다. 15가지 15강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지 따라갑니다.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세요.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은, 어, 여러분들 외울 때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성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제사 중약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제약창의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이전에 만청 정부 그때로부터 내려온 제약창에 속하는데, 중국의 중리 중약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올리 받쳐주는 것과 내리 누르는 이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싱 올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참남성 구복의 그 세련남 약이 정말 확실히 대단히 인체에 좋습니다. 네, 이제 먹은 지 한 20날 되는데, 약이 이 한 날에 공복이를 먹습니다. 어렵습니까?
0: 공복에 하루 3시 예. 공복에 딱 드십니다. 예.
3: 예, 공복이 한 날에 그렇게, 야, 이 약이 어쨌든 이분이 이 농촌에 그렇게 물약이 돼 후수가 빠르고
0: 빠르지.
3: 이 남이 예. 입안에다 이렇게 한 1, 2번 물고 이랬까요. 목에 아픈 것도 나서지.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재벌씩 딱딱 먹고 맥이 나고 바로 영세 당긴다. 이제 아픈 문제.
0: 예.
3: 밥 맛이 용기. 그 밥은 이제 맛이 없어. 밥 냄새도 용 웃으라고 그러던 게, 밤 냄새도 자연히 고소하고, 예, 밥 향기 이렇게 냄새가 미가 영 좋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영 맛있습니다.
0: 그렇죠.
3: 해도 이래 해 먹으면 밥이 영 맛있습니다. 맥이
0: 납니다, 선생님. 예, 이 제품 자체가 중국처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3: 예, 이번 구삼 우대 하더니 15가구 주고 15가구 또 천원 빼주고.
0: 천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에 10가구. 그러니까, 특수합니다.
3: 값이 형 그렇게 완으로 저런 마신 게 천원 또 빼준다. 그렇게 이번 우대 하더니 참가하자.
0: 이번에 우대 할 때는 1년에 어쩌다 한

0: 두번 하면 많이 하는 이런 축으로 되어 있느니 우대 활동 이번에 진행됩니다. 100% 물어주고 거기에 1,000원 빼주고 이렇게 되어
1: 예,
0: 기회입니다. 그렇죠. 기회입니다.
1: 예. 예. 수고하시오. 오늘 예.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장남서 고박약을 나도 쓰고 있습니다. 나이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혈압이 나쁘지, 심달로, 그것도 위로, 간으로, 필로 어디에 서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약은 약, 그 약은 많이 써놓고 왔는데, 그것도 쓸데 뿌지도 소용없을게다. 그래서 선생님 장남서 고박약을 잡은, 저 강의라는 거 듣고 내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약은 진짜 좋습니다.
0: 예.
3: 효과도 빠르고, 예, 먹기도 좋고, 이리 좋습니까, 이야기.
0: 예, 그렇죠.
3: 예, 나는 그때 심장이 나빠, 심장 그도 떨리고 후들거린다, 지네 꼼짝마태였습니다, 지네. 술 예, 몰라요, 어디.
0: 예.
3: 그래서 가슴 찝찝하고 답답하지. 그때 윙 아빠 밥 못 먹고, 이 맥이 없어, 그도 예. 어디 늙어서 갔다는 맥이 없어, 땡기들은 밥만 먹고, 더는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예, 밥을 다 먹어봐요, 지금 예. 그래 봤던 까지는 내 옆에서 봤던 까지는 그 중에 맥이네 청계도 심심히 오르내려고 합니다.
0: 예, 그렇죠.
3: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음식이 가고도 배가 나빠가고 자꾸 기침기 좋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 막 내려 가기도 부끄울 때는
0: 여기 담남성이 바로 그 역할합니다. 참남성이라 이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특수한 중약제에 속합니다. 이건 드시게다 호흡계통으로 인해서 논의 내에 큰 건강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계통에 대해서 예, 특수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기침이 빨리 또.
0: 아, 그렇죠.
3: 예. 예.
0: 감을 잘 느꼈습니다, 벌써.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나는 정말 이 약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도 우동이 되냐서 이렇게 심장도 나쁘지 혈압이 높으지 지네 위도 나쁘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똑같습니다. 그래 늙이 되어서 맥이 없지 어쩌지 못하겠답니다.
0: 네.
3: 그러면 이 약 이렇게 좋다고 할까 그럼 우동이도 써보겠다며 우리 언급 고사활동에 우동이하고 내 더 다 보다 감속해서 살려고 전화 옵니다.
0: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가격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지 않고 지나가면 많이 유감스러울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후마의 꾸 도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거 맥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치스시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피가 다른 데로 도망 못 가게끔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피가 제 골수를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운행됐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시앙프란 성분이 들어가면 수간 제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늘 나이가 들면서 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많이 여기 저기 뭐 뒤에서 참 뒤로 물러서다가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이래 나가는 이런 표현도 있게 되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시앙프라 성분이 여기 들어가면서 기본으로 수간 제위한다는 것은 즉 하면 어중간한 일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심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가슴이 침침하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앙프란 성분이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원진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잠을 잘 줘. 기억이 잘 되고 부종을 빼 콤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담란성이라는 성분 자체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침이 나고 가래가 성하고 하던 게 이 제품을 드셔 하루에 3시에 듭니다. 식전에 그것도 그러게 되면 가래가 싹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호흡계통은 주약의 심장혈의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호흡계통을 이거 도와주지 않게 되면 또래니 호흡계통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생명의 실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우리 언니 전문가 이거 기관지염이 천식 기관지염이라고 내게 전화 왔더라만
0: 예.
4: 또 중풍도 조금 왔습니다.
0: 예.
4: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가 이게 기침을 그냥 가려성하고 이런데 혈압이란 조절을 안 된다.
0: 예.
4: 혈압이란 없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예. 비살 나면 입이라면 담낭이라 다 해서 내 길에 삼양성 구복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네. 그랬는가 뭐냐 합니다.
0: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처럼 호흡기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참남성이라는 게 이게 바로 담남성이라는 이 성분이 그 수호시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제때 잘 드시지 못하게 되면 면역력이 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맥이 나고 이런 데는 겨우 소화가 잘 되고 이래 그거 이거 그러니까 부중하는 능력이 있어. 부중이라는 건 소화계통을 도와준다. 간, 비장, 위, 예, 담낭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맨 안에 별로 먹지 않는데 맨 안에 그 습이 있어가지고 체중이 불어나는 이런 것도 조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전면적으로서 여러분들이 노년기에 자기 건강한 노년을 지우는 데는 이 제품 자체의 그 조합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또 1,000원 빼주지 않습니까? 총 15가게 15가게 1,000원 빼주고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이 10가게 따라가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6: 복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계절은 저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의 화사함, 여름의 청량함,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순백함.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이 땅에서 말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자연 풍경과 민족의 정취가 어우러져

언제 봐도 가슴 설레는 매력을 선보이는 이곳. 주말 시간이거나 휴식일을 선택해서라도 연변 사계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간단한 나들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과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 한자로는 소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외래설과 재래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외래설을 보면 그네뜨기는 원래 우리나라 북방민족의 놀이였는데 춘추 전국 시기에 제나라에 의해서 중원지구에 전파되었고 또 당나라 시기에 조선반도에 전해지어 처음에는 궁중놀이로 진행되다가 점차 민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학술계에서도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그네뜨기는 원래 하북성 동쪽에서 생활하던 신윤이라는

0: 민족이 민족한 몸놀림을 단련하기 위한 놀이였는데 제환궁이 집정하던 시기에 중원에 전파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그네뛰기는 한무제 시기에 궁중에서 놀던 유희라고도 합니다. 재래설을 보면 옛날 한 사람이 달려드는 모기와 날벌레를 피하기 위하여 나무와 그 나무 사이에다 요람을 매놓고 거기에 앉아 흔들거린 것이 근의 시초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갓난아기 요람이 발전하여 근의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농민들이 밭에 나갈 때 아이들끼리 집에서 잘 놀도록 대문에 초철을 내어주는 뒤 이것이 근의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손해를 향해서 뒤엎기 추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1: 네, 전해지는 이야기도 참 다양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조선 고전 명작 선양전에는 단오날에 선양이가 향단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와서 로봇 방초가 우거지고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 광안루에서 홍상작 날리며 오락가락 그네뛰는 모습을 가벼운 제비런 듯 자, 이런 나비는 듯,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리는 듯, 나뭇잎도 물어보고 꽃도 질끈 끊고 머리에 슬근슬근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참말로 한 폭이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오날 광안루에 놀려 나온 이몽룡은 그네에 뜨는 선양이 아름다운 자태의 넋을 또 사랑에 빠져 마침내 광원에서 춘향과 리도령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 네, 춘향과 리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그네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네 뜨는 여자가 치마 벌려지는 광경을 사내 녀석들이 쳐다보는 꼴이 어쩌면 음감스럽다 하여 한때 금지한 일도 있었으나 단오나 추석 같은 명절에 여성들이 예쁜 옷을 입고 집정된 그런 장소에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운치 있는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상에 갇혀있던 젊은 여성들은 5월 단오나 8월 추석에 그네를 타고 하늘로 솟으며 전문을 마음껏 발산한 것이 바로 그네뛰기였다고 합니다.
1: 네, 그네뛰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까?
0: 예, 그 그네 시설 말하면 그네줄, 그네틀, 장대와 방울 등이 있습니다. 옛날 그네는 보통 마을 동구밖에나 마당 강가에 있는 큰 나무에서 옆으로 뻗어져 나온 길고 굵은 가지에 매달았는 뒤 후에 와서는 길고 굵은 통나무로 틀을 만들고 꼭대기와 가름대에 그네줄을 다 매달았습니다. 그네줄은 옛날에는 배짚으로 굵은 그 새끼를 꼬아서 만들기도 하고 삼으로 동화철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는데 지난 세기 80년대까지만도 농촌에 가면 이런 소박한 그네를 그냥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지금도 그네는 야외시설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네도 경기용이 따로 있죠?
0: 따로 있습니다.
1: 예.
0: 현재 그 경기용 그네의 틀은 직경이 10cm 되는 철관이나 굵기가 20 내지 30cm 되는 통나무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의 끝에 가름대를 대고 거기에 그네줄을 고정해 놓은 뒤 그네틀 기둥 높이는 대략 11m 정도로 하고 그네틀 윗부분의 너비는 2m, 아랫부분의 너비는 3m 반 미터 등에 벌려 세웁니다. 그네틀의 앞뒤와 옆에는 벌림줄을 매여 기둥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줘야 합니다.
1: 예, 상당히 높습니다. 경경 그네는 일반 그네와 높이부터가 참 다르네요.
0: 예. 네. 높이에서부터 너비, 아랫부분의 너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네틀의 직경은 3m 내지 3m 반, 3cm 내지 3cm 정도이고 지금은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한 삼바틀이나 나일론줄을 사용합니다. 그네틀의 길이는 8 내지 9m 정도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70cm이며 둘 밑부분은 땅으로부터 1.3m 거리가 되게 들어옵니다.
1: 그네줄도 이렇게 규정된 직경이 있습니다.
0: 예, 그렇지요.
1: 네.
0: 그래서 그 밑부분에는 두 발을 올려놓도록 장방향이 널판으로 다 판을 대는데 이를 밑식계 혹은 안들깨라 부르며 손으로 잡는 그 부분에는 부드럽고 질긴 무능총으로 안전줄을 만들어 그네줄 좌우에 내놓고 두 손목을 감아서 그네줄을 잡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네뛰는

0: 사람이 힘껏 걸으면서 마음을 놓고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네 발판이 허용으로 올라가는 선을 따라 그네 틀 앞 적당한 곳에 긴 나무 장대를 세우고 장대 그 끝 부분에 방울을 몇 개 달아서 빼놓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그네 뛰기는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예,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예. 그네 뛰기 그 형식을 보면 그네를 뛰는 사람 수에 따라서 예그네와 쌍그네로 나눌 수 있으며 그네 뛰기 기계에 따라서 높이 뛰기와 방울 차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네 뛰기는 혼자서 발판에 올라서서 두 손으로 그네 둘을 좌우를 쥐고 발을 굴려서 앞으로 올라갈 때 뛰는 둘을 좁히고 뒤로 향할 때 뛰는 높이면서 반복합니다. 쌍그네 뛰기는 뛰는 방법은 같으나 두 사람이 한 발판에 마주서서 힘과 호흡을 서로 잘 맞추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높이 뛰기는 그네를 굴려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를 겨루는 경기 형식입니다. 방울 차기는 장대에 매어단 방울을 얼마나 많이 차는가를 겨루는 경기 형식이랍니다.
1: 예, 그렇다면 경기는 어떤 규칙들이 존재합니까?
0: 예, 경기 그 규칙을 보면 그네 뛰기도 경기 체육 종목인 만큼 승부를 겨루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승부를 가르는 방법이나 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네 앞에 나무 가지나 꽃가지를 목표물로 정하고 그것을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내는 것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 후에 발전하여 발판 밑에 눈금을 표시한 줄을 연결해놓고 그네들이 올라가면서 정지한 상태 얼마나 높이 올라가나를 확인한 방법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1: 승부를 가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0: 예. 네. 이외에도 그네 앞에 방울줄을 높이 달아내놓고 그것을 차게 하는데 이때 밑에서 줄을 조정하여 방울줄을 차츰 높여가면서 그네 발판에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르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여성들이 즐겨하는 놀이가 어떻게 돼서 민족 체육 경기 종목으로 발전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죠.
0: 예. 예. 그네 뛰는 여성들이 전신을 단련하고 경쾌하고 신바람 나는 경기 놀이로서 오늘날에 와서는 민족 체육 경기 종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지난 세기 20년대 초부터 그네뛰기를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의 해마다 그네뛰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해방 후 민족 체육은 민간인 민속 그 놀이 형식에서 정식으로 민속 체육 종목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52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도가 성립될 후 매번 우상 자치도 성립 명절되면 늘뛰기, 그네뛰기, 지름경기가 반드시 진행되었습니다. 1953년 11월 천진시에서 건국 후 처음으로 전국 민족 형식 체육운동 종목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조선족이 씨름과 그네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북경에서 제3회 전국 여름철 체육운동대회가 열렸는데 여변에서 파견한 여성 선수들은 조선족이 그네뛰기와 늘뛰기를 선보여 수많은 관중들이 가차를 받았습니다.
1: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성문이신 박용률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이로부터 부녀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그네뛰기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인 그네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중국 동북에 이주해온 조선족은 개척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정네들은 일하다가 쉴 참이면 밤머리나 개천가에 백사장

같은 데서 통씨름 또 장난씨름을 하면서 힘과 지혜를 겨루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에는 동북이라 추운 날씨에도 처녀들은 널판의 중심에 목침이나 진묵금, 가마니 뭉치 같은 것을 겨워놓고 갑사댕기 달싹이며 널뛰기를 하였고, 또 단오나 추석 같은 전통 명절에는 마을 어구나 백사장을 낀 버들방천, 경치 좋은 동산에 있는 버드나무, 로송나무 큰 가지에 그네를 메고 미녀 가락을 구성지게 뽑으면서 치마폭을 휘날리며 그네 뛰기를 했습니다. 놀이의 특징이라면 경쟁할 때는 높은 곳에 꽃이나 방울을 걸어놓고 그네 타는 사람이 몸을 날려 발로 꽃이나 방울이 이제 닿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높이와 담력 그리고 기예를 겨루며 광경이 매우 활기차고 볼만했습니다. 요즘 그네 뛰기는 명절에만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민속공원, 공원,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그네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락체험 놀이일 뿐만 아니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절 행사에서 자주 진행되는 놀이이며 소중한 옛 민속의 정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 우리주는 다시 관광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22도의 쾌적한 기후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으로 전국 각지선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여름 연변을 방문한 관광객 구성은 비교적 다양했는데 국경 간 관광 열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관광객이 입국 외국인 관광객의 주력을 차지했습니다. 연결 저양천 국제공항은 한국 로선을 다수 개설해서 서울, 부산, 제주 등 도시와 왕복하는데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한국 관광객들은 주말에 연변으로 떠나는 단거리 여행의 편리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게재한 연변 여행 쇼폼 영상은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연변 여행 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7월 연결 저양천 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비중은 44.8%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여권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극동 지역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훈촌의 해산물 미식과 연길에서의 쇼핑에 열광했습니다. 국내 관광객의 출발 지역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동북 삼성 지역 관광객들은 주로 고속철 네트워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했고 연길 서역의 여름철 일평균 도착 출발 여객수는 4만 5천 명을 넘어섰고 대부분이 더위를 피해 휴양을 찾은 웃 지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현시의 관광 경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길시에서 관광객들은 낮에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여행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연변대학 맞은편 인기 탄막벽에서 사진을 남겼으며 밤에는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거나 미식거리에서 조선족 특색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어서 훈춘시입니다. 훈춘시에서는 신선한 속살이 통통한 좋은 왕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중로조 삼국 국경이 맞닿은 독특한 입지 조건 덕분에 한눈에 세 나라를 바라보는 국경 풍정과 짙은 러시아 풍정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정시에서는 비암산 온천 옛마을의 편교산 고불소 온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불소 온천을 즐긴 후 경군의 NPC 인터랙티브 게임에 참여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재 기예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룡시입니다. 화룡시에서는 광동촌의 농가들이 민박으로 개조돼서 관광객들이 조선족 큰 온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재배와 떡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벼밭 사이로는 논을 가로지르는 작은 기차를 타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왕청현의 난가대협곡 국가삼림공원은 여름 평균 기온이 21.2도에 불과하며 공기 중 음이온 함량이 매우 높아 명실상부한 삼림산소빠

하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서늘함을 만끽하며 마음껏 산소를 마시는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안도현에서는 관광객들이 장백산 주요 풍경구에 오른 후 마개 래프팅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월 장백산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장백산에 오르고 연변을 여행한다는 것이 동북아 국경 간 관광의 황금 노선으로 자리 잡았고 연변은 동북아의 인기 국경 간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연변을 방문하면 여전히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과 풍정을 체험할 수가 있겠고 여기 한층 여유롭고 편안함이 더해져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의 끝자락에서 즉흥적인 성수기 피하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민요풍의 가요 류은종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 천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소영 가수가 불러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사랑인 장엄한 장백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모습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노래한 가요. 문춘산 작사, 문령덕 작곡의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작사 최동혁 작곡의 70 청춘 111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우리 혈배강입니다.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과계단도 썼습니다. 앞에다는 황진수한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쉐베강. 네, 그래서 황진수한타이는 황금보다 귀한 이런 중약재의 유효성분을 500돌드이나 되는 이런 유효성분을 가져다가서리 황금 이런 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약은 수안타이라는 것입니까? 수안이라는 것은 혈전이라는 수안입니다. 쇠수안도 수안. 네? 그래서 혈전을 전문 녹이는 이런 타이 펩티드란 말입니다. 펩티드는 제일 작은 분자죠. 예, 그래서 황진수한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혈배강 본신은 혈액이 고브렐로 건강해진다 해서 혈배강이라는 이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창랜서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약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명서 잘 보시, 공동 주치에 다 썼습니다. 주약에 우리 중풍 탕환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람이 다 탕환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또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못 나거나 이게 몽땅 탕환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썼고 반신불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가 거위엔 와이시에 썼고 그 다음에 연위 부칭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주시 후중 그러나 발목이란 무릎관절이란 붓긴다. 네, 부신부艰난 잘 걸지 못한다. 진구통통. 네, 근골이 자꾸 아파나고 手足俱乱이란 게 뭐냐? 손발이가 자꾸 꾸꾸대난다. 닭발소이란된다.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风痰主络 주약에 우리 이 얼굴 방면에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이 나거나 입과 눈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입력알로 춤을 흘리거나 또 이런 면풍 맞았거나 이걸 전문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주치를 잘 보시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우리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잘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 그 외에 또 두 알 더 잡수게 되면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농주치에다 전문 심장이 음이 허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다음에 신수의 위주 심장의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 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또 두근두근거리고 네. 自汗乏力라는 게 뭔가 맨 안에 땀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 말합니다. 겨울철에도 안 좀 땀 줄줄줄 흘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랑 땀이 나고 맥이 없고 그 다음 마이웨이지에다이라는 거는 이게 중풍맥입니다. 기실은 맥이가 미약하고 지에다이마이라는 건 맥이가 자꾸 중간에 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제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전로 맥을 쏙 쥐어보세요. 그래서 맥이 계속 뛰는가 뛰다가 중간에 서는가 예, 규칙적으로 못 뛰는가 이게 다 심줄이 고르지 못한데 신리부치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농주치에 썼습니다. 신리부치를 치료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 관심병, 신저통, 관상동맥경화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농주치를 명백하게 보세요. 우리 이번에 이 약이가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모두 약 처방이가 4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모두 4가지 처방으로 구성된 겁니다. 천정산, 천정산이란 건 뭔가 우리 비뚤어진 걸 돌아가셔와준다. 이걸 우리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천정산이. 그리고 부양황후탕 전문 중풍에 쓰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 팔진탕이라는 거는 4가지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하고 4가지 피를 보충해주는 사물탕, 스우탕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생맥음이라는 겁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주는 게죠. 그래서 대부분 중풍 반신불수남 있는 분들이 심장이 다 해줬습니다.

0: 그래서 이걸 정적으로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황금 페이팡으로 된 게고 황금 약재로 된 겁니다. 모두 순 이런 그 천연 약재를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분자 500도를 나왔기 때문에 입안을 들어간 순간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도울돈이라는 것은 분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의 크기인가. 그래서 입 안에 그 점막이, 점막의 그 구멍이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도울돈입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다 흡수되는 겁니다. 500도울돈이나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5세트를 사면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 사는 분들부터는 오늘이 결정에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보게 되면 혈배강 이 심장에 대한 이 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배합해주기 위해서 이걸 많이 드리는 겁니다. 공장 측에서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침원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복철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우리 복무를 해준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꼭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풍 같은 거는 이거 거저 서두르게 쭉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벌써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빨리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미 다 비뚤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벌 사람들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리 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배강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네. 혈배강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모자빌을 눕지 못하고 헐떡헐떡 감기만 오면 그저 목이 마르고 그저 숨이 차서 꼴떡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차에 이 혈배강 그런 게 얼마 안 먹고 인차 그 혈배강이 감기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라니 그렇게 걸리고 그러던 게 지금 감기라고 아이 걸립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심장도 얼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두근두근 거리던 게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낮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이러던 게 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신고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저 피트서이 되도록 굴고도 그냥 터지고 그리고 손을 떼지 못했는데
0: 네.
2: 그거 먹고 그런 게 지금 섭외도 그렇게 잤던 게 많이 멎어지고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말초신경에 대해서 밥가락이 꺼져 열 밥가락이 저리 다 먹고 전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이거 두 가지일 수 있고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도 빠르고 예.
0: 네.
2: 영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헷갑아지고 천구만구이 되던 게 몸이 헷갑아지고 식사를 잘하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2: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절기나 혈배강, 유배강 어제 쓴 지 한 7, 8개월 됩니다.
0: 네.
3: 처음에는 관심병으로서 그저 항상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저기 밥을 좀 해도 그저 뒷전들에서 땀이 나고 뒷전들이 키우고 하니 영고생 많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또 혈압 파동도 말이 아닙니다. 예.
0: 네.
3: 올라간다 하면 양배기도 올라가고 예. 또 그다음에는 기억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서 예. 정말 말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0: 네.
3: 이 혈배당을 이렇게

0: 그 수익과의 모든 게 그것도 다 천차품 이렇게 얻으란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수익 너무 차고 맥이 없고 하던 게 지금은 그게 낫고 수익 차이가에 그 다음에 누워 자기도 좋고 그 다음에 뒷잔들이 땀이 나던 게 많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물처럼 그저 잔등이 땀이 오고 이렇게 되고 그러던 게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말 아이 들어서 예, 5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던 게 그것도 또 많이 효과 좋다, 좋더란 말입니다.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내 이것들 이름에 보니까 정말 이 방송에서 처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700명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낸 약이 딱인 따다. 정말 저기나 신선한 그런 산이 있는 약 젤로서 만들어낸 약이니까 효과도 정말 빠르다는 걸 내 이건 느꼈습니다.
1: 네. 예,
0: 이래면서 또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약을 소개를 했다니까.
1: 황금산타이.
0: 예, 예. 이 황금산타이라는 게 정말 죽고 보니까 예, 우리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치주의 주위, 그 다음에는 주성 후종, 그 다음에 소주
1: 주당이라
0: 하는 것도 좋고, 예. 네. 진부 성부도 좋고, 이게 우리 노인들께 정말 다, 어느 노인들께나 이 모병이 다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약을 이것을 이제 방송 들으며 보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겠는데, 요번에 이 저기나 우리 활동하는데, 이거 먼저 건신고를 떴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던데,
1: 네.
0: 요번에 이게 더 그것보다 설명서를 보면 천연약재들로 한계돼서 더 좋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이번 이 활동으로 활동에 참가해서 또 약을 써보겠다는 거 내가 지금 말합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먼저 우리 그렇게 할까요? 혈압이 그 전에 높던 게 지금 130을 얻으니 통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 말에서는 이쯤에서는 괜찮단 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써보겠다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1: 예. 네. 지금 우리 열과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의 결성에 사겠다 하는 분들도 이런 우대 활동 이외에 공장 측에서 혈배강 또 열과 또 드립니다. 예.
0: 예. 예. 이리 좋은 일.
1: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사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예.
1: 네.
0: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나 한답니다.
1: 네.
3: 예, 늙은 세입도 있어서 풍도 오고 했습니다.
1: 네.
3: 그래, 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바빴습니다.
1: 네.
3: 그래,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리는 게 입과 눈이 좀더 나와 됐습니다.
1: 네.
3: 지금 고름고리 완전히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3: 몸이 완전히 온몸이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3: 방통이 다 어둡고요. 입술도 붉어졌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이 다 붉어졌어요.
1: 심지어 좋아짐 그렇지.
3: 예. 예. 이 약 쓴 뒤에 정말 입술이 반갑게 영웅으로 그렇습니다.
1: 그렇지.
3: 기분 예. 효과 너무 좋은데 지금 나온 약이 황진산타에 들어갔다니까 전부 날에 내 쌓았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3: 예. 예, 쓰고 있는데 혈배강보다 효과 열매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결합할까 효과도 빠르죠.
3: 예, 더 정신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1: 황진산타에는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공농수치에 딱 썼습니다. 거의 YC에 이거 치료된다고 딱 썼습니다.
3: 예. 혈배강 쓰기 전에는 오줌증도 심했는데 머리 오줌증도 없고 혈당, 혈당이 계속 높았는데 두 가지 다 정상입니다, 지금.
1: 예.
3: 약의 효과 너무 좋아 또 새로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1: 좋죠. 예.
3: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우리 가정에서는 선생님도 아지만 혈배강 쓰고 지금 또 믿는 끊어질 때는 황진산타에 같이 쓰고 있으니까 영 효과가 대단합니다.
1: 네.
4: 정말 그 의학이 그런 명칭이 완전히 팬단 후에 말하면 명칭이 완.

0: 전입 부합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나는 예, 이전에는 예, 정말 항상 손발이 에, 따뜻하지 못하고 식은 땀이 나고 악몽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나쁘고 이랬는데 네.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예, 혈배강을 쓰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예, 홍진산 타이르 이래 쓰고 있으니까 효과가 배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 우리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 친척 아주바이가 연모저도 얘기를 했지만 영 중풍에 걸려서 말도 얼버무려 손발은 막 손이라며 뭐 입이라며 막 이래면서 이래 손짓하며 발짓하며 이래며 해도 말을 알아 못 듣고 걸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잡사는데
1: 네.
0: 이 혈배강 쓰고서 이 다 개선되어 지금 밥도 잘 잡수고 자기절을 잡수고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고 예,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예, 이번에 그분들도 예, 내가 그냥 황진산 다 2학년 전에 끊어졌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기다리던 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황진산 다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면 너무너무 항상의 음질을 내 흔들면서 정원전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혈배강의 황진산 타이를 결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며 사람마다 선전합니다. 음질을 내 흔들면서
1: 네.
0: 그래 예, 선생님은 예, 정말 좋은 약 아시네주고 나도 예, 그렇게 정말 집에만 들어박혀 있던 게서 어전에 예, 다이랑 다 힘이 오고 매일 오고 기분이 좋으니까 채소밭도 조금씩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1: 대단한 효과가
0: 있죠.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약을 알선한 두 분 선생님께 예, 박선생하고 전 선생님 영 수고 많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로인들이 이래 정말 명인입니다.
1: 네.
0: 예, 앞으로도 신체수이라면서
1: 네.
0: 아주 또 학생들 연병 일정에 붙었지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에다 공을 그니까 가정에서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계속 네. 쓰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네. 저 선생님 이전에 약방에서 있을 때 몇 번 봤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런데 이 약, 그거 물어보자 그랬다.
1: 네.
3: 이내 무슨 정황가 하면 이전에 그 노체사에 어디든 심리 넣었는데
1: 응.
3: 이 식음에 땀이 동사미도 쓰고 지나고 예 귀에서 그 호박씨트 가는 소리 나고 예 자울림이 아이옵니다. 그리고 좀 이 왼쪽 폐에 이전에 그 물이 생겼는데 저 어린님 그 치료를 돈 많이 내게서 치료를 해야 없어졌는데 또 재벌에서 대상인이 재벌에서 조금 샀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이야기는 그런데 됩니까?
1: 지금 증상 들어보게 되면 환자분이 예. 지금 심장이 영 나쁩니다.
3: 예? 예, 심장 나쁩니다.
1: 예.
3: 예.
1: 땀 많이 흘린다, 맥이 없다, 이다 심장 문제입니다. 예? 심장 예. 맥이 좋아야 사람도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줘서 다리도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릴 수 있죠. 땀이란 건 심장의 액체지 않습니까?
3: 예.
1: 그래서 이거는 보게 되면, 요 혈배강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혈배강, 우리 이번에는 승급한 게지가 황진산타이가 붙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황진산타이가 주요하게 뭐인가, 아버님이 지금 물이랑 찬다는 거는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뇌경색도 이미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결합한 이 약을 쓰면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산타이도 거기에 그 공능주치에다 명백하게 우리 뇌혈전이라며 왔거나 예? 그리고 우리 중풍으로 인해서 뭐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라먹거나 예? 예, 이걸 해결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네, 선생님. 그래서 어제까지는 건신교로 강의를 했는데 내가 첫감을 거의 그 지날 때 들었는데 그 약발에 그 저랑 했다가 오늘이 그 11시에 한다고 이래 물어보는데 이 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땀이 나고 동사미도 쓰다 깨기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계세요? 뜻 알만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네. 우리 지금 이 강의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네.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1: 네, 선생님 어디니 그런 거 봅니까?
0: 우기병원 때문에. 우기병원 예 우기병원 아닐까?
1: 이 저 처자는 길에
0: 예 원래 호처산 그 뒷메리 거기 우기병원 2층
1: 2층입니까?
0: 2층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요 시간이 끝이 난 다음에 아버님이 예. 전화 놓고 일단 예. 2880018번 전화체 예약하셔. 예?
1: 아니 내일 이게 저 정말 합니까?
0: 일단 거기다 전화 치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평상시 치밀함 나가지고 서리잖아요. 시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몰라서 일단 먼저 전화체 물어보셔.
1: 아, 근데 난 영도인데 지문은 난 맞습니까, 그래?
0: 아니 거기다 먼저 전화 치셔.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
1: 예, 그래.
0: 예. 예, 건강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그 혈전이 당날부터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런 황진수한 타입니다. 그래서 손발이가 꿋꿋대나거나 들지 못하거나 이런데 신경선을 빨리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신경이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지가 용활하지 못하고 다리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내디디기 바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이 건승고를 먹으면서 예,
2: 네.
3: 어떤 일이 있는가 나면 저기 그런 그 먹기 전에는
0: 지금 우리 그 혈배강 시간입니다.
3: 예? 혈배강이란 말은
0: 예, 예. 예. 지금 그 혈배강하고 건승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같이 쓰고
0: 예, 예. 그런 이야기라도 됩니다. 예,
3: 예. 예. 그런데 그 저기 그런 아바의 부 맞아가지고
0: 아 예.
3: 부 맞아가지고 말도 어머님이 그래고 밥 숟갈도 어디가 떨어진지 뭐 거기다 떠오는 별거가 있어서
0: 네.
3: 영 그렇게 심했습니다.
0: 예예.
3: 예. 그런데 예. 저는 항상 머리가 불안한 게 어째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늘 저기 자꾸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저기 이 건승고를 선생님 저희 그런 뭔가 혈배강 혈배강이 선생님 강의를 한 데서 들은 게 정말 이래서 합당한 것 같아서 내 약을 선택했는데
0: 네.
3: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아바이니 우마라도 말도 발 못하던 게 지금 말로 말이랑 알아듣기에 하고
0: 네.
3: 밥도 제대로 떠잡혔습니다.
0: 아, 소리랑 떠는 게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3: 예, 저도 또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한 게 떨리고 심장도 그 조차했던 게 그런 90만을 항상 먹었는데 지금은 예, 먹지 않아도 예, 그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약 예 그래서 지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약이 너무도 좋으니까
0: 네.
3: 우리 아바이가 내가 둘이 같이 좀 많이 주문해서 예.
0: 네.
3: 부담 먹겠습니다.
0: 아, 좋죠. 예. 이번에 활동 얼마 좋습니까?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2880018.
0: 예, 예. 네.
3: 예.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김에 두 가지, 처방. 통순방하고 통로방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통순방이라는 거는 혈전을 녹여서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면은 이뉴알선이란 게 있습니다. 이뉴란 건 뭔가 뉴시입니다. 우슬. 예. 그리고 알선이란 건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혈관을 잘 통하게 해주고 혈전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혈관이 통하니까나 예. 우리 대뇌에 이런 혈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약한 혈관 약의 분자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500돌든 이런 분자를 해서 예. 직접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모세 혈관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 혈관이가 딱 무슨 우리 더움을 하고 그다음 빈콰리가

0: 반대 이래 만난 것처럼이 저리 혈전을 녹일 수 있죠. 그리고 통로방이라는 거는 산총수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거는 동물성 약재 세 가지 들어갔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벌레 이런 형식으로 띠롱하고 쥔시 장찬 세 가지 약재입니다. 이 세 가지 약재는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또한 총성 그런데 그러시게 되면 다시 자라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인체내 이런 신경선을 이어주고 그리고 스건이라는 건 네 가지 부들레된 약재 전샹, 테마하고 삼칠, 황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동물성 약재가 결합해가지고 신경선을 몽땅 이어주기 때문에 모든 이런 중풍을 해서 당화해 왔거나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효과 좋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옥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소나무처럼 단단한 이지와 끈기로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는데요. 김옥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기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르개를 소개합니다. 장백산의 수르개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찬걸 작사 장래남 작곡의 나의 인생은 우리 매개니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정은 작사 정기성 작곡의 새시대 창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문춘산 작사 손오공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아리랑의 정겨운 멜로디에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방송일 가수의 노래로 함께 즐겨보십시오.

다음 노래는 박개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줍니다. 최소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저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실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활용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활용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활용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활용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활용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0: 말합니다.
1: 2012년
0: 제1회 화룡 국제 하프 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화룡 씨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 화룡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 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화룡의 변경 풍모, 민속 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화룡시는 가도 사회구역,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미내가도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화룡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화룡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률군 장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고유적공원 자체 개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창의 제품은 명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물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적공원을 알리고 발해국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화룡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화룡시가 전민 건강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부민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활력, 민속매력, 변경풍경, 도시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화룡의 도시풍모와 인문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화룡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화룡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2: 화룡정시 농민문화축제계를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선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감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

0: 합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장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 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 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 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 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1: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봉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 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 통해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어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 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 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관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려 활동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우리 약이 한 가게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설사 변비에서는 익선균이라든가 심장에 좋은 부메큐십 그리고 심혈관에 좋은 셀린이라든가 골가병에 좋은 안탕 그리고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쓰이는 B족 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토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바로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혈관이라든가 많은 곳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그냥 복용하는 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과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면 만년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특히 우리 지금 낸세계시가지고 여러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점에 남은적 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보건 이후로는 지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이래서 검사하니까 폐하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폐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자고 보니 내가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편도 못 되고 하니까 또 수술을 하면서까지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약 많이 썼습니다. 뭐 병원 약이라든가 알지니가 또 중요한 약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온 좋다는 약을 쓰면서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바꿔 많이 썼는데 그게 치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 쓰시다 했는데 그러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한 4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하고 마른 기침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또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서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가슴이 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뭐 좌제도 아닌데 이전에는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했는데 지금은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또 밥맛이 있고 때 되면 배고프고 하니까 정말 때가 되면 정말

0: 안 맞게 먹습니다. 이러니까는 뭐 저는 이 4년 동안 정말 감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가는
1: 그랬겠죠. 예.
0: 예, 사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평하소는 이 위장이가 영 편하고 또 그다음에 가슴이 편하고 하니까는 아 정말 어디 불편한 데도 없으니까는 진짜 약을 쓰다 쓰다 이렇게 편해 보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저는 이 동평하소로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먹으니까나 특히 선생님들이 그 지도대로 저는 좀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이전에나 한 봉지씩 두 번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한 봉지를 아니 아침에 두 봉지 먹으니까 먹기도 영 편합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리고 기본상에서 다른 약이 있으면 이 동충하철로서 기본상에서 뭐 아픈 데가 없고 불편한 데가 없고 이렇게 잘 보냈는데 저는 나이도 많지 그 다음에 저는 이 동생하초 이렇게 뜬뜻 치료되고 좀 편하게 사니까 그럼 떼놓으래야 떼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습니다.
1: 그렇게 됐죠. 예.
0: 예. 그런 나이도 많지 하니까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좀 어렵지도 않고 좋습니다. 예.
1: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활동할 네. 때마다 싸면. 네.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3: 나도 이 동청학교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난 어전 한 년 썼습니다.
1: 예.
3: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기억력이 전혀 없던 게 있는데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잘 오졌던 게 잠도 지금 잘 오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잘 합니다. 식사도 그전에는 소화 잘 되지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식사도 잘 하고 설사라든 설사도 먹고 때로는 변비 선데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나는 60부터 심장마하고 위축성염이 그 몸에 간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만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데 댕기도 그렇게 시원한데 없고 한데 우연한 게 이번에 아바이가 현병원에 폐에 좀 염증이 와서 아바이가 현병원에 유병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이순이 남편이 또 편치 않아서 현병원에 입원하다가 우리 서로 같이 그러다 원래부터 아이가 나 그러다 나 아이 동풍 하도 자기는 오란 병이 아무 병 이거 병원 다 되면 식약 쓰는 게 낫지 않아서 이 동풍 하도록 지금 석 달 넘어 다 썼는데 혹까지 많이 봤다고 그래 우리 이제 손도 내고 또 녹음기까지 빌려줘서 우리 영감 놓지 한 여름 녹음기 듣고서는 우리 많은 구매를 했는데 아예 어제 이렇게 마음씨 걷고 좋은 분이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소개를 한 사람께는 한 나의 보상이 없을까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1: 예. 건강은 찾으면 되죠. 예. 함께
4: 적대체 쌌는데 이 소개라는 사람이 그 얼마나 운이 정말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 많이 좀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1: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예.
5: 제 전화일까?
2: 맞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충하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도 쓰고 나도 쓰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 이렇게 둘 다 아픈 데 많아가지고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아직은 죽을라야 애들 때문에 좀 살겠다고 예. 그래도 아이들 때

0: 둘 다 노공이고 예. 그 우리 남편도 특히 코로나 때 세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괜찮았는데 저는 또 그 이렇게 그 노공도 있지만은 고혈압에 고혈지에 그 우리 남편도 당뇨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뼈가 많이 아팠습니다. 항상 예, 뼈 너무 아파서 시장에 갈 때니 계속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내 무거운 거 들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허리 이게 저기 뭔가 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랬다는데 예, 지금은 예, 남편 아이들을 다니겠습니다. 내 혼자 무거운 것도 들고
1: 아, 예.
0: 너무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계속 그랬으면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달고 다니는데 내 무거운 거 혼자서 당마다에서도 들고 오고 이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남편도 예.
1: 예,
0: 우리 남편도 예, 좀아 코로나 후에 예, 그 후유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그 동청화철 먹은 다음부터 지금 많이 좋습니다. 또 그 심장 우리 또 둘 다 심장이 나쁩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뛰거나 혹시 늦게 뛰거나 이러면 예, 막 또 그 겁이 나서 병원 따라가고 또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병원 아이 간지 안책 됩니다. 작년부터 아이 가고 지금 1년 동안 아이 가고 무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기 그런 우리 나은에 너무 코로나 후에 그 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쯤 잡고 짓고 예, 그때 숨이 차하고 예, 결국 그때는 저기 또 뭘까 가래지라고 이랬던데 뭐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1: 맞죠.
0: 그래, 예. 그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그냥 이렇게 전번에도 싸다했는데 전번에 좀 바빠서 예, 그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오늘 이번에 예, 이렇게 싸다고 된다. 그 저기
1: 이라도 이번에
0: 파리로 활동 그냥 예. 하고 하니까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어쨌든 예, 먹어본 약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면 지금 4,500m 그런 고산 중에서 사는 반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 정말 저기 그런 그 30배가 도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볼까?
1: 맞죠. 예. 예. 예. 예.
0: 먹어볼까? 정말 우리는 둘이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먹어본 중에서 최고입니다. 약이.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저기 그런 뭘까? 18강 사다 전번에 싸게 샀는데 좀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각 주문하자고 전화했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많이 예. 사면 예. 많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사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예. 예.
3: 나도 동차하철 쓰고 있는데 동차하철 먹은 다음 더 영원히 효력이 좋습니다. 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전문하고 이랬는데 동차하철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몸이 헷갈아지니까 몸도 환해지니까 씁니다.
1: 맞아요.
3: 정말 예. 그래요. 예. 밤에 저기 서면은 자꾸 잦아가지고 밤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야,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빨 자꾸 말라가지고 예. 그냥 그 어디 나가나 어찌나 할 때는 집에서 물 자꾸 먹어도 안 됐대다. 그냥 나갈 때는 김탕도 입에다 넣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입술이 자꾸 이렇게 열이 나니 이랬댔습니다. 근데 내 간거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아이 됐대다. 근데 이건 이 동차 먹은 다음에 이게 정말 씁쓸하게 이렇습니다.
1: 우리 입술이랑 문제 생긴 건 이 비장과 관계있습니다. 예, 이게 비장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예.
3: 글쎄, 그래, 어째 좋아졌는지 좋아졌길래
1: 맞습니다. 예.
3: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입이 자꾸 마르고 그랬는데.
1: 예.
3: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밥 못 먹었어요. 난 키도 크고 이런데 거의 90근도 아이갑니다. 80몇근밖에 아이갔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얼굴이 나면 이랬어요. 밥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어야 되겠다 해먹었는데 아이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어떤 밥맛이 이렇게 댕깁니까?
1: 그렇지요. 예.
3: 아, 정말 예. 때대로 하면 밥을 정말 얼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저것도 볼까요? 6개나 올랐지 않을까? 정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예.
3: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약은 정말 5분 할라리 그저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을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예, 어딜 가자도 정말 이 약을 또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부담이 없이 그저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5분 할라리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약 먹은 다음에 어디나 다 좋아집니다. 정말.
1: 맞죠. 예.

0: 정말 맥이 없어서 그동에 그것도 그렇게 한다. 어쩜 정말 80 넘어서 맥이 없어서 다니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약 먹은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0: 약은 정말 먹어본 사람이고야 좋다는 거 압니다.
1: 그렇지요.
0: 예. 그래 나는 약 이렇게 좋을까나 이런 활동이 좋을까나 좀 싸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희 가족도 동천하서 마른 업무 먹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3: 예, 처음에는 제가 시작해 먹었다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건 이제 자관에게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밤잠 못 자고 잘땐 꿈이 많고 겨우 시원 땀 흘리고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너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 잠 못 자는 게 영심득대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꿈 안밤 꿈기다 일어나면 예. 진짜 뭐 머리가 그저 힘한 게 내 정신에 사는지 진짜 힘들었단 말입니다.
1: 그랬겠죠.
3: 거기다가 얘 추위를 세게 타고 그저 지나가고 어느 강긴 다 하고 예.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이 여름에도 집에서도 예, 이번 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거 신고 잤댔습니다.
1: 아, 예.
3: 발이 시려가지고 그래서 이 약은 많이 썼는데 면역이 약해 그렇다 해서 면역에 대한 것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이 효과 크게 못 보다가서 내 이 동천 와서 바로 병원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나 먹어보자 하고 소리 이거 먹어봤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게 영 좀 이렇게 이래 내용이다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풀러하고 얘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또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이거 좁혀 먹어봤는데 먼저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3: 예, 근데 이거 먹은 게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아가지고,
1: 예. 맞죠.
3: 예. 그래서, 예, 겁부나마 물러가서 밤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놀러 다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우리 집에서는, 예, 이거 어째 우리 집에 보는 어째 이거 잡수는가 하면, 예, 이 흉어옛을 옛날에 알아댔단 말입니다. 한 몇 년 전에.
1: 예.
3: 그래가지고 고상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 염이 그냥 이거 달고 산다. 그래서 이 귀한 기침 거도 봄가스리면 기침 거도 그립 없이 하고 댄디도 한 10번씩도 하고 그래다도 낫지 않고 해서 이 점약도 먹어보고 낫지 않아가지고서 내 이 동천 와서 바리건분 집에 있는 거 내 먹는 거 대접시켜봤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한 달 조금 이래 잡수니까 예, 좀 알기더라며.
1: 맞죠. 예.
3: 영 이렇게 예, 성황이 영 좋아지는 게 알긴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잡수다 우리 집에서도 한, 언더는 한 서너 달 잡수었습니다, 이거. 예, 근데 지금 이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고, 전열선염도 있고, 소변도 바로 뭐 이렇게 자주 보면서 밤잠도 못 잤는데 이것도 해결받고 영 여러모로 영 좋다며 그립게다.
1: 맞죠. 예.
3: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연락 광고 배달받기시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본관에 쓰는 분들은 예, 그 많이 드리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0666번에
1: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

0: 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아왕 로상 교수님이 10여 년간 이런 노력하고 심혈을 몰고 가지고 1300여 년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가져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장업을 융합해 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지도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구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하고 록용하고 함께 중국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이 포괄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이런 약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에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백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 중약은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고 또 우리 간이란 거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이런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간하고 간이 해독한 다음에 신장이 좋아서 우리 그 체내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된 뒤 신장,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이 해독해 주게 되면 신장이 폐설 공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능 효과를 많이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입돼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자유능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나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래 인체의 자유능력이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게 된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이 바로 새롭게 우리 자유능력을 건립해줘가지고 우리 간이라든가 네. 신장이 이런 공능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게 가는 길이 맞는지 뒤처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면 달팽이만큼 정확한 속도로 가봅시다. 목표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멀리서 보면 더 중요한데요. 배가 바닥에 닿은 것처럼 끈끈하게 그러나 지구 위에 착실한 흔적을 남기면서 달팽이가 느려도 느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앞장서거나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켜서라, 이 말은 테드 터너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 가능성을 세상의 변화로 연결한 사람 테드 터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좋다. 평생 그런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 밖에도 인생의 목표는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바라볼 것이 생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드 터너의 사업 인생에 대해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테드 터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과 뉴스가 생각나지만 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방송사를 만든 사업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38년 미국 신시니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던 광고 사업을 접하며 사업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배웠고 훗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4살의 나이에 가족 사업을 떠맡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늘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습관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조금 더 잘하는 것보다 아무도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는 곳에 뛰어드는 쪽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훗날 그가 남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말도 그래서 단순한 허세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의외로 방송국이 아니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터너는 젊은 시절부터 요트를 좋아했고 사업가가 된 뒤에도 항해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최고의 요트 경주인 아메리카스 컵은 그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1974년 대회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1977년 마침내 자신의 요트 커리지어스를 이끌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도전 끝에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가 훗날 나는 타고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한 것도 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너에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실패한 뒤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는 힘에

그런 성향은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 그는 애틀랜타의 한 작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인수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방송국은 대단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 돈을 넣느냐고 생각할 만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터너는 방송의 미래가 지상파에만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위성을 이용해 방송 신호를 넓은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 방송국이 전국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훗날 미국 전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슈퍼스테이션의 개념이었고 그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크게 넓혀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던 발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방송을 동시에 접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시대보다 앞서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드 터너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1980년 터너는 또 한 번 사람들이 고개를 겨우 탈 만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하루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케이블 뉴스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세계적인 뉴스 네트워크로 성장한 CNN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종일 뉴스만 방송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편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당연했고 시청자가 언제든 뉴스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너는 세상이 점점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CNN은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와 걸프전 같은 역사적 사건을 실시간에 가깝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접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뉴스 환경을 보면 그의 유산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뉴스의 등장은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미디어 환경도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뉴스는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깨뜨렸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터너가 방송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포츠를 콘텐츠로 바라보는 감각도 남달랐습니다. 1976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인수한 뒤에는 야구 경기를 자신의 방송망을 통해 전국에 내보냈습니다. 지역 스포츠팀과 방송 네트워크를 연결해 서로의 가치를 키우는 방식이었죠. 지금이야 스포츠 구단과 방송권, 미디어 플랫폼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이후 다른 스포츠 사업에도 손을 뻗었고 브레이브스는 1995년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터너에게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를 지켜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문화적 무대였습니다.

이러듯 앞장서거나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켜서라라는 테드의 명언대로 또 그의 사업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테드 터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업의 이름보다도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용기에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패했다고 해서 방향을 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결국 더 큰 곳으로 돌려놓는 것. 어쩌면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는 바로 그 한마디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확신하지 않는 순간에도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한 운동 중에 하나이지만 바른 방법으로 걸을 때에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바른 자세는 걷기의 기본입니다. 걷는 자세는 우리의 골격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고개를 살짝 들고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 화면 보며 걷는 습관은 정말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가볍게 내린 상태로 등은 곧게 펴줍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거나 허리를 꺾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과 척추 이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많은 분들이 평소에 발바닥 전체로 툭툭 걷거나 발바닥 안쪽으로 쏠리게 걷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정확한 걷기 순서는 발 뒤꿈치로 먼저 디디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흘려보낸 후 발끝으로 가볍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닥을 스치듯이 발이 흐르듯 움직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팔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걸음의 안정성과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팔은 90도가량 자연스럽게 접고 팔꿈치를 중심으로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을 흔들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가볍게 쥐거나 손바닥을 펴서 손끝이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걷는 중 약간 숨이 차지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관절에 무리는 적지만 운동 효과도 줄고 반대로 너무 빠르면 금방 지치고 관절에 부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으로 걷기를 시작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걷기 전 운동 준비 운동과 걷기 후 스트레칭, 이걸 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걷기 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을 살짝 풀어주는 동작,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줍니다. 걷기 후엔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햄스트링, 종아리 뒤 근육을 가볍게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 다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는 분들, 종아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꼭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트럭이지만 운동을 하게 하는 단 하나의 동기로 그것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건강한 육체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다운 삶,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이란 이런 것인데요. 소음은 소음으로 넘기고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 단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외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두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천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룹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주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 절그럭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노인은 굉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훈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오굴시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돌려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1: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2: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종말을 아는 것 같았다.
1: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2: 10년은 좋게 될 테지.
1: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1: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0: 노인은 산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2: 정말 집에 가도 되나?
1: 네, 괜찮습니다.
0: 두철추가 웃으며 대답했다.
2: 또 잡아가두지 않겠죠?
1: 그럼요, 어르신.
0: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철추를 바라보다가 털썩 구르앉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리었다. 도찰추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일으키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부축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3: 홍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4: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한족말을 모르는 이족들은 홍군이라는 소리를 정확히 내지 못해 홍군에 가깝게 들렸으나 그 소리가 오히려 거짓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사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었다.

0: 철추는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열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너 몇 살이냐? 열다섯 살이에요.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차례? 아버지가 인질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년씩이요. 이름이 뭐지? 알무사라고 해요. 넌 어느 가문인데? 국이 가문이에요. 도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도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도철추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내 줬죠.
2: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2: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이 성 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도철출은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 동댕이 지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지었다.
1: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0: 돌려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1: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도철추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도철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젠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었다.
1: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0: 사람들 틈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손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비 묻은 족쇄와

0: 개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붙이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 신을 신은 아낙네가 사내의 돌과 계집의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군을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두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표볼 새도 없이 아낙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1: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2: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아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서를 내밀었다.
3: 홍군 은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1: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3: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 파크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0: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 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추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패장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도철추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4: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워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0: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철초는 자신감이 솟았다.
4: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 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5: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음도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샘물, 뼈와 살이 물러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 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사를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났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노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노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포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되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었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한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네,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입니다. 네,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변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 변의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찾아오신 학생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또 오랜만에 저는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테스트 하실 거예요?
1: 언제 봤었죠, 우리가?
0: 몇 달 전에.
1: 아, 몇 달 전에.
0: 반년 전에 봤었죠.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 시간도 네. 참 빨리
0: 길죠.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아리랑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본조 아리랑을 네.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0: 듣는 말에 따르면.
1: 어, 소문이 예. 거기까지
0: 소문이.
1: 갔구나.
0: 예.
1: 본조 아리랑 우리 지금 1절을 완전히 다 끝내고 그렇죠?
0: 네.
1: 네. 또 2절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마 뭐 2절은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1절을 너무 잘하셔서.
0: 네.
1: 네. 오늘 뭐 그런 저기 우리 최명옥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0: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저는 곱게 앉아 있을게요.
1: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또 노래도 좀 해봐야지. 그 전에 뭐 어떤 노래 배우셨던?
0: 아, 전혀 못 배웠어요.
1: 했잖아요.
0: 아니,
1: 노래를 했잖아요. 그때.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시킬까 봐 지금 겁나가지고.
0: 아무것도 못해봤다고 지금.
1: 네. 그래요. 항상 뭐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1: 또 배우신 지도 오래됐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0: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같이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1: 그렇죠.
0: 네, 초보자의 신분으로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1: 배우고 나면은 또 불러야 돼요. 우리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네.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아, 기대가
1: 네.
0: 됩니다.
1: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네. 이따가.
0: 네. 네.
1: 1절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0: 네.

0: 잘하시네요. 들으셨죠?
1: 네, 듣고 있어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아,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네, 네. 자, 2절 해봅시다. 2절 한마디씩 따라해보겠습니다.

0: 네, 요걸 잘 돌리셔야 돼요. 잔별도 만자.
1: 잔별도 많고.
0: 네,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0: 옛날에는 수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좋은 세월이니까 예. 예, 희망이라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네, 아리랑 그 고개를 넘으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 네. 예전에
1: 그렇죠.
0: 네, 그때는 이제 뭐 수심도 많았어요. 어떤 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좋아졌잖아요. 네, 먹는 것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세월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 자, 보십시오. 오. 네, 좋아요. 우리의 가슴에. 자, 다시 한번 시작.

0: 희이
1: 크다.
0: 희망이 많다.
1: 크다.
0: 어, 많다로 고쳐주세요. 예. 희망이 크다라는 말은 없어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0: 예. 자, 가사를 우리가 어떻게 붙이냐 보십시오. 청청 여기까지 세 박을 차지하죠. 청청까지 청청 그다음 하늘엔 하늘엔 하늘엔 또 한 삼각이고 그다음 잔별도 만 잔별도 만까지 한 삼각이에요. 잔별도 만 그다음 코 고 고가 한 삼각입니다. 고가 네 고 그다음 우리네 우리네가 한 삼각 우리네 그다음 가슴에 가슴에 한 삼각 그다음 희망도 만 그다음 한 삼각 다 다가 또 한 삼각 한 삼각이면 몇 박자죠?
1: 세 박자
0: 세 박자입니까?
2: 만
0: 한 삼각이면 세 박자입니까?
3: 한 삼각이 세 박자
0: 세 박자니까요? 한 삼각이면 세 박자인가요?
1: 맞잖아요.
0: 세 박자 맞죠?
1: 네 그렇죠. 네. 저도 음악을 모르는데 세 박자는 맞는 것 같아요.
0: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 세 박자죠. 세 박 한 삼각이면 세 박자죠. 삼각이니까 삼.
1: 근데 그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 갖고 어머님들 지금 다 당황하시죠.
0: 아니 지금 예. 좀 재밌게 해보려고.
4: 멀미네 아. 한다 지금.
0: 네.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예.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이면은 조금
1: 졸리잖아요.
0: 네, 좀 졸리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밥을 금방 먹어가지고 예. 지금 막 졸음이 막 쏟아져거든요.
1: 그래.
0: 왜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리죠?
4: 원래 그래. 활동 안 하느라 맥이 들었어.
0: 아 그래요?
1: 그래다 예. 음악 프로 가는 거지. 과학 상식 프로로. 아,
0: 아리랑으로부터.
1: 네, 이제 의학 상식으로.
0: 네, 의학 상식. 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막 소화를 시키는 중이네.
1: 예.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졸리는 건가요?
1: 네, 소화시킬 때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 부르면 또 다르게 더 좋게 몸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더 좋게?
1: 네, 기분 좋게 듣고, 기분 좋게 또 어머님들 더 젊게 승화하시고, 예뻐지시고.
0: 그렇구나. 네. 오늘 점심 그 영양은 네. 아주 제대로 다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1: 그래요?
0: 기분이 좋아서.
1: 기분이 좋았어?
0: 네네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자신 있게. 예. 청청 하늘엔까지 몇 박자죠?
3: 세 박자래.
4: 세 박자.
0: 청청 하늘엔까지 세 박자입니까? 그렇지 여섯 박자지 맞습니다. 청천 하늘에 예 네, 청천 하늘에까지 여섯 박자 예 네, 요렇게 아셔야 돼요. 자 청천 하늘에 자. 네, 가운데를 자르지 말고 꼭 한 호흡에 해야 됩니다. 한 호흡에 청천하늘에 그리고 숨을 쉬어야

0: 돼요.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딱 참으세요.
1: 진짜
0: 저

0: 별도 만까지 몇 박자입니까?
1: 여섯 박자.
0: 여섯 박자 맞아요. 아, 수학 계산 잘하시네.
2: 독창 가수들이 있는데요.
3: 예, 아, 그래요.
0: 뭐, 독창 가수가 뭐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 그 너무 접촉하니까 뭐,
3: 아, 수학도 잘하시고.
0: 아, 그렇구나. 예, 저는 또 무슨 회계 예.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너무 수학 계산 잘하시네. 네. 예.

0: 허가 몇 박자?
1: 세 박자.
0: 세 박자. 네, 세 박자입니다. 그러면 잔별도 많고는 몇 박자?
2: 여섯 박자.
0: 어, 잔별도 잔별도 많고. 네, 여섯 박자. 자, 저도 막 제가 물어보고 헷갈립니다. 그다음 우리네 우리네 가슴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자.

0: 희망도 많다 몇 박자?
1: 6박자입니까?
2: 9박자니까.
0: 희망도 많. 희망도 많다. 9박자입니까 이게? 6박자지.
3: 헷갈리네요 더욱더.
0: 네. 자 그러면 청선 하늘에부터 희망도 많다까지 모두 몇 박자인지 한번 부르면서 쉬어보겠습니다. 자 청천 시작.

0: 뭐든 몇 박자?
1: 뭐든 한 몇 박자야? 15박자 넘지.
0: 다시 한번 시작.

0: 몇 박자 모두?
1: 18박자.
2: 18박자니까.
0: 24박자죠. 어떻게 8박자.
3: 네네. 아니, 오늘 시간이 음악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제가요.
4: 그
0: 아리랑, 우리가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치유를 시켜드리려고.
3: 예.
0: 네, 여러 가지로. 이러면은 수학계산을 막, 네, 하도록 유도를 하면.
3: 네.
0: 네. 치매 예방이 더 돼. 네. 그렇죠.
4: 네, 네. 3박자, 8번, 24박자.
0: 그럼요. 38이 24. 네. 38이 26은 아니죠. 네. 뭘 찾으세요? 계산기를?
1: 아니, 연필.
0: 아, 전 또 혹시 지금 막 계산하려고 계산기 찾는 줄 알았어요. 자, 천천 시작.

0: 근데 조금만 소리를 더 높게 안 될까요?
1: 제가 낮춰놨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구나. 아, 조금만 더 크게 예, 해보세요.
1: 한 번만 할게요.
0: 한 번만 더.
1: 어머님 같이 하는데요. 파트너로 가죠.
0: 아니,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될 것 같아요. 시작.

0: 박수.
1: 네.
2: 아니, 노래 이렇게 하고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속도로
3: 잘한다.
1: 항상 보면은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2: 어떤 사람?
1: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서 먹을 걸 다 먹는 사람이죠.
2: 제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1: 아, 저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2: 에이, 지금 네. 읍을 못 올라가잖아요.
1: 아, 근데 보면 그 아,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다 하시면서 네.
2: 네. 네.
1: 안 봐도 뻔한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꼭 그럴 것 같아요.
2: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네.
1: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지.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다 해봅시다.
2: 와,
1: 네, 잘합니다.
2: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수.
1: 네, 박수. 반장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0: 오늘 배운 거
1: 네, 그렇지. 오늘 배운 거.
0: 아, 네. 그 함에
1: 얘기 되는 네.
0: 아, 이름 썼고
1: 오늘 배운 것만.
0: 네.
1: 오늘 배운 것만 쭉 하면 됩니다.
0: 아, 후렴도 하고.
1: 후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잘하셨어요. 무슨 저렇게
1: 저도 잘하니까요. 아래 사람
0: 부담이 되시죠?
2: 엄청 부담스럽죠.
3: 목소리 좋아.
1: 선이 막 떨리는
2: 선이 떨리시대요.
3: 원래 잘한 사람이

0: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
0: 앞에서 조금 이제 막 급해가지고 조금 빨리 빨리 속도를 빨리 쳤는데 뒤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네. 좋았어요.
0: 자, 그다음 분.

0: 다시 한번 다시 음이 안 맞죠? 음이 청 시작
1: 청
0: 높아요?
1: 예.

0: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네 가슴에 네, 네, 심리도를 할 뻔했네. 그렇죠.
1: 뭐고 해야 된다 지금.

0: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저 계속해서 수학 잘하시는 분이에요.
2: 네네. 커플로 오신다, 두 분이 또.
1: 아, 그러시구나.
0: 아, 그러네. 오늘 색상이 우리가 커플이네.
1: 누가 사주셨어요? 아,
0: 네?
1: 누가 산 거예요?
0: 모르지, 뭐. 누가 사주셨어요?
2: 내가 같은 똑같은
0: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같은 색이 있긴 있네요.
1: 있네요. 흔한 색이 아닌데.
0: 흔한 색이 아닌데.

0: 잘하셨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왜 다들 이렇게 잘하시죠?
2: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니까.
0: 그런가요?
2: 그 말 듣고 싶어져가지고.
3: 그래, 그래. 야, 아나운서 딱이다, 아니,
0: 그 말도 듣고 싶기도 했겠지만.
2: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3: 뽑으겠습니다. 서세 뽑으겠다.
0: 아, 더운데다가. 네. 날씨가 워낙 더운데. 더 덥네, 지금.
2: 그렇죠. 우수원 선생님 같이 어떻게 좀 남은 시간 노래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
0: 예. 다 같이? 얼마 남았습니까?
2: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0: 10분?
2: 있어요.
0: 10분? 아, 많이 남았네.
3: 자, 같이 하면
0: 되죠. 1, 2절, 1, 2절을 연속 해봅시다. 예.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박자였죠?
1: 아, 그걸로 다시 계산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 1, 2절이 물리박자.
0: 48박자. 그 다음에 후렴은 몇 박자?
2: 후렴도 비슷하댈까? 걔 나이 봤지만.
1: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0: 아, 그냥 궁금해서.
1: 궁금해서요.
3: 선생님, 나머지 시간.
0: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3: 선생님께서 톡창 해 주십시오. 아, 제가.
0: 제가요? 예. 편보다가 할 텐데, 예. 아직 예.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1: 근데 선생님 할 때 우리가 저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0: 아, 마음껏 찍으세요.
3: 하다면 네. 우리 집가참 하면 되지.
1: 그니까, 선생님 맞죠. 네.
0: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1: 톡창 부탁드리겠습니다. 톡창. 네.
4: 선생님 먼저 하세요.
0: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1: 많이 더우실 겁니다.
3: 꺼나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끝 아예 끄지는 않았는데
1: 몸이 네. 후끈후끈 지금 네, 그렇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3: 저 안담 쓰세요.
0: 네
3: 덕창
0: 제가 한번 예. 그 이게 본조알이랑은 그 느린 새마치로 예. 예. 덩덩따 쿵따 이렇게 느린 새마치로 가야 돼요. 아

0: 자자하게 해야 되는데 예술이 진
1: 애간장을 캐워요. 애간장을
0: 즐기면서
2: 눈물이 납니까?
0: 즐기면서 예. 아, 진짜다. 진짜다. 하게 죽어도 우린 못한다.
2: 아니에요.
1: 교수님이신데
3: 우리 사가시야 뭐 교수님하고 제가
0: 그래.
1: 직업 교수인데
2: 아니 제가요 어. 이 정도도 아, 못하면
1: 네. 학교 학점에서 떨어지죠.
0: 감사로 지금 다 우리 그렇게 사람 네. 맞아.
2: 뭐 안 그래야지.
1: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독창 딱 들어봤으니까 네. 저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네. 또 인차 잘할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네. 잘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못한다. 네. 누구나 아니, 뭐. 미쳤댄다. 뭐.
2: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조금 일, 남았으니까 네, 시간
1: 한 번만 같이 네. 자시. 네.
0: 예. 다 같이.
1: 예.
0: 다 같이. 예. 선생님 본받아 하자.
2: 하나, 둘, 셋.

0: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1: 왜 이렇게 잘하시죠?
2: 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로 해서 그렇죠. 이 시간에 아마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부르는 날이랑 코너 네. 이제 본조리랑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그래요.
3: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2: 네. 앞으로도 아리랑이 이제 더 많은 곳에 잘 올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창시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창시만은 청심, 치명, 발묘안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발묘안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 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했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겠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온 청소한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통만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는 심폐혈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한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근거문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입 온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한다. 그리고 숨이 헐떡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저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뭔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빨이 아파서 통새 나 그러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거처에 지내시고
1: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예.
2: 예. 예 그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서 예 엄청 못한다. 예. 그 사이 내 내약을 먼저 빌었지. 예. 그래서 그저 생각에 한날 그래 잡았는데.

0: 하나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1: 어, 그렇죠.
0: 예. 이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힘든한 길도 바로 걸지도 못하겠어요.
1: 아, 예.
0: 이제
1: 예.
0: 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래던 게, 아직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1: 아, 예, 심각할 정도.
0: 예, 그랬지, 예, 혈압저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갈아진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놓거나, 예, 식사를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1: 아, 심장병 치료했는데, 예, 여러.
0: 아홉 가구 배달도.
1: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1: 33에 다섯 개 오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천천히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저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층계를 올라올 때에 그저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번 짚고 겨우 올라오면 그저 단계마다 앉아서 집어 올라옵니다.
1: 아, 예, 예.
3: 예, 계속 주시안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1: 예.
3: 바다도 예, 주시안을 그저 예, 좀 가슴을 막 펴고 아프고 이래 춤에 올라오면 또 주시안 물어야 되고.
1: 아, 심각합니다. 예.
3: 예, 이 작순이 지금 주시안을 한 번도 안 물어도 됩니다.
1: 그래요? 아, 바로 예. 그렇죠.
3: 예, 이렇게 주시안을 아예 가지고 댕깁니다.
1: 예, 예, 예. 큰 이야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됐고, 잠을 그래서 10일 넘게 못 잤습니다.
1: 어,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게 큰 해결입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이 끊었다 혹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잠도 잘 잡니다.
1: 어, 그렇죠.
3: 예. 밥이 그렇게 또 맛있습니까?
1: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 공동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장하고 소화계통,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돼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여름으로서 여러 가지 부동한 증상들이 나타난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초원 청심원입니다.
3: 예, 이게 이 약품이 가슴이 영 편안한 감이 난 게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아빠서까지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이 청원 청심만 먹고 좀 먹은 지 한 3년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네, 근데 왜 좋은 건 뭘까 하면 있으니까 내 지금에 어선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다.
1: 어,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4: 예, 그럼 사는 건 선언 이런 애 대신 지금 남 저리 집에 따라와 먹어야 된다.
1: 어, 그래요? 예.
4: 예. 그게 지금에 바깥에 나와 앉아서 바깥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제얘기도 하고 놉니다.
1: 어, 너무 이전에 그것도 힘들었네요.
4: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흐름에 나는 저를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가서 끊는다.
1: 어, 심각했습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왜 그 정도 한이 나서 지금에 또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1: 예,
4: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고등생이 좀 다 없어요. 밥맛도 있고, 해답도 저절대화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이 왜 우리 남이 또뭐 꿈꾸면, 또왜 무서운 꿈꾸면, 계속 바위 떨어지는 눈 감이나 그런 꿈꾸면.
1: 어,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겁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왜 꿈도 안 깨고 그래서 폭탄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깁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예.
4: 예. 지금 예, 계속 이변에서 약한 냄새로 기침세게 했습니다.
1: 예.
4: 근데 고중성이 없어. 이거 먹었는데 뭐, 지금 고중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1: 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심폐를 심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왔고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 공능이 약화도 해결되었고 숨차도 문제도 해결받으셨고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어서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오해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제품은 견지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4: 그리고 좀 이 약을 볼까도 어떻게 이고 국가에서 승인하는 약이가 내지면 저래 일년 주를 더 살려고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4: 예.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초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적응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3: 예, 난 어디서 인기가 좀 반년 많이 넘습니다.
2: 예.
3: 예, 그래 내가 동원이 우리 또 같이 내마 후에 시대가 노인이가 어딘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가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거면서 심장이가 심해 당한다. 걔는 이가 예. 쓰고 어디 근육이 한 다섯 단지 썼던지 그래.
2: 예.
3: 심장이 발작 없다 말인데.
2: 아, 그 정도면 해결 많이 예, 받습니다.
3: 예, 예. 돈이 챙겨서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 그래.
2: 아, 그렇게 하세요.
3: 전화를
2: 예.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한테 예. 아,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1: 네.
2: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2: 예. 네.
4: 나도 천천히만 쓰는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4: 요즘 쓴 지 몇해 됩니다. 근데 내 고간에 조금 또 아들인 데가 있다가에 못 쓰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2: 아, 그래요?
4: 금방 또 배달 받았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4: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더니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지금 용이.
2: 예.
4: 그냥 다 좋은데, 지금 내, 뭐,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2: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4: 어제 난 가만히 있다가 가끔 가다에 자꾸 해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똥도 불어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2: 뭐에 불어난답니까?
4: 해가, 해.
2: 혀가 불어납니까?
4: 예.
2: 혀가 불어난다 말입니까?
4: 예. 만지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때요? 또 술, 이랬어도 또 불어나고 불어났어. 이건 어째 됐습니까?
2: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과에 가서 봐야 됩니다. 거치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4: 예, 구강과에 검사한 게 무슨가 하면 그는, 그러니까, 만성예견이 있답니다.
2: 아, 그렇겠죠. 예, 예.
4: 그걸로 그렇습니까?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예견이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4: 예, 알았어요.
2: 예.
4: 지금 다른 거는 거지.
2: 다 좋죠. 어떤.
4: 심장이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2: 예, 놀라던 증상.
4: 그리고 내 전화 소리 듣는 날, 하고 사력이 심해.
2: 그래요?
4: 예. 그 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이게 저 뭐지, 빨리 됐다, 늦게 됐다.
2: 심리를 안 거르고. 예. 예.
4: 이건 다 지금 좋습니다.
2: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4: 이게 지금 계속 없습니다, 그냥.
2: 예, 그래야 됩니다.
4: 금방에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2: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저는 70대
2: 중반. 70대 중반, 예, 예. 그러면 이거 가강해야 됩니다.
4: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렇게
2: 참. 상감 느끼게. 그렇죠.
4: 그러나죠. 예. 밤에도 그래, 어쨌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게

0: 이런 따뜻도 모르나? 걔네 지금 이게 무슨 신살 이런
1: 아, 예,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죠.
0: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인사.
1: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예.
0: 아,
1: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제 제한 단계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름으로서 상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지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즈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기를 그 뺏어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애인데 많이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소화계통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진을 벌어서 이 제품을 쓰면서 해결을 가정 지상에서 가강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품을 꼭 참고 적어뒀다가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끄떡 문제 없습니다. 본 제품을 쓰시면서 리가 허의 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리, 간이라는 간, 리가 허, 그 화목하다는 허, 의, 위라는 위, 리간허의완 이거 함께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되면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듯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 문화,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상업 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 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 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병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 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민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화룡역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화룡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화룡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화룡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화룡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화룡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화룡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화룡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화룡국제 하프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화룡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 화룡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화룡의 변경 풍모, 민속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화룡시는 가두, 사회구역,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민해가두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화룡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화룡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

0: 거울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속 공헌을 알리고 발해곡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활용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의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활용시가 전민 건강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 부민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활력, 민속매력, 변경 풍경, 도시 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활용의 도시 풍모와 인문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활용시에서는 체육플러스 융합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생태, 민속, 문화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활용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1: 활용정시 농민문화축제결혈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선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감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 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0: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봉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2: 전두 연기
1: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

0: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우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 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 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어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0: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강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강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우리 지금 뇌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뇌 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예, 뇌 경색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 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가지고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되죠.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대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 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이미 온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우리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주치공릉에 쓰여 있는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회라고 있는데 이 하이마 방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 옆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관자 옆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쪽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 예, 그 발생한 이런 금방 발생한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가지고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로 잘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예,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입니다. 예, 공작량이 가장 크고 또 산소 소모량이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죠. 예, 이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 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합니다. 예, 다행히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도 기억해낼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 되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서게 되죠. 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다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엄중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0: 말아야 됩니다. 예. 미루미루 장약 심리밥 같은 이런 약을 써서 아,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죠. 예. 이런 방지책에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 심리밥입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아,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8월 달에 했던 게입니다. 예. 이 우리 활동 지금 이달 말일까지 딱 하게 되는데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아, 또 다른 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아, 세탁이 가능한 이 브랜드 제품인데 에, 풀앤팔 누이 섬유 여름 이불 한 채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에, 그리고 아,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인데 에, 이런 야생 해삼 아, 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혈압 떠들어 앉아서 예, 한 20년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다 선생님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떠들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예. 또 선생님이 예,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떠들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여덟 달 만에 지금 장약 심리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떠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내경색 여러 번 오면서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아이 눈도 무거워서 영 뜨기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머리 가벼워지고 눈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바짝은 하는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네. 예. 그리고 심장에 좋지 않아서 예. 항상 가슴이 후들거리면 숨이 차더니 증상도 많이 없어지지. 위가 예.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고 아니 체중도 떨고 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맞습니다
2: 예. 이 약 보면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데서 야생약 되고 또 서당약이고 이런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그렇지 예. 그게 포인트
2: 먹어보니까 확실히 특수한 게 알리지, 다지, 이야기.
0: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야기 어떻게 좋다는 거. 써보지 예. 못한 사람 모르죠, 이런 거.
2: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남편도 당뇨 해병질에서 이약 쓰기는데, 야, 영심 효과 좋습니다, 지.
0: 예. 그렇지.
2: 예. 그래, 우리 부분이 이약 먹으면 건강 챙기려서, 예, 오늘도 제리 6곽 배달 받아왔는데, 선생님 하나 뭐냐 하고 싶은 건, 예, 어제 우리 동창생을 만났는데, 예, 그 친구를 이 다리 혈관이 무슨 구불구불 해가지고 혈관 툭 튀어나왔단다 지금.
0: 네.
2: 네. 걔 이런 사람이 약 쓰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래 그런다.
0: 예, 다리 혈관이 구불구불해지면서 혈관이 툭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맥곡장이라 합니다. 예. 이 정맥곡장은 정맥혈전이 형성된 후 정맥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예,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다리 혈관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예, 이 정맥곡장이 온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많이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붓기고 예.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죠. 예.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예. 예, 중이는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서 아,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장약 심리방위 약과기 치료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키

0: 해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잔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예, 소홍화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우슬 또 황기 예,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또 특별히 잘 시켜준다. 예. 그래서 어혈을 풀어줘서 잔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정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그럼 오늘 예체린 휴가 전화받아 쓰겠다는 거죠?
0: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라고 예, 20개월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임용사 후에 당약 14번 먹고 있는데, 몇 달 더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니까
0: 알기죠. 꼭 알기.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지금은 예, 당약 14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좋지.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예.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일 없습니다.
0: 예, 어지럼증이 예, 빨리 없어집니다.
3: 예,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좋죠. 예.
3: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예.
3: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예,
0: 그래도
3: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3: 우리 사촌언니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궤양이 있어서 예, 속이 쓰리고 예, 식구물이 올라오고 예,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예, 위에 배가 붓기고 예, 아프답니다.
0: 아...
3: 그리고 예, 눈이 자주 빨개지는 눈 건조증이 나타난답니다.
0: 아, 예.
3: 이런 사람도 이약 쓰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그랬다.
0: 좋죠. 이 우리 장약이 심내방 보면은 아, 소홍화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의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위에 염증이 또 있어 가지고 또 배 위에 배도 더 붓기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이 위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 면은 위시로가 있다거나 또 위미란이 있다거나 또 흐르거나 이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아 식후물이 자꾸 궤양 올라오면서 궤양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아파나는 이런 분들 위산이가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위가 자꾸 짱해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여기에 배합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 그 위에 때배가 붓긴다거나 또 식후물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그거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아주 좋고 아, 또 결국 그분이 눈이 또 빨개지면서 그 눈 건조증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 항진애경에는 간 카이처 위무라고 똑똑하게 그 밝혀놨습니다. 예, 적혀져 있죠. 예. 간이 정기는 아,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입니다. 예. 중이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보는데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보면은 일곱 가지 약재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요 우술이라는 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또 간이 혀를 자양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붉어지거나 마르거나 또 그 물체가 또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

0: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오후에도 배달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두장야 심리방 우선 5년 5개월째 쓰고 있는 한답니다.
0: 예, 맞습니다. 우선 5년 예. 5개월이 너무, 예, 너무 쨍가.
3: 예, 옛날에는 예. 이 약속이 전에는 정말 이게 중풍 치료를 한다고 공주치 딱 시의 그런 치료된다고 시의 있지 않느냐고 쓰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받았어요.
0: 원래 거기 약을 선택할 예. 때는 그거 보고서를 딱 쓰는 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3: 예,
0: 예 그거 기본이 기본.
3: 치료를 한다니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기혈 보정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0: 그래서
3: 돈만 먹고 해 돈만 팔고 그래서 아이 시간만 날리고 그 돈만 날리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선생님이 강의에서 개발받고 공용주치 이건 소방약이고 천연약제고 학과들 15년 연구를 한 약이라 하니까나 아 그다음에 공용주치
0: 공헌 주치 그래서 딱 그래서 예, 치료된다고
3: 이제
0: 예.
3: 모든 거 치료한다니까나 아 그다음 기울부족 치료를 하고 이러니까 요 약 쓰면 내 딱 그래서 나를 대상해서 만든 약 같아서 그래서 아이 자식들이 반대 좀 하고 그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이 정말 이 약 써보니까 이만큼이 신노시발병에는 너무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하, 그렇죠. 예.
3: 예. 어느 도만 노시산이 두 번 와서 예. 반신지유 짓고 그 눈이 다 덮이고 그래서 거기다 어느 장에 예. 밥 먹기도 다 힘들고 약이나 물 먹자 입맛 벌리면 아래 태도 막 떨어가지고 정말 엄청 힘들어서 많은 곳을 치료를 했지만 이제처럼 그래서 그 약박이 치료된다고 쉬어있지 않느냐 그런 쉬어 있다고 들은 치료된다고 시효인
0: 있지 않느냐고
3: 아무런 효과도 못 받아 예. 말입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 쓰고서도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 살림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소서 막 이 그런 소원지면 옛날에 죽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살고 살겠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만 치료되니까나 좋은 게 있겠거나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살고 그 오래 살기 싶다. 이거는 누구나 이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 나 금방 그래서 뭐 인사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이건 또 이 뭔가 관상동맥
0: 예, 관상동맥 경화도 치료를 해주시 예, 관심병도 예. 치료를 해주시
3: 관상동맥이 많이 맥혀가지고 두절하라는데 검사수치 도달 못해서 두절 못한데 이 약독이 지금 얼마 무난히 잘 보내고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0: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두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거 제가 잘 빠관한다 말입니다. 예, 이거 딱 예. 해야 될 사람은 딱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사람은 아이 못하게 하면 그게 그 돌아가시면은 그게 뭐 그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 딱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그거 빠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예, 우리 이거 잡수면서 이약 잡수면서 일이 아이 나는 게 제가 그래서 아주 그게 그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거 거서 제대로 지도를 한다 말입니다. 그거 딱 아이 딱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거두는데
3: 맞습니다.
0: 예.
3: 장약 심내방이 약제 성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3: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이 그런 뭡니까 이 약대도 한 5톤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대가 아이 네 가지나 들어갈까 약효과 얼마 강한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세 번 그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특수치료
0: 방법으로
3: 일부 특수료법으로 치료를 하지 하니까
0: 그렇죠
3: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대
0: 맞습니다
3: 예 요래 놓고서 신노시오가 병에서는 요 약처럼 딱 소리나게 치료되느냐고는
0: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5년 5개월 이상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이제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효과 없으면 은용 못합니다 이거
3: 선생님이 혼자서 이 약만은 5년 5개월
0: 너무 우선이 지금 하지 않을까 혼자서는 하는
3: 하고 있대 예. 심리방 이 당약 그러면 신호시발 병이 있으니 이 약만이 오래 강의를 한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방송 주만 매일 그래서 어느 시간이나 빼놓고 두지만
0: 심리혈관 질병에서는 이게 예, 치료 효과가 두 번째라면 애한 약입니다. 이 약은.
3: 맞습니다. 예. 이거 활동할 때마다 싸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이래 놓으니까 나 정말 이 5년 저도 이 약 한 가지만 가지고 5년

0: 어게 원래 먹고.
1: 하하, 그래 다른 거 아이 잡스 잼까 그래.
0: 예, 얼마 먹습니까? 네, 네,
1: 머리 병원에 입에 나이 하지. 아이 그만큼.
0: 꿈같이 동상이래. 예. 뭐든지 표 아이 혈압이 성 낮아서 피우와 되는데 지금은 혈압도 동상이 되지.
1: 기혈부족 치료.
0: 얼른 기혈부족이 다 해결 받으니까. 아유, 이 약만이 나온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으로 가서 사는 날까지 가서도 막 그런 대풍 예방하면 끝까지.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이 혈압 조절을 한 30년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진료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안에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약달 예. 만에 당연히 10년만 먹는데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럼 저도 또, 예, 병원에 검사한 결과, 예, 경장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예, 근심했습니다. 이 방팔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 해서, 그래, 이래, 내 10년만 넉달 반 먹고, 아이, 검사한 결과, 예, 방팔이 싹 사라졌을 때다, 떨어졌을 때다.
1: 예, 좋죠. 빨리 그래, 그게 없어진 겁니다. 넉달 반이면. 예. 예.
3: 예. 그리고도 예, 여러 번만 하고 봅니다, 지금.
1: 예.
3: 아,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찼다 보면 앞뒤 가슴에 바늘을 찌르 속속 소리 아파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힌 증상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 다음에 특히 또 예, 전립선을 밥소변이 자꾸 한 번만 소변행이야 조금씩 나가다 시원하지 못하고 아 이러니까 잠 자지 못하니 어질지 나고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밤 소변이 한 번만 소변행이 많아지면서 밤 소변 초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게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좀 바짝 나는데.
1: 아, 예, 저녁에 일어 많이 나던 게 안 나니까 정신이 나죠, 예.
3: 예, 예. 우리 부부가는 또 예, 이 약 먹으면서 정말 활동마다 싸운다.
1: 예.
3: 예.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이 내 친구 적고 예, 아, 변비 심해서 예, 며칠 한 번씩 변을 본답니다.
1: 아.
3: 아, 그러려고 예, 혈압이 아, 오르고, 특히 또 이래 뱀 볼 때 막 울고 오르면서 영 바쁘다며 그랬다.
1: 그렇지.
3: 이 약이 효과도 이 약을 좀 써봤으면 하는데 어떤가 또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이 연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뱀비가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특히 혈압이 그 이 조금 높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뇌출혈 한 번씩 변을 보면서 변을 볼 때 힘을 쓰면은 뇌출혈 올 위험성도 또 있어집니다. 예. 이게 아,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뱀비가 생기죠. 예, 그리고 중이는 폐와 그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보는데 폐열이 세면 대상열도 세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진액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결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꼭 쓰십시오, 아, 이분이.
3: 예. 다당 바뀌었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9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장례 심리방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이 좀 중간 환자가 지금 이약 쓰기 시작했네. 야, 약은 정말 심혈관 지병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그렇죠.
4: 그럼 어때 이만한 약이 없다 하는가? 혈압이 140, 심률이 140가다. 이러면 이 사람이
1: 140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4: 예.
1: 혈압이 140이면 예. 혈압이 140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4: 혈압이 아래께 140이라 말입니다.
1: 아, 예.
4: 예, 우리께 240.
1: 아, 그럼 아주 높지요.
4: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들어가면 우리께 내려옵니다. 예, 한 달 예. 쓰고 나니까. 그럼 예. 아래 거는 그 140 이런 게 아이 내리 때다 선생님.
1: 아래 혈압이 아이 내리면은 뇌출혈 가능성이 영 많습니다.
4: 예, 그렇지. 그렇게 한 달에 쓰니까나 예. 야 정말 어디야 말이야. 그 조금 더 쓰는 게 그다음에는 선생님부터 로세로법 같이 하고 예, 지도로 받으면 약간. 그다음에 열 달 쓰고 나니까 그다음에 계속 그거 한 달에 세 번씩 그거 그 서약 뒤에 되는 게 그 뭡니까 혈압약 뒤에 되는 게 그게 그새 끝내 그새.

0: 그 해람이 내리면 차차단 이름이 양매이시 양매이자 박수님께 내리니 어떤 기라도 살았고 제품이 오지 않았다고 해. 본인이 자기 들러서 어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중에 떨면 그렇게 와르르고 허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이 아들 예, 가만 볼까 예. 심리회관 집행인 아메드 선생님이 5년 5개월을 예, 제일 오래 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이거 조선말 방송에서 예. 5년 5개월을 예. 한 이야기입니다.
0: 아, 약은 그러니까 그게 효과 없으면 그렇게 5년 5개월을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 아, 그렇죠. 예, 효과 없으면 그렇지. 금방 못하지.
0: 이거 심리회관 집행이요, 중풍이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요, 심장병이요, 딱 약과기 써있으니까 이렇게 치료가
1: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약을 예, 선택할 때는.
0: 아무리 별로 심장에 심장에 좋다 무슨 아니 출혈이 무슨 동맥경화 좋다 해도 쓸데있으면 그게 쓸데
1: 네, 당연합니다.
2: 마칠 그래. 시간인데요.
1: 예,
2: 네, 내일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건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대부분 집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편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은 내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입니다. 늘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불안하고 두려운 길도 힘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신금철입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볼까요?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했는데요.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은 다들 공감할 만한 직장에서 쓴 유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전 사장님이 내일부터 야근을 없애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이튿날 기쁨에 가득 차서 출근했는데 알고 보니 야근 수당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답니다.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표정이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참 구두쟁이 사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 5분 전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퇴근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2시간짜리였습니다. 그날 퇴근길 나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인데요. 아이고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알고 보니 전원 버튼이 안 켜져 있었던 경험, 혹은 아 분명히 저장했는데 라고 외치며 파일을 찾다가 저장을 안 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중요한 문건을 잘 저장하느라 했는데 도무지 찾지 못했다가 언젠가 다른 파일에서 찾아냈다는, IT 전문가들조차 가끔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급할수록 일이 꼬이고 실수가 많다는 걸 아시죠? 오늘부터는 좀 더 침착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다라고 선언한 후 갑자기 온 세상이 먹방으로 보이는 신기한 현상. 평소에는 안 보이던 치킨, 피자, 떡볶이 광고가 내 세상을 도배합니다. 결국 오늘만을 30일째 반복 중인 당신,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배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참 힘들죠. 뭐 큰 유혹을 이겨내야 하니 말이죠. 하지만 가끔은 뭐 마음을 놓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주 짱이거든요.

이어 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에어컨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난로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정말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인가 봅니다.

다음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놀고 박스를 버리려고 하면 그 박스가 갑자기 인생 최고의 장난감이 됩니다. 고양이의 삶을 보면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건 아닐까? 네, 오늘도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 스포츠 역사상 곽정정처럼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선수는 드뭅니다. 7살에 다이빙장에 들어가 23년의 운동선수 생활 동안 금메달 77개를 획득한 다이빙 역을, 그리고 지금은 국제대회에서 심판장으로 활약하는 스포츠 관계자까지, 곽정정의 인생 궤적 자체는 인내, 돌파, 성장에 관한 전설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곽정정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1981년 곽정정은 하북성 보정시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중국 다이빙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이빙 인생은 다소 극적인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코치가 유치원의 선수를 고르러 왔을 때 단지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그녀는 사실 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서우지만 극복하고 싶었어요 라고 당시의 선택을 회상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면서도 기꺼이 도전하는 이런 성격적 특질은 그녀의 길고 험난한 운동선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북성 다이빙팀에 입단한 후 곽정정은 뛰어난 재능을 빠르게 드러냈습니다. 1993년 겨우 12살의 나이에 중국 국가 다이빙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15살의 곽정정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섰지만 지나친 긴장 때문에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며 5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첫 올림픽 려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자 자존심 강한 손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직후 곽정정은 훈련 중에 예기치 않은 정전사고로 다이빙대에서 떨어져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심각한 부상으로 그녀는 무려 10개월 동안 경기장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했던 젊은 선수에게 이런 타격은 거의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좌절에 영원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 후 그녀는 바로 정상급 실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전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선배 선수에게 밀려 또다시 은메달 두 개를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던 이 시기에는 비록 금메달이라는 영광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례 없이 강인해졌습니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곽정정은 마침내 여자 3m 스프링보드 단식 결승에서 우승하며 생애 첫 세계 선수권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곽정정 선수 경력의 분수령이었습니다. 26세의 그녀는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더 이상 긴장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자 3m 스프링보드 단식과 복식 2관왕에 올랐습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선 그녀는 펑펑 울 줄 알았지만 그 순간의 마음은 유난히도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순조롭게 이루어진 느낌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잘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라고 당시 심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이후 곽정정은 여자 3m 스프링보드 종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수억의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막대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두 종목 모두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올림픽 금메달 4개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되었고 그가 출전하는 대회에서 상들이 겨루는 것은 사실상 2등뿐이었습니다.

2011년 곽정정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해외 유학을 떠나 교양 지식을 배우고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 후 곽정정은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했고 평가받는 사람에서 경기 규칙을 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곽정정이 안경을 쓰고 단정한 모습으로 심판장으로 풀장 가장자리에 섰을 때 그녀는 선수에서 관리자로의 화려한 변신을 완성했습니다. 심판장 신분으로 경기장에 그녀가 나타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직업적 발전이 아니라 국제 스포츠계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한 중국 스포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곽정정은 어린 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운동선수 생활은 매우 짧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생은 반드시 훗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을 즐기세요. 이 말은 선수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23년 다이빙 생활에 대한 최고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7살에 트램펄린 위에서 전율했던 순간부터 15살에 애틀랜타에서 좌절을 맛보고 23살에 아테네에서 이름을 떨치고 44살에 파리에서 심판장으로 활동하기까지 곽정정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진정한 대주인공인지 보여줬습니다. 성공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굳건히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정상에 머물며 박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넘어 시상대에서 내려와 다시 시작하고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찾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곽정정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챔피언은 경기장에서만 물보라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강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잘 조정하며 여유롭게 입수하고 우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힘들고 기대고 싶을 때 나보다 더 지치고 힘든 사람들만이 내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하면 됩니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 바라보며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들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아주 알기 쉽고 실용적인 병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 하면 부강주사요법이 유명하다는 것을 많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부강주사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골관절병과 난치명 질병을 치료한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퇴화됐다는 게 로화된, 괴사된, 썩은 뼈와 조직을 새롭게 되살려낼 수 있는 부강주사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치료기술은 전국에서 오로지 연길시 현대병원에밖에 없는 독특한 첨단기술로서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치료기술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40년간 매일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남병 연길시 현대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상에 보면 아주 큰 병에 걸린 일부 환자들이 큰 데로 가면 더 낫겠지 하는 것은 북경이나 상해나 물론이고 아니면 또 일본이나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도 잘 안 되다는 환자들도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많은 환자분들의 부강주사요법이 좋기는 한데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1: 아, 그건 사실입니다.
0: 네,
1: 이게 부강주사요법이 확실히 효과는 좋은데 치료할 때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026년 9월 1일부터 부강주사의 수면 무통 치료를 진행합니다.
0: 수면 무통 치료란 또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 무통 위경, 수면 무통 상징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부산과에 가서 인공유산할 때도 모두 수면무통유산을 합니다. 지금 이 수면무통치료는 많은 병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통치료법입니다. 치료할 때 환자가 잠깐 잠을 자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다 치료하고 깨어나면 이미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0: 네.
1: 아, 그러므로 치료할 때 전혀 아픈 건 모르죠. 뭐.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부 마취제로 치료했는데 기실 국부 마취제를 놓을 때도 여러분들 맞아봤지만 그것도 여가 나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국부 마취제는 한 번에 놓는 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놓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개 부위밖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경추병 있고 경추병, 뭐 견조염, 잔등, 곱사등이라도 환자 있지 않습니까? 곱사등이 어깨 그 펴는 거, 허리 치료, 골반이 엉치뼈 양쪽에, 그 신다리 뭐 장단지, 그다음에 뭐 좌골신경통, 발목, 무릎, 아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환자는 한 번에 열 곳도 넘어 치료합니다.
0: 네.
1: 한 번에 한 곳을 치료한다 해도 10번도 더 다니며 치료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이사도 힘들고 환자들은 아마 더 힘들죠.
0: 네네.
1: 그러나 이제 수면무통치료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0: 네.
1: 10곳을 치료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10곳을 치료한다 해도 치료 시간은 보통 15분이나 길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0: 네.
1: 한숨 푹 자고 깨어나니까 10곳 치료가 끝났다.
0: 네.
1: 이렇게 많은 곳을 치료하면서도 전혀 아픈 줄 모릅니다.
0: 네.
1: 그래서 옛날에 더 치료하고 싶어도 아파서 치료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강주사료법을 수면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0: 네, 들어보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부강주사요법으로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게 크게 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일체 골관절 질병, 두 번째로는 모든 동통성 질병,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픈 병은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난치성, 완고성 내상 질병.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 현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부류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골관절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골관절 질병 치료한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하지만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추병이나 허리병이 심해지면 조직이 다 퇴화됩니다. 여러분은 퇴화된다는 말이 이학명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늙었다 이릅니다. 조직이 늙었다. 또는 무릎연골이 다 다스렸다. 이 말은 쉬워도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대화되고 다스린 연구로 확실하게 새롭게 수리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대화한다면

0: 그냥 가서 수술해서 인공관절을 바꿔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북경 상해 아이고 미국 갔다 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 방면은 아주 채 해결하지 못한 이학 난제입니다. 이게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이 부강 주사료법은 대화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CT나 MRI 상에서 무릎 연골이 다스린 환자도 우리는 부강 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척수라는 게 우리 골수 아닙니까? 연변에서는 골수라 척수가 보이지 않는 심한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에서 이게 협착증이 그 배우지 않는다면 이거 대단히 심한 겁니다.
1: 네.
0: 수술에도 맞지 않거든.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수술해서도 반드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확신하기 때문이고 1년에도 한 수천 명씩 얘가 한 어제는 40년 하면 정말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며 어제는 경험을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술 치료는 또 수술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지만 부강주사료법 부작용과 치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1년 냉기에 봐도 부작용 후유증이 있다 그런 환자들이 발견 못합니다. 1년에도 수천 명 골관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대화된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대화성 골관절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퇴골 무균성 괴사. 괴사됐다는 말은 뼈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1: 네.
0: 확실히 썩은 게거든요.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괴사된 대퇴골 괴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은 큰 병에 걸리면 문 앞에 현대병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먼 곳을 큰 병원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수술하지 않고 썩은 뼈를 살려내는 큰 병원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썩은 뼈를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들과 계약서를 쓰고 치료 효과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는 며칠 동안 뭐 이렇게 해온 게기 때문에 요 며칠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1: 네.
0: 모든 것은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면 무통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골관절병에 대해서. 어쨌든 일체 골관절 질병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체 통증.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성 통통, 뭐 신경성, 공능성, 기질성 통증. 그 외에도 진단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이런 통증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완고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고성 두통, 10년, 20년이 넘는 완고성 두통, 온갖 치료를 다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해서 그럴까요? 과학이란 원인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두통약은 보통 지통제를 쓰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실 대뇌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대뇌가 어째 신경을 통증 얻겠나? 대뇌를 떼개고 대뇌를 침을 찌르든지 칼을 찌르든지 해도 대뇌는 아픈 거 몰라요. 이거는 대학교 교재 펼치면 다 있습니다. 이거 내 혼자 말이 아니거든. 완고성 두통이 근본 원인은 대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뇌와 연접한 기타 부위의 원인이 있습니다.
1: 네.
0: 부강주사료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주사를 놓아서 치료하는데 절

0: 그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 한두 번 치료로 10년, 20년 되는 완고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얼마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본들은 알, 전하 제일 통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도 역시 같은 지치입니다. 이 병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진통제 외에는 별로 특수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 부분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은 두통보다는 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5일 간격으로 3차 내시 4차 치료한다면 기본상 임상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주사료법이 위력입니다. 통증에는 아주 많은데 배가 아픈 병, 무슨 저 잔등이 아픈 병 뭐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배 아픈 병이라 해도 관계되는 장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위장도 질병은 물론이지만 단결석으로 아픈 거, 심결석으로 아픈 거, 무슨 저 부인과 병으로 아픈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배가 아픈 거, 무슨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배가 아파 죽게 아프다. 또 어떤 분들은 음낭이 아프다. 여사들은 또 외음부가 아프다. 칼로 째는 것이야. 검사를 하면 다 정상. 이런 통증은, 그리고 말기 암증으로 한 통증. 말기 암증 통증은 뚜렁딩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강주사료 보면 말기암 통증은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통,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손을 수술에 절단해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손이 계속 아프다. 잠도 잘 수 없고 근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방법 없이 발끝이 잘라버려. 그래도 계속 손이 아프다. 손이 없는데 손이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요? 이것은 대뇌 자체가 병들어서 대뇌에서 가짜 정보를 내보내 아픈 병. 이런 병은 병명으로 중추미나증이라 합니다. 중추미나증. 이때는 어떤 지통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통증이든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강주사료법은 지통제입니까? 아닙니다. 지통제 아니거든. 지통제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강주사 약을 관건적인 혈류에다 놓은 다음에 대뇌 중추신경을 사각하여서 대뇌가 직접 면역체계를 동원하여 인체 자체가 자가치유능력,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자가치유능력. 네. 이것으로 아픔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통제가 아니며 근본을 치료한 방법입니다. 이는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큰병에 걸리면 그냥 큰병은 먼데 하는데 아무리 먼데 가도 부강주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치성 인한병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림상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부강주사는 다만 골관절병과 아픈 병만 치료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강주사가 무엇입니까? 그 공능이 무엇입니까? 퇴화성 질병. 퇴화된 거, 로화된 거. 이거 술이 재생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 내장의 병도 퇴화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강주사의 예. 치료 원리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0: 부강주사료법의 원리는 한마디로 환자 자신이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잘 안 되시죠. 무슨.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아픔은 지통제를 먹고 뭐 염증 소염제 먹어야 되지. 그 지통제 다 해먹고 소염제 다 해먹고 환자의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한다. 이거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주사를 놓은 다음에 주사약이 신경교통을 자극하여 대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대뇌가 퇴화된 세포를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NK세포, T세포,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 세포들이 대뇌에서 파괴되어

0: 오는 게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병든 부위에 몰려와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 치료 과정을 인체 자가치유능력,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가치유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치유 방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1: 네.
0: 자기 세포로 자기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가주사료품은 혹시 마취제주사에 극소수 환자들이 체질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강주사 자체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대로 가장 큰 우점입니다.
1: 네, 원장님. 그러면 부강주사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난치병 하면 실질이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우리 먼저 간단히 귀납해봅시다. 눈병.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친광염, 뭐 황방변성, 눈병 얼마 많습니까? 시력이 되는 거.
1: 네네.
0: 그리고 비염, 과민성 비염, 인후염, 완고성 위장병, 치질, 뭐 만성 맹장염, 급성 맹장염, 뭐 병이 얼마 많습니까? 많은 점지성 질병. 지금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네. 계속 앉아서 그렇거든요.
1: 네.
0: 앉아서 깔고 있어요. 전립선 질병, 소변이 작고 소변이 흐르는 병. 이 눈병하고 전립선 질병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러나 부강주사료품 모두 다 수술하지 않고 수면 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방 말씀드린 이상의 질병들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 할 때는 모두 다 치료가 아주 간단한 질병들이므로 시간상 관계로 여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이난병, 난치병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환자는 온몸이 불편한데 진단이 없다든지 진단은 있는데 또 치료 방법이 없다든지 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바로 큰 병원에서 말하자면 현대비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리관라 선생이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리관라는 금년에 74살입니다. 허풍뗄 나이가 아주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치료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퇴화된 세포를 수복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부강주사료법 이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전번달까지 약 15만자에 달하는 이야기론 저작을 만병육부라는 제목이 만병육부인데 다 집필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한창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책이 출판되면 전 세계 부강주사료법이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간략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로부터 설명드려볼까요만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완고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아무리 오랜 병도 보통 한두 번의 림상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하늘로 조리증, 정신병, 지금 이 현대의학은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실면은 물론 뭐 약이 있죠만 완고성 실면 약이 없어요. 우울증, 조리증, 시간이 오라는 건 다 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한 알씩 약 뭐 대뇌 억제제와 잠자는 약 먹어야 잠자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먹으면 지력장애 등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여 년의 연구와 연구한 결과 이상과 같은 신경 정신 질병의 대부분

0: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장기적으로 흥분되면서 교감신경 하늘 조관신경, 조관신경에
1: 네네.
0: 예, 뒷잔등하고 복부에 근막 경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건 대뇌배이 아닙니다. 복부와 뒷잔등의 근막이 배이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더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이사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터득해낸 비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들어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아무리 대뇌 안정제 약이나 수면제 약을 먹어도 림시 증상만 해결할 뿐이지 병이 부리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그 조리증에 정신병이 대부분은 대뇌병이 아니고 뒷잔등과 복부의 근막이 경화되면서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생소해야 합니다. 대뇌에 배에 든 게인데 무슨 뒷잔등과 배에 병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뇌신경을 그 조절하는데 칭화수라고 조선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분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장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실제 사실이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관리를 믿으시고 한번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무통치료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우려될 것은 없습니다.
1: 네, 부강주사요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혹시 일부 환자들은 치료할 때 무슨 병이나 할 때 그저 부강주사 한 가지로만 치료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다른 방법도 있는 다른 거죠?
0: 다른 방법 꼭 결합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중약을 꼭 결합을 했어야 된다. 네. 심한 환자들은.
1: 네.
0: 시간이 오라고 이런 환자들은 체질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1: 네, 네.
0: 안색이 어둡고 거무직직하고 윤기가 없고 눈빛이 흐릿빛이하고 금방 봐도 전신 기혈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질병 상황에 따라서 꼭 중약을 결배 복용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마에서 땀 줄줄 흐린 환자들 벌써 땀 줄줄 흐린 환자의 땀을 멈추지 않으면 기가 싹 빠지거든.
1: 네.
0: 기혈을 보충해서 이 근골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약을 먹어서 그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가 요거 하나 설명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강주사만 모두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다른 방법 결합해서 하신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강주사료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들이 퇴행성 질병 이런 병들은 한번 치료하면 다 낫는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재생이 꼭 시간이 수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뱃모 심궜다. 그럼 심자마자 내일이 한 봄씩 자라납니까?
1: 네.
0: 그럴 수가 없거든요. 꼭 시간이 수요되는데 보통 료종은 1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3번 내지 4번 치료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4번 이상도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치료하자마자 아픔이 사라지는 환자들이 대략 100명 중에 70명은 아픔이 좀 경감됩니다만
1: 네.
0: 한 30%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틀 두 번이나 치료해야만이 차차 아픔이 멎습니다.
1: 네.
0: 이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이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례를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중공장 당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1: 서장 기롱현 산사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1: 기르기스탄 각계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이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웠습니다.
0: 뉴스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정중하게 제기해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명제의 중국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를 힘써 해소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성과가 전 인류에게 더 풍부하고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남북 격차가 끊임없이 심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물음에 직면해 1년 전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의 글로벌 관리 상의를 정중하게 재개하고 5대 핵심 리념으로 관리 공경을 돌파했습니다.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이 함께 장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국제 규칙은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집단 정치와 진영 대항을 반대합니다. 인간 본의를 창조하고 관리 성과가 각국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 방향성을 중시하고 각국이 공감대를 행동으로 조언한

0: 지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제기된 이후 160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가 뉴욕, 제네바, 윈 등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60여 개 나라가 앞다투어 가입하는 가운데 글로벌 관리 창의는 중국 방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책임을 관철하고 글로벌 관리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한 데서 중국은 장도사이자 행동파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관리 창의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 리념 창의 행동 100서를 발표해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결집했습니다. 정글 법칙이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장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엔 평화발전기금을 설립해 유엔의 주요 의제를 요력하게 지원하는 것에부터 29건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시종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글로벌 관리 면에서 남북 불균형 문제 직면에 중국은 더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구도의 재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 확장과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를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아프리카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를 거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기금,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9개 국제기구, 50여 개 국과 함께 글로벌 빈곤 감축 발전 동반자 연맹을 발개하고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빈곤 감축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성과가 전 인류에게 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연간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의 관리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재개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발기하고 설립하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가 다자 공동관리 개방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고 곤룡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와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성원 설립 창의를 재개하고 올 5월에 첫 국제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하여 국제조성 분야의 기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리념은 앞길을 밝히고 협력은 아름다운 내일을 개척합니다. 전진에서 비숙계 끝까지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중국의 관리 리념으로 글로벌 관리의 힘을 부여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 진보하는 밝은 전망을 힘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 중공정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29일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당성을 연마하며 직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고자질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은 현재와 향후 한식이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며 당 학교 학원들은 본문 그대로 배우고 근본을 파악하며 실제와 결부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리행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하고 뜻깊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중앙의 결정과 보치를 관찰해야 합니다. 앞장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면 정세와 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사상과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결책 보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곡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고치며 자신이 일에 집중해 일을 잘 처리합니다. 현재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기대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0: 생각 없이 당의 혁신이론 학습에 집중하며 당성 단련을 학습 전 과정에 관통시켜 학습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학교는 교수 업무를 정성껏 조직하고 당원 관리를 엄격히 하여 학원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개학식에 참석했습니다.
1: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로 인해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기롱동산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서 구물식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16 국도는 마지막 1km 개통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구호령량은 주요 피해 구역에 돌진해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소방구조용량을 증파해 피해 지구의 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29일 저녁 6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구조인력 681명, 탐색견 13마리, 차량 113대, 무인기 47대와 각종 조문장비를 투입해 소륙공 립체 수색체계를 구축하고 그물식 수색작업을 펼쳤습니다. 29일 라싸 소방구조 기동지대가 증파한 대원 5명이 기롱현 사르향 라비촌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도보로 구조 핵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G116 국도 파손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경 검문소까지 1km 구간의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었습니다. 도로 복구 공사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중국 안능건설그룹 요한회사는 대형 기계를 동원해 G116 국도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성도 구조기지 종문균 주임은 현재 안능그룹이 골간 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구한 도로는 2600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점을 감안해 물속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인기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류에서 국경 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면서 공사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계곡 지형으로 작은 면이 좁아 장비 조작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30일 새벽 무장경찰기동부대 제2총대 모지대 장병들이 대형 구조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비를 무릅쓰고 구조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1km 개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각 구호령량은 대형 화물수송 무인기와 헬기 편대를 동원하고 일선의 구조인력이 장비와 생활필수품을 공중투하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륙항려단은 29일 오후 식품, 의약품, 구조공구 등 물자를 적재한 헬기 두 대를 긴급 출동해 기롱동산구 피해 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강대류 등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당일 오후 3시 25분 기롱동산구 피해지구 공역에 도착해 공중투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기롱진 대피구역에서 의료순회진료대가 고온지역 질환과 재해 후 질환에 대비해 순회진료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농민 라오 장천은 인민해방군이 약을 가져다 주고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향으로 네팔 조젠강과 중국 국내 부레푸짱 짬무강 합수목 부근에서 자연댐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수리부 수문 비상관측대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부레푸짱 짬부의 산사태 호수는 자연적으로 정상 유출되면서 위험 부담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상류의 네팔 조젠강에서 생긴 웅덩이가 하류 자연댐 호수의 최대 위험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젠강 웅덩이 면적은 17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넘쳐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유효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투자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방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동력 혁신, 질적 개선의 변화 추세를 보이며 투자 효율과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등 관련 분야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첨단 기술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0: 많아졌으며 직접 회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향후 발전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 산업고도화, 도시갱신, 향촌진흥, 신형기반시설, 민생보장, 친환경저탄소 등 투자 공간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는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중앙예산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신용정책성 금융도구자금의 투입을 다그쳐 진행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내놓아 유효 투자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도록 할 것입니다.
1: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수요의 확대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리윤 총액이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조 7,900억 원, 성장 속도는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 시설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6월 말 기준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은 510만 2천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동기 대비 177% 확대하고 만 개 이상 가속 카드를 갖춘 지능형 컴퓨팅 시설은 52곳이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이 모두 높아졌고 디지털 서비스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집적회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다그치고 있으며 건설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16개는 산업 도약을 이끄는 핵심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사이 우리나라 물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발전 태세를 이어가며 회복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2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물류 총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수요 구조는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의 기본판이 안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장비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첨단 기술 제조 물류 수요는 16.9% 증가해 버팀목 작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주민 소비 물류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소비 물류 수요의 발전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상업무역 유통 장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현역 시장의 물류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는 국내 컴퓨터 통신전자 기능화와 자동화 설비 제조 등 분야의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관련 화물 송류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최신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보건건강사업 발전 동기 공보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79.25세에 달했고 주민 주요 건강지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병원 1인당 외래진료 입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동반 하락했고 기층 외래진료 비용 하락폭이 뚜렷했습니다.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1인당 외래진료비용은 150원 10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했으며 향진보건소 1인당 외래진료비용은 79원 40전으로 9.4% 하락했습니다. 전국의료보건기구 총수는 110만 8천 개에 달했고 보건기술인력은 1,34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총 진료인원은 106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종리학 요가, 로인 건강 서비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에 섬에 중앙방송 전국의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이 최근 카히라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 주석의 친서, 습금평의 문화적 유대 등 총 10편에 가까운 중앙방송 전국의 우수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집트 국영 TV 등 이집트 주류 매체를 통해 잇따라 방송됩니다. 습 주석의 친서는 습금평 주석이 해외 한학자, 예술가, 청소년 등에게 보낸 답신 중 엄선된 사례들을 통해 습금평 주석이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시대 중국의 개방적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습금평의 문화적 유대는 습금평 주석이 문화 전승과 발전을 마음에 품어 생생한 이야기를 선정해 문어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그의 깊은 사유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깊은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시청자들에게 습금평 문화사상의 핵심 요의와 습금평 주석의 국정운영리념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설명해줍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방송 전국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8월 28일 절강성, 복권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3개 성과 자치구의 홍수 태풍 방지와 긴급구조,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 대피와 림시정착, 생활구호, 민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중앙예산에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배정해 절강성과 복권성에 태풍재해 긴급 복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 등 공공봉사시설의 복구 건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 회복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 기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과 비숏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습금평 국가주석이 기르기즈스탄 언론에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 구축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리익으로 융합하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리로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입술과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이웃, 운명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를 성찰하는 좋은 친구임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함께 재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전 외무장관인 잭신 쿨로프는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나아가 역내 관계를 멀리 내다본 것으로 내용이 깊고 지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잭신 콜로프는 옛 비단의 길의 연속인 일대로 공동건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우리는 산증인이자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기르기즈스탄은 안전과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제대학 정치학과 노랄리에프 주임은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양국 관계가 설린에서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하며 사이좋은 이웃나라인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르기즈스탄 청년이 공자학원이나 공자교실, 로반 공방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중국은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뜻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립민족대학 언론전파학원 고수튜크 원장은 오늘날 세계가 많은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기르기즈스탄 속담인 물방울이 모여 호수를 이룬다와 중국 속담인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를 인용해 양국 관계가 상호리해와 호혜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공동 전진하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세계

정치연구소 박트 글로브 소장은 중국 지도자의 서명글은 패권을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입장을 매우 명확히 논설했다며 이는 량국이 국가리익은 물론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과도 관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간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의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과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기르기즈스탄 쿠르바예브 외무장관이 중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언제나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과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하에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다지고 상무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정부 간, 입법기구 간 상호 교류를 부단히 강화하며 지방과 상공계 교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무역, 투자, 교통물류, 에너지, 농업 등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과 전 지역에 있어 장원한 일을 갖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은 전략적 의미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기르기즈스탄의 운송 능력을 격상시키며 무역과 투자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높은 수준의 상무 관계를 통해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다트카케민 송변전선 프로젝트, 오시바트켄 스파이나 도로 건설, 비슈케크 발리크치 도로, 비슈케크 나룬, 투르가트 도로 건설 등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의 에너지, 교통 물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밖의 상방은 바르스콘 BLE 고속도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녹색 발전, 인공지능, 전자상 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 수준 제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과 산업 현대화 건설 등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무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기반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 특히는 장기적 전략기획, 과학기술 혁신, 기반시설 건설 등 면의 경험은 글로벌 남방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적 이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25년간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다극 세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발전했고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리익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시회원국으로서 단연간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중요한 동반자인 중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를 비롯한 다자 플랫폼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 것은 당연 공동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더 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회원국 간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상해 정신을 관찰하는 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관조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이겠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국제관계학원의 사상정치학과 교원 장목련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목련 선생님은 보다 가까이에서 이 특수한 대우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기타 경찰 대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에 저도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요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들이 첩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이들 역시 친화력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특수한 일터에서 인민이 부여한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우가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고 하면 무명 여웅 네 글자입니다. 이들은 하늘 땅을 진감하는 큰 일을 하면서도 이름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사적도 공개하지 못하고 꽃다발이나 박수 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묵묵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국가안보 경찰대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명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1: 장목련 선생님의 이번 체험은 앞으로 사상정치학과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류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안보에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나라의 안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국가안보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해마다 4.15 전민 국가안보 교육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유형의 선전교육 행사를 조직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국가안보의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신 적 있는지요? 노래 속의 몇 마디 가사는 국가안보 전선에 대한 저의 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큰 현상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멈춘 물 같고 움직일 때는 천둥벼락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 국가안보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고요한 세월 속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라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작은 일이 없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 주변 생활의 사소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으로서 저는 이 소중한 수학을 학교로 가져가고 교실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실천자가 되고 함께 국가안보의 강철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입니다.
1: 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총체전으로서 제 분야 업무여서 모두 국가안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이들 중 절대다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한진 교수

0: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1: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국가안보는 인민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어떻게 수호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2: 志不求易者成，事不必难者进。我们要辩证认识和把握国内外大事，加强战略性、系统性、前瞻性研究谋划，做好较长时间应对外部环境变化的思想准备和工作准备，善于在危机中。 虑心机， 于变局中开新局， 要发扬斗争精神， 敢于斗争， 善于斗争， 根据形势变化， 及时调整斗争策略， 团结一切可以团结的力量， 调动一切 积极因素，不断夺取许多新的历史特点的伟大斗争新胜利。
0: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0년 9월 8일 습금평 총서기의 한 단락 연설 내용입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 이 말은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 우후선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뜻을 세우려면 완성하기 쉬운 뜻만 세우지 말며 이래서도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3: 지금까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관평 조사기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이집트 셰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구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25년 전 냉전 후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직면해 처음 중국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한 국제기구인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그리고 다양한 문명을 존중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해 정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 협력기구는 창립 회원국 6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3대 대륙의 27개국을 아우르는 대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에서 50여 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세계에서 포괄한 영토가 가장 높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예비가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적 시점에서 회고하면 시종 일관된 하나의 명확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이자 적극적 추진자인 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장대를 위해 리념과 기재, 협력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상해정신의 창도자인 중국은 상해정신을 선양하는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역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단결과 신뢰, 평화와 안녕, 번영과 발전, 설린 진선, 공평정의의 5대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리념을 제출하고 상해정신의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시종 상해협력기구를 주변 외교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안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해 정신이라는 초심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중국의 기원은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협력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펀평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의 회원국마다 모두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지역의 군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세 가지 세력과 다국적 조직 범죄, 마약 밀수를 타격하고 평화 사명 등 반테러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데이터와 생물, 우주 등 비전통적 안전 영역에 나타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까지 중국은 각 회원국과 손잡고 지역 안정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은 호혜 상생의 발전 실천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 자신의 발전을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회원국 인민의 동경과 연계시켰습니다.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기타 회원국 간 무역액은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회원국 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며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는 각국의 발전 우세를 상생 우세로 전환시키고 공동 발전 성과가 민생에 돌려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선의 정은 리해를 증진하는 인문교류에 융합되었습니다. 스펀형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 손잡고 화합과 공생의 문명 백화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화센터, 공자학원, 로반 공방이 여러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에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중국 상해협력기구 청년교류센터, 상해협력기구 특별장학금, 그리고 언론정상회의, 여성론단까지 각계의 민간 왕대를 증진하는 중국은

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협력 공간을 확장하면서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해 민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5년 9월 석근형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가 더 단합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활력이 넘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전진선언에서 2026부터 2035년까지 상해협력기구 미래 10년 발전 전략까지 상해협력기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4개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설립하기까지 기재 건설을 다 거쳤으며 실무협력 플랫폼 6개를 설립하고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6개 제정하면서 재해력력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년의 풍성한 성과를 통해 전진정상회의는 상해협력기구 사상 중요한 일정표가 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시종 상해협력기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중국은 계속해 각국과 함께 상해 정신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해협력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공동 가치를 위해 시범을 제공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스웨덴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텐팔 그룹이 일전에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선정해 스웨덴의 서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MW, 연간 발전량이 12TW인 이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덴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점합니다. 저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웨디에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중엽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

수요가 1.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기후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년간 이어진 원자력 규제 정책을 끝내고 역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기만 확보한다는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핵 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신규 원자로 허가 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 폐기물 관리 체계와 응급 준비 기재를 보완하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 용자와 위험 부담 분담 기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기후 환경 장관 로미나 풀모호탈리는 안전과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스웨덴의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안전 감독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 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덴의 볼스카 발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마는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바로니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0: 오늘은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처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시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0: 우리는 이 보물급 장약에서 두 가지 렌칭창죄하고 렌칭망죄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이게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치수의 전주환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신경계통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써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근데 렌칭창죄하고 렌칭망죄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렌칭창죄라 할 때 는 각종 만성병하고 이남병 그리고 일체 다병하고 종염증이 심한 매독이 있거나 혹은 종양하고 암증 등 이런 엄중한 질병 치료에서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리고 약종도 치수의 전주환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140종 내지 160종이 서성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한 이런 약물성 동물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약재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독을 제거하면서 로폐물도 배출시키고 기와 혈 음과 양을 조절해주면서 인체를 자양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씩 쓰신 분들은 렌칭창죄는 몸 전체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준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시죠?
1: 네.
0: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인체를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저하된 신체 각 기능을 높여주면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렌칭창죄, 렌칭망죄 조주 다시는 한 반년 후부터는 단독으로서 이 약품들을 쓰면서 유지합니다. 유지 회복기에 쓰는 이런 약으로서 연속해서 쓴다 할 때에는 건강도 유지되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렌칭창죄로 보면은 음과 양도 평형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인체에서 또 사멸된 이런 조직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이라든가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고 손상받은 이런 세포들은 다시 재생시켜주고 새롭고 건강한 조직이 빨리 산생하게 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렌칭창죄하고 렌칭망죄를 똑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렌칭망죄는 모든 독소로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연독하고 식물성독, 폐지두라든가 각종 중독하고 만성염증, 그리고 부가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부가병하고 피부병, 이 비뇨계통 질병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이거 이제 갱신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혈압 획지도 높고 자주 어둡게 나온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면 귀에서도 소리 아픈 전기탄 소리 위험이 나지 가슴도 떨리게 나고 특히 그리고 식은땀이 없어지게 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 방송 통해 치수의 전조하고 하신 거포에를 두 달만 먹으니까 혹가나게 지금 많이 알긴다. 어지럽게 나던 게 이게 나서 지금 손발 저린 증상도 조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손발이 저리고 차고 이런 거 다 해결합니다.
2: 빨리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식은땀 나는 것도 어제 좀 움직이면 땀이 생기는데 지금 이 땀이 어제는 완전히 아예 납니다. 저는. 약이 효과는 이 약을 좀 더 먹자는데 어떻습니까? 이 약 더 먹어야 돼.
0: 화신 코프에는 두 달에 한 개 료저입니다. 두 달에 한 개 료정이니까 두 달을 쓴 다음에 또 덕길 장약방에 가서 자문하고 그 다음에 정황에 따라서 또 조절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런칭 망주에 또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중로년 분들이 예, 여러 가지 염증이 있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거나

0: 이럴 때는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저 우리 아저씨 저 전립선에 그다음에 콩팥에 그거

0: 전문적으로 이 결석을 녹여내는 약이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내 그 약 지금 뭐니 하려고
0: 예, 그 사열도완 예. 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쓰면 됩니다. 예,
1: 런칭망제를
0: 예, 지금 예. 소변에 무슨 증상 있습니까? 아프다 합니까?
1: 잤습니다. 전화기면 용
0: 소변이 잤지요. 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쓰면 된다. 런칭망제하고 사열도완 그 다음에 허즐리네완요 세 가지 쓰시오.
1: 예, 그래 뭐
0: 됩니까? 예, 결석이 해결이 예. 됩니다. 그리고 예. 다른 심장빼라 이런 건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예, 그 혈압이 높거나 뭐 혈당이
1: 혈압 좀 높습니다.
0: 혈압이 높죠. 예, 그럼 심장병이 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1: 아,
0: 예, 그래서 이거 먼저 치료하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 심내혈관 질환 또 치료하죠. 이게 우리 결석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습이라든가 몸에 담이 있다 할 때는 로폐물이 잘 제거 되면은 결석도 네. 생기고 이런 낭종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결석을 치료하면서리 또 이 순환을 또 개선시켜주고 이 체내 로폐물도 또 제거해주고 이러면 좋습니다. 소화는 네. 잘 됩니까?
1: 소화는 괜찮게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1: 이 밥은 세대 계속 잡습니다.
0: 네, 이 세 가지를 먼저 쓰셔. 세 가지 쓰고 그 다음에는 네. 이 혈압 치료로 또 하면 됩니다.
1: 후에 혈압 치료라.
0: 예예예. 네. 예, 네. 이 다 같이 순환과 또 관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네. 거기 전화번호는요?
0: 예, 508-9929번입니다. 직접 찾아가십시오. 예?
1: 508
0: 9929번.
1: 9929번,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주소 위험이 있어서, 예. 그냥 위가 다 아스리고, 아리고,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트림하고, 예. 그래 놓으니까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 맥도 없고, 어떨 때는 예. 밤에 자다가도 위가 아파서 견딜 수 있습니다.
0: 네.
3: 야, 이 위병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어떤 별로 호소는 못 보다지, 방송을 듣고, 예. 감로장량이 좋다는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항제하고 망제, 조조다시 이 세 가지 약을 예. 한 40일 먹은 게 지금 야, 영효과 좋습니다.
0: 네.
3: 예, 위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식구물이 올라오던 것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입맛이 당기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3: 예, 이래 예, 여름에도 효과 좋으니까 예, 다달바다 계속 쓰다 그럽니다.
0: 예, 그 쓰면서 이제 몇 달 썼다 했습니까?
3: 40일 썼습니다.
0: 예, 40일 썼으면 석 달은 쓰셔. 예?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덕길 장양방에 가서 또 자문하면서 이렇게 쓰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문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밥이랑 많이 안 먹고 그런데 저녁을 안 먹어도 저기 그게 배고픈 거 모르고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리고 예, 토림 자꾸 나요.
0: 네. 예.
4: 털림 나고 이발이라는 게 어찌 쏘는지.
0: 예, 간 검사 해봤습니까?
4: 간은 그것도 지방간이 있다고 그럽대다.
0: 예, 간 기능이 이렇습니까? 그건 간이가 예, 그 주요하게 예. 환자분의 증상은 간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예,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제 이 두 가지 쓰셔. 입맛이 제가 온다.
4: 아, 그래요?
0: 예, 예. 그 두 가지 있습니다.
4: 이발 쓰은 것도 그렇게
0: 하죠. 예, 이발 쓰고 본 것도 예, 우리 수간전환 간 담낭 비상 위 이 이생까지 예, 같이 예. 이 치료해 준다.
4: 먹지 예. 않아도 그래서 먹은 것처럼 그래서 위가 부디하고 그래요.
0: 예, 그 제각됩니다. 그거는. 예.
4: 그래요.
0: 예, 그래서 예. 예, 그 저기 덕길 장양방 직접 찾아가셔 아주 지금 아이서스미.
4: 예.
0: 예, 예, 예. 그럼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대전합니까?
0: 네.
5: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5: 우리 그 시독화가 이 강경화돼가지고 전신 상제, 망제, 그 다음에 수관전항 이렇게 썼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선 오랫동안 쓰니까 이 간수치나 그 다음에는 그 수안내나 다 정상을 돼가지고 기본

0: 지금 용 동화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도 또 배달 받아서 해. 그런 뭔가 그 런칭망들이 아주 평사니까 나 또 수관전환 한 달씩 수술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래 계속 이렇게 누르리 걷어 쓰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써도 되겠는지 물어봅니다.
1: 예, 그 수치가 다 좋아졌음에 그 장 대표하고
0: 예, 활동이라며 문구 치러서 한다 아니고
1: 예.
0: 만대로 걷어
1: 그 장 대표하고 문의하고 예, 망제만 써도 됩니다. 다 좀 오래 쓴 분들은 예.
0: 망제만 써도
1: 됩니다. 6개월 이상부터는 망제만 써도 됩니다. 예.
0: 어제 조금 많이 더 썼습니다.
1: 예. 그러면은, 그, 화암한 거 다 가지고 장대편대 가셔. 예.
0: 아,
1: 그래,
0: 알았어.
1: 보고 서로 그 다음에 조절하셔. 예.
0: 예. 그 예. 지금은 현재 너무 좋아져가, 아니, 신체가 좋아지고, 한국에서 얼쩡하고, 안으로 오서는, 그때는 그저 한국에서는 맥이 없어서, 예. 아이, 진해, 그런 밥맛도 없고, 맥도 없고 할까나, 검사라니까나. 강경화를 하더라도
1: 그
0: 다음에는 바빠서 중국으로 예. 들어와가지고 복수구도 와서 약간 왔던 거 치료를 하니까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래.
1: 아 그래.
0: 많이 당약 쓰고 지금 현저하게 그래서 사람이 얼굴 색이랑 완을 좋아졌단 말이에요.
1: 네 예, 그렇게 놀라운 효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약 많이 쓰고도 안 돼서 마지막 희망 가지고 왔다 썼는데 지금 아주 놀라운 효과들을 봅니다. 예.
0: 그래 놓고 온 집 식구들 좋았는데 원래 또 이 가족 쌓여 있어가지고 모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 그렇게 그런 이 가남을 돌아갔단 말입니다.
1: 네. 그리고는 창제를 써야 됩니다. 이제 예, 수관
0: 창제도 오랫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창제하고 막 이제 예, 수치 다 좋아진다면 창제하고 망제는 그러면
0: 선생님이 그 내 자수를 물어봐달라 해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선생님이 석 달 먹고서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나 수치 많이 내려갔다 하던 게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석 달 후에 가 검사를 하고 완전히 다 내려갔다.
1: 네. 그래도 이 수관전환은 이제 장대표 끊으라면 끊고 망제하고 창제는 끊지 마셔. 간격을 두 매서를 그냥 쓰셔.
0: 예, 예, 예.
1: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0: 예.
1: 예.
0: 마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0: 네, 이 방송 들으니까 장녀가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 방송 문의드립니다.
1: 네.
2: 네,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셔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2: 그 네, 좀 복잡한데요.
1: 방송.
0: 아.
1: 방송 끄셔.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0: 그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1: 예.
0: 어머니가 검사하니까 뇌경색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경색
1: 예.
0: 그런 치료를 벌은 이번에서 받았는데 효과가
1: 그 텔레비인가 방송인가 그 끄셔. 여기 다 듣깁니다.
0: 예.
1: 예.
0: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가 검사관 뇌경색이라 해가지고 그래 진단받고 이번 치료를 보름 받았습니다. 그런지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너무 아프고 이 두의 머리 막 쑤시는 것 같고 이런 게 또 좋다는 청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효과 없습니다. 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 무슨 저기 장료가 좋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데 전 이런 약도 있습니까?
1: 네. 지금 혈압이란 온정됐은가?
0: 혈압이 지금 더 혈압입니다.
1: 중풀이 이제 왔다 했잖가?
0: 예, 뇌경색이.
1: 뇌경색이 왔다 했죠.
0: 예.
1: 뇌경색이 온 후에도 더 혈압인가?
0: 예, 지금 더 혈압 상태고 맥이 없고 그렇습니다.
1: 그러면 환자분 모시고 내일이 덕길 장약방 가셔. 그 증상이 지금 예. 좀 특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그 예, 병원에선 위염이라 하는데 무슨 약 쓰겠는가 하고 그래 문의하는 게입니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위에 이렇게 위염이라면 왜 위열이 세다 왜 먹어도 자꾸 못 깨우고 소화는 잘 되고 이런데 어떤 약이 됩니다.
1: 예, 환자분이 내일이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예? 지금 네. 가서 자세하게 자문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런칭 망제는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청열하고 해독하면서 기혈도 조화롭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열로 인한 각종 소화 불량하고 배가 붓거나 예,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보물급 장약 네 가지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효능 이외에도 더 많은 공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내의 습열도 제거해주고 이 습열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일반적인 중성약으로도 습열이 잘 제거되지 않는데 지금 뭐 런칭 망주에를 쓰고 습열이 제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비위도 조화롭게 해주면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예, 소화도 되게 하면서 흡수가 잘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소화 계통이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는 데서는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도 개선시킵니다.
2: 네.
1: 예, 지금 우리 변비가 영 엄중한 분들은 예, 우리 런칭 망주하고 이 안쇼산 두 가지를 쓰고 변비가 예, 그분 한번 본인들로 그럽니다. 토끼 똥 같은 거 논다 이분도 좀 나섰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또 우리 간열로 인해서 예, 간질환으로 인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수간전황하고 이런 직망제도 같이 쓰면은 이 복부둘레 이 복부 비만도 또 해결이 되면서 변비까지 또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런칭 망주하고 런칭 창주에는 예, 그저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는 망주를 처방하고 또 병이 엄중한 분들에게는 런칭 창주를 같이 또 처방합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예, 효과를 좀 빨리 보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창주하고 망주에 예, 조주다시 치수의 전주와는 환자분들이 인전에 와서 아, 나를 이 창주해 주셔, 망주해 주셔, 이 정도로 모두 또, 이 수호설이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조주 다시는 아주 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배합방제인 예, 전통 장약입니다.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최고의 약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소화계통 질병에서도 많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주 다시를 보면은 35가지 순천연 고산 약재로 제조됐고 또 간기를 소통시키면서 전신의 기가 잘 통하게 합니다. 예, 우리 우선 먼저 위하고 비상이 좋다면은 기 운행이 잘 돼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위를 건강하게도 하면서 청열하고 궤양도 치료하고 부종을 내려주는 등 이런 다양한 공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효능을 본다 할 때는 정체된 이런 간기도 소통시켜주고 비상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열을 내려줍니다. 예, 지금 간열이 있다 할 때는 소화 기능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에 눈에도 영향 주고 뇌혈관 질환에도 영향 줍니다.

0: 예, 간열로 인해서 중풍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예, 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소화계통을 살펴주면서리 치료하면은 또 더 빨리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배가 좀 부풀어 오르는 감, 예, 우리 팽창감이라죠. 이런 팽창감이 있거나 위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위가 또 어떤 분들은 타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분들도 조조다시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조다시는 간열통이라든가 소화불량, 트림이 나거나 담즙을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예, 그리고 리질이 있는 분들 예, 적백색 리질이가 옛날에는 좀 이 유행된다 뭐 애들인데서 많이 유행됐죠. 근데 네네. 지금은 노인분들이 리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몸이 허약해서 일반적인 리질약을 나면은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조조다시하고 망제를 써서 이 리질을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급성 통증이 있거나 외부의 풍한 조습으로 인한 체내 소화계통 문란하고 이 뜻은 우리 계절성을 타면서 한 여름이 되니까 밥맛이 똑 떨어진다 혹은 한 가을이 되니까 이 또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에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인체 소화계통 문란하고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예, 피부 색깔이 안 좋은 분들, 아, 나는 이 얼마간 소화 잘 안 되는 게 얼굴 색이 까맣게 된, 예, 부종, 수종, 예, 자꾸 붓기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냄새 있는 분들이 약을 안 맞아도 부종이 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조조다시를 쓰면은 부종이 빨리 내립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어떤 분들 식적이 있는 분들, 아, 나는 딱 요, 음식을 먹으면은 내리 아이가 나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식적 덩어리가 있거나 명지 끝에 이 음식물이 뭉쳐 있거나 혹은 예, 감기 울결하고 간혈 울결이 있는 분들, 예, 그 외에도 비장의 어혈이 있거나 위장도 운동이 잘 안 되면서 대소변이 막히고 심맥이 약하거나 예, 심장 혈맥이 막힌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예, 우리 조조다시를 쓰면서 더 빨리 낫겠다 할 때에는 조조다시하고 이런 직망제를 같이 쓰면은 예, 더 이외의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조조다시는 전문적으로 위장도 질병도 치료하고 또 보양도 하는 예, 이런 보물급 특허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위축성 위염, 소화계통 질병, 예, 안병변 소화도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하늘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흔들리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풍이 발생할 때 흔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태풍은 아주 강한 힘을 지닌 자연 현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오늘에는 동료와 함께 태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소중한 친구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우에서 형성되는 동그란 모양에 가까운 강한 회오리를 말하는데요. 태풍이 비록 바다 위에서 형성되지만 이동을 하면서 상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내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김상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영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를 찾아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내지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여름 태풍, 9월 내지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름 태풍은 867개, 가을 태풍은 859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을 태풍이 전체 태풍의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황국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릴 푸른 달을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엄중한 기상재해 중에 하나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풍으로 인한 재해고요. 태풍의 풍속이 일반적으로 초당 17m 이상인데요. 심지어 초당 60m를 넘는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은 건축물, 다리, 차량 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각종 물건들을 공중으로 날리게 하여 야외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폭우인데요. 태풍이 도착한 지역에는 150mm 내지 300mm에 달하는 강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태풍은 1000mm를 넘는 특대 폭우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영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시골집 전화를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또 폭풍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태풍이 육지로 이동할 때 강한 바람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몰려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게 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은 연해 지역 해면을 5m 내지 6m 높일 수 있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오르면 주택과 시설이 파괴되고 마을과 농경지가 잠기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승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어디로 가나를 보내드립니다.

태풍 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풍 예보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요. 낡고 위험한 주택과 림시 건물을 피해야 합니다. 화분과 같은 물건을 실내로 들여놓아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요. 창문과 문을 꼭 닫으며 테이프로 창문 유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실 물과 음식을 넉넉히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정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태풍은 심각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미리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예방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태풍이 나타날 때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확한 지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박설경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렬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립구나 친구들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의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 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 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 후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이 주요 책임자,

0: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도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도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의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냥,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륙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리입니다.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포장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0: 령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 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의사 3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0: 그네는 일상진료 현장을 민정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겨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네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종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겨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거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서기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원해 위생 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계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네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계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 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1 라운드 섬서 연합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1-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 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 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 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의 장

0: 시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계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보통의 하루, 평범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한테 주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내일,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조언들, 연애 스타일과 유전자의 관계, 등산 시 주의점,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단백질이 많이 든 의외의 식품, 오이에서 쓴맛 나는 진짜 이유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즐거운 시간 시작해볼까요?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는 방법은 현대에서만 중요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들의 지혜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조언들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충고하는 일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 테니까요. 험담하는 이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 당신 험담도 하고 다닐 테니까요. 칭찬하는 이는 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필히 당신이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불평하는 이와 약속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땐 부탁을 거절할 테니까요. 삶이 바쁜 이와 절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훗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테니까요. 돈 못 버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이 적은 이는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잠재력은 당신보다 더 높을 테니까요. 떠나가는 이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볼 테니까요. 핑계 많은 이와 여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모른 채 할 테니까요. 허세 떠는 이와 함께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테니까요. 실패당한 일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큰 교훈을 얻어서 더 커갈 테니까요. 존경당한 일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꼭 기억하고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요. 좋아하는 이와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분명히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추억은 소중할 테니까요. 끝으로 나태하지 마세요. 모든 이가 당신을 응원하고 성공하길 바라니까요. 네, 구절마다 잘 곱씹어 생각해보면 정말 큰 도리가 들어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한 번씩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오래 이어갈지 아니면 중간에 헤어질지는 성격이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이 사람의 행동과 성향에 영향을 주고 이런 특성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

로스에바 요르겐슨 연구팀은 유전적 특성과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소시오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규모 가족건강 연구 중 하나인 노르웨이 부모, 자녀,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특정한 연애 유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도, 흡연, 위험을 즐기는 성향 등 여러 특성과 관련된 수천 개의 유전 변이를 종합해 개인의 유전적 성향을 계산한 뒤 실제 관계 유지 여부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자녀를 비교적 늦게 갖는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도 관계 유지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흡연 성향이나 위험을 즐기는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이 높은 사람은 이별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하고 예민한 성향인 신경증이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조금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장 환경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결과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유전적 성향이 다른 형제자매는 관계 유지 가능성에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전자의 영향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관계가 오래가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유전적 영향은 여성은 약 9%, 남성은 약 3%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유전자가 연애나 결혼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자는 사람의 성향에 일부 영향을 줄 뿐이며 관계의 성패는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 삶의 경험,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등산이라고 하면 맑은 공기와 시야가 확 트이는 전망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등산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오전에 등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서운 속도로 찾아오는 산속의 어둠, 산속은 해가 일찍 지는데 오후 2시에 출발하면 의외의 사고로 지체될 경우 쉽게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에는 산속에서 길을 잃기 쉽고 도시보다 훨씬 어두워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후는 산간 지역의 소나기와 급격한 기상 변화가 잦은 시간대입니다. 날씨가 10여 분 만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가 되면 사람의 활력은 오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체력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오전에 출발하고 왕복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넉넉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전에 하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정식 관광지와 개발된 코스를 이용하고 미개방 지역이나 야산의 무단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물, 간식, 조명, 보온용품, 상비약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 참 귀찮죠. 모기가 출몰할 때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을 제때 치우는 등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기장을 사용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모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 자꾸 긁지 않음으로써 피부가 손상돼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은 냉찜질을 통해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로 감석제를 발라 가려움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는 풍류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질은 자극성이 강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외용약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용 전 꼭 설명서를 잘 확인해 부작용을 체크한 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벌레들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죠. 특히 초파리와 모기, 개미 등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질수록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최근에는 화학 살충제 대신 천연향을 활용해 벌레를 쫓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계피로 벌레를 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에는 특유의 향을 내는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느껴지지만 일부 곤충에게는 강한 자극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 성분은 모기와 개미, 찐득이 등 여러 해충의 접근을 줄이는 천연 기피 소재로 연구되어 왔으며 일부 천연 방충 제품에도 활용됩니다. 계피가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안에 대량으로 번식한 벌레를 제거하기보다는 실내 유입을 줄이고 특정 공간 접근을 억제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피만 놓아둔다고 모든 벌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습기, 오염된 배수구 같은 벌레 서식 환경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는 생활 환경 관리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 스틱을 창틀이나 현관문 주변, 싱크대 근처, 음식물 쓰레기 보관 장소 등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사 주머니나 면 주머니에 계피를 담아 걸어두는 방법도 널리 활용됩니다. 계피를 우린 물을 분무게 담아 베란다 창틀이나 방충망 주변에 가볍게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우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피향은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두통이나 코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모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사용량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양이는 특정 방향성 식물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거나 고농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적당량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연 계피제를 활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초파리는 과일 껍질이나 음료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만 있어도 빠르게 번식할 수 있으며 개미 역시 작은 음식 부스러기만 남아있어도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은 즉시 처리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자주 닫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싱크대 배수구와 욕실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기가 많은 공간은 각종 곤충의 번식 장소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밤에는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활용하는 것도 벌레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 계피제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과 습도를 관리해 벌레가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중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만 먹으면 쉽게 질려 견제하기 바쁜데요. 닭가슴살을 제외하고 식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15.6g, 지방이 0.8g 들어있습니다. 셀리늄과 비타민 B12, 아스타잔틴도 풍부해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하나인 아스타잔틴은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뉴트리언츠 저널에는 아스타잔틴을 보충했을 때 근육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크레아틴 키나아제와 젖산 탈수소 효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수분 유지나 탄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100g당 단백질이 약 10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걀 한 개와 비슷하거나 많은 양입니다.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허기를 조절해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연구진이 과체중 및 비만 여성에게 그릭 요구르트와 땅콩을 섭취하게 한 결과 그릭 요구르트가 섭취 후 30분 만에 포만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땅콩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는 PYY 호르몬과 인슐린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식단의 변화가 생겨 장내 환경이 변하기 쉬운데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풋콩 100g에는 단백질이 11g, 식이섬유가 5g 내외로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두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대사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콩을 섭취한 사람은 대조군에 비해 공복 혈당, 인슐린 같은 혈당 지표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다만 콩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면서 식단에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명태 100g에는 약 1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약 23g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태의 미오신 성분은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명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근육량 유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65세 이상 여성에게 3개월간 명태살 4.5g이 들어간 음식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참가자 모두 골격 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명태 섭취가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하지 근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금이나 양념 사용을 줄이고 튀기는 조리법을 피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한입 배염은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이는데도 텁텁하고 거친 맛이 느껴지면 상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쓴맛은 유독 꼭지 부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쓴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먹어도 괜찮을까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오이를 생으로 먹으면 수분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오이에 풍부한 비타민C는 몸에 활력을 주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를 채 썰어 얼음을 띄워 새콤달콤한 냉국을 만들면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오이에서 쓴맛이 강하게 나면 입안이 텁텁해지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상한 것도 아닌데 쓴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쿠쿠르비타신이 원인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은 밭과 식물인 오이, 호박, 멜론 등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꼭지 근처에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이 끝부분이 더 쓰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쿠쿠르비타신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오이는 품종이 개량되면서 쓴맛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배될 때 햇빛이 강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쿠쿠르비타신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더위가 심한 시기에 수확한 오이는 유난히 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가 낮거나 건조함이 심해도 쓴맛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쓴맛이 나도 섭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맛에 민감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쓴맛이 난다면 오이의 꼭지 부분을 넉넉하게 자르면 됩니다. 이후 소금에 절이거나 식초나 설탕 등으로 무치면 쓴맛이 더욱 중화됩니다. 한편 신선한 오이는 굵기가 일정하고 단단합니다. 지나치게 휘지 않고 탄력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오이가 무르거나 색이 노랗게 변했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일 수 있고 지나치게 큰 오이는 씨가 많고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통증 부위로 알아보는 건강 적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아래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우선은 심장인데요. 왼쪽 가슴 부분이나 팔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프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척추에도 통증이 반복된다면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폐와 횡경막인데요. 왼쪽 목 부위 또는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징후입니다.

마사지 치료사들은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플 경우 호흡을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간과 담낭인데요.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슴의 아랫부분이나 어깨 쪽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오른쪽 목 부위가 뻣뻣하게 굳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위와 췌장입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계속해서 아프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50%가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꼽 주변의 통증은 소장에 염증이나 경련이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증상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화, 배변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맹장염은 수술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부위가 심하게 아프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길 바랍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갈비뼈 밑으로 모든 부위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잦은 수분 섭취와 적절한 하체 운동이 신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방광은 물론 골반의 통증은 뇨도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소는 여성들이 꼭 신경 써야 할 부위입니다. 해당 부위가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난소암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신체 각 부위의 통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들을 늘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시간들이 모여서 찬란한 과거, 기적적인 현재,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느슨했던 생활 리듬을 다시 학교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매번 이때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도 낯선 긴장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여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잔뜩 긴장이 된 주부님들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새학기를 맞아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강조해주라고 합니다. 아래 이 다섯 가지 부탁을 다섯 가지 선물로 꾸리미를 만들어 우리 주부클럽 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선물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건강제일 체육 단련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신체에는 모든 성장의 초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강한 체력을 키워야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시 저령화와 중증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판 근시 방지 지침 지남에 따르면요. 항경전기 아동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안축길이 측정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 전 0세부터 6세 사이에 굴건 기록을 작성해 아이 시력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근시 예방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강조하는데요.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무속재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개학하면 매주 주말 아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가족 운동 시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번째 선물입니다.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 선사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 배운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미래의 길 위에 고스란히 남는데요. 지식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방학 동안 쇼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장기간 무절제한 쇼폼 시청이 기억력저하, 주의력 분산, 정서 불안정 등 인지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뇌 부패라고 부릅니다.

중남대학교 신경외과 전문가 리아꾼 교수는 오랜 시간 쇼폼을 보면 뇌를 자극해 자기 통제와 결정을 책임지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쇼폼 시청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요. 기억 저장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일단 자신부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의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종이책 읽기, 야외 활동, 가족과의 대화로 여가 시간을 채워주시길 권합니다. 지식은 천천히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주부님들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쇼폼의 유혹에서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번째 선물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일들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시적인 성패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가짐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학습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수학장애라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수학장애, 읽기장애, 쓰기장애 등을 모두 학습장애로 분류하는 신경발달성 장애로 봅니다.

청력장애의 특징으로는 숫자 감각이 약하고 숫자를 인식하거나 세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산이 어렵고요. 추상적 개념 혹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공간적인 사고 능력이 결여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장애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의 실패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감각이 낮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 물건 세기, 시계 읽기, 숫자 장식 활용 등 게임 형태의 학습을 추천하는데요. 공간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7교판, 퍼즐, 블록 쌓기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부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 끈기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것이죠. 새학기가 다가오면 많은 아이들이 개학 불안을 경험합니다. 주의력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저하, 불안과 초조 등으로 나타나고요. 일부는 복통, 두통, 구토 등 신체적인 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아이 몸에 병이 난 것도 또 게으름 때문도 아닌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하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해 같은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부모님께 안정, 유도, 내려놓음 이 세 가지 비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계약 일주일 전부터 하루 15분 내지 30분씩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서서히 학교 모드로 전환하세요. 둘째는 유도입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고 학용품을 고르게 하며 내 계약은 내가 만든다는 주체성을 키워주세요. 네, 주부님들의 평온한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남을 도울 때는 닌색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정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법은 점점 서툴어가고 있어요. 주부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거든요.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이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먼저 나는 내 생각이 정말 궁금해라고 표현하고 귀로만 듣지 말고 눈을 맞추며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으로 자란 아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아 주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다섯 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건강 제일, 체육 단련 강화하기,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을 깨닫기, 너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기, 그리고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에요. 아이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내정표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마다 용기와 사랑을 품고 새학기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랄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이 다섯 가지 선물 중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천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장품성이 쓴 이 책은 주황홍색 교통선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혁명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혁명 세월 속의 열혈과 따뜻한 정을 서서히 펼쳐 보입니다. 소녀란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교통원으로서 위험한 일상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암호 연결, 은밀한 정보 전달,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차양진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란나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지조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심석계의 자서전적 단편 소설로 내가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 한잠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좋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축하게 하지 마. 아들의 반전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심석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필치와 애틋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의 유년 시절 순수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에 대한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전체 작품은 낡고 누런 흑백 세계의 기조 속에 약간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를 화면에 가볍게 배치해놓은 듯 겹겹이 쌓인 기억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맑고 밝은 색채가 스며나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동영상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자크 어보의 부름이란 책입니다. 작가 류호가 쓴 사실주의 장편 아동 소설인 자크 어보의 부름은 서장 지역의 생활과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크 어보 설사는 서장 유목민들 마음속의 신성한 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릇 자크 어보 설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나 동물은 그녀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가와 아버지 라오, 어머니 다와, 할머니 양초일 가족은 자크 어보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녀 루가의 가족과 장족 사자개와의 운명이 엮인 이야기를 통해 자크 어보 초원의 자연 생태, 유목민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격에서의 갈등과 융합을 선보입니다. 이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장족 거주 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묘사함과 아울러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 충돌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자연을 경외하는 깊은 사고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주 좋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소아정정이 창작한 생명력이 충만된 장편 동화입니다. 로정일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비, 도마뱀, 쥐 등 작은 동물들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양 철학적 사고가 담긴 존은 풍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언어는 맑고 담담하며 여유로운 리듬으로 순박한 시골 풍속을 감칠맛나게 들려주면서 인생에 대한 저자의 사색, 누구나 자기에게만 속한 가장 좋은 여기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엄마의 백납 이불이라는 책입니다. 아동문학 작가 당지자가 쓴 이 작품은 호남성 장사의 금정 옛거리에서 사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 및 변화를 시점으로 교묘하게 백납 이불을 정서적 매개체로 하여 가족의 우정과 고향에 대한 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개혁개방 이래 겪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 교양과 여성 자기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인내와 지혜로 특이한 발달을 겪고 있는 딸 록광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며 엮어가는 동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포용과 끈기를 해석하고 새 시대의 소년 아동들에게 진정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품성을 전승해가는 양질의 독본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청동신수라는 책입니다. 왕년생 남자아이 목가수의 여름방학 여행이 할아버지 목중복의 문물 복원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고고학 연구 일꾼인 아버지 목위평의 업무 일상에 녹아듭니다. 디테일이 풍부하고 생활의 토양에서 자라는 자각과 천연을 가지고 삼성퇴 발견 및 발굴의 역사, 문화재 복원의 기술, 절차와 난이도, 그 과학성과 전문성, 관련 발전 역사를 흔적도 없이 서사의 구성과 인물 형상 부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가 리산산이 창작한 이 작품은 동년을 핵심으로 하며 왕성한 시대 정신의 핵심과 사실주의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라가 쓴 한평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틸록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리웁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는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의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나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라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 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자체로서 그 공능 주체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은 제일 밀접한 연대성이 직접적으로 강한 장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에서도 제가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폐경락을 떠나서 뭐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서 치료 하나만 한 그 경우에 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하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중에서는 보통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각도로부터 그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 평균 뭐 체온기로 재서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0: 환자가 있다며 기침을 거의 하루에 한두 마디, 제일 작아도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내서 오징어난 그 쓰레기통에 버게다며 그 사람이 뱉어놓은 가래의 그 종이가 얼마 가지 않으며 한 통을 차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방송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쓰시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본인 가족들한테 가족은 제일 허물없이 뭐 실소리를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가족한테 하체에서 물어보면 뒤처참할 정도로서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견제해서 한계치료 가정자오 그 전에 벌써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기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분들이 기본 퍼센트는 거의 만 퍼센트 상당할 정도로서 입에 많은 짙은 냄새가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치절질 남이 두 번 할 때면 세 번, 네 번 하고 남이 치분을 한 났을 때 개답 나는 두 개, 세 개 써도 입에 냄새는 늘 나서 참 답답했는데 본 치료하고 나니까 그 점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정상인으로 돼서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황제는 구석구석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은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일단 심장병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고 지금 거의 그 심장병 때문에 원래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드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기 손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2: 이거 어제는 석 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예.
2: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연장 가슴이 아프고 뒷단단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0: 아, 그럼요.
2: 자원 여러 가지 쓰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러고 정말 얼음내릴 그 전에는 몇 번씩 쳤다 얼음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을 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심장병 치료에 특수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김현진 씨
0: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내 당황 정신만 한 것 같고 여기 먹은 지 한 석 달 됩니다.
0: 아, 그래요?
3: 네, 김현진 씨 왜냐 계속 신조 흥용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딸이 부치고 입이 용만세 났습니다.
0: 예.
3: 네, 근데 집에서 생생이 다 없어졌어요.
0: 아, 그럼요.
3: 네, 제가 얘 용자분 최근에 또 어떤 데는 잠깐 나는 어제 집산들이용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졌어요.
0: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3: 네, 그 외에 아래 딸이 용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추워서 일어났습니다. 아래 딸이 집에서.
0: 예.
3: 네, 근데 지금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있잖아요. 예, 하여튼, 아홉 달 치료도 싸다리도 아홉 가고.
0: 예, 여기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3352-5555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저도 톤토스만 쓰는 한자입니다.
2: 아, 그래요?
1: 예. 야, 톤토스만 정말 썼었구만. 나를 살고 왔었구만.
2: 아, 그래요?
1: 저는

0: 그래서 온도 모르겠었구만.
1: 예.
0: 그래 왜 하폐 먹고도 자꾸 잡으려고 자고 나도 하폐는 자꾸 했어.
1: 예.
0: 그건 어째 그랬는고.
1: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에는 예, 산소가 만파 상태 98% 이상 100%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 자꾸 하폐합니다. 예.
0: 그러던 게 속달 남았고 녹달 때가 하폐는 어디로 갔었구만.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그래 얼마서 그래서 이렇게 돌 때에 나는 그냥 이 약을 견지래 먹자고서는 또 아홉 가지 싸면 또 세 가지 더 주자니까.
1: 예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그 약을 계속 견지래 먹겠었구만.
1: 예, 그렇게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어떠세요?
3: 저도 이 전송심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 지금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지네.
1: 그래요? 예, 예.
3: 또 뭐 예. 바깥 출입은 금방 못했습니다.
1: 그 정도 심각하셨네요.
3: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자면, 이게 발에서 사람이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금방 무슨 한 계단 뒤지고 올라오고 한 계단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도 슬슬 혼자 내려간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바깥에도 예, 나가 댕깁니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출입도 힘드셨네요.
3: 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또 막 무슨 거 나 다 이렇게 남이 신세 먹고 살았는데.
1: 그래요?
3: 예,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예, 밤에 잔 때는 반드시 못 넣어봤습니다. 키워서.
1: 예. 예, 그렇죠.
3: 그래가지고서 예, 이따 한 떡이 요구리 잔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검사 못했어요.
1: 예.
3: 근데 지금 이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1: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견지가 예. 중요합니다. 예.
3: 예, 용이 지금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혈압 떠돌이도 용 잘 된다.
1: 예.
3: 그리고 이 심혈, 혈압이 그냥.
2: 네.
3: 예. 예요. 예. 그러더니 지금 혈압 떠돌이 용 잘 된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3: 그리고 입에서 세게 냄새 나던 것도 이렇게 잃었고.
1: 예,
3: 예, 예.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 싸먹어야 되겠어.
1: 그렇게 하셔. 좋다 예. 해서 홀 단번에 끊지 마시고 일정한 예. 여성을 따라서 견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3: 지금.
1: 예. 늘 예. 건강하세요.
3: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좋은 증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 되니까 또다시 가슴 피고 숨이 삽니다.
1: 예.
4: 그래서 좋은 증시관을 먹으니까 지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타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놀라던 게 지금 왜 놀라지 않고.
1: 예.
4: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안 잡니다.
1: 예.
4: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받아 접수다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실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접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전정심한 문의하자 그랬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희 조카가 예, 저자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5: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숨 쉬면 시원하다 합니다.
1: 산소 부족입니다. 예, 예. 예.
5: 그리고 예, 혀끝이나 해 옆파리에 그 앞으로 해서 옆파리에 예. 어떤 게 쏙쏙 찔러버리니까 이빨로 꽉 씹어 넣으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1: 심장열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심장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이거 쓰고 소리 효과 좋은 거 보고 소리 또 저도 예,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5: 그래 제가 좋은 거 보고 소리 이 저기 주제를 한 사람이 이 전통심한 쓰면 어떻겠는가에 선생님과 문의한답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라는 예. 것은 이미 두 개를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0: 아닙니다. 지자가 그리고 심장병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 구급하는 일정 방법에 속하는데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이 집에 조카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자를 뭐 3개, 4개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주자는 관상동맥의 금속구물을 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RI 같은 거 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치료법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부신 몽약입니다. 몽약이 우리 동북지구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제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주제한 그 부분도 온전하게 잘 보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집에 조카분한테 이 제품을 빨리 소개해서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치말라 한두 달은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 세 번째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1: 예, 선생님이 이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0: 아, 예.
1: 예, 예, 오늘 쌀게입니다. 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장경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병으로 해서 너무 숨이 차다며 내가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단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많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혈액 가운데는 꼭 산소가 100분제 97, 8% 그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벌써 100분제 40이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무엇 때문에 늘 폐경락하고 심장 경락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이 세 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숨이 찹니다. 벌써 하품을 대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들은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온종일 다른 사람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서 하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심장경락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 한 단계에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산소 파워더를 측정하는 이기가 손톱 눈에다 딱 꽂는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00분제 96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심장혈의 파워 상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요관되는 증상에 하품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너무 차고 이런 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다가 나오시는 그때 그 진단을 보겠네. 팡찬이라면 집이란 팡에 찬이란 건 흔든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데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요. 또 피가 들어오는 심방도 좌심방, 우심방 그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얼잔방, 산잔방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수축이완할 때 심장이 수축이완할 때 이 판막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전반 심장 근육을 제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막을 포함해서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주자를 하거나 혹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뇌동맥경화, 경동맥, 그게 많이 빵块이 생겨서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뇌출혈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출혈은 뇌혈전을 모두어서 뇌졸중이라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온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4개리였던 5개리였던 주자를 몇 개리였던 지간에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에는 보통 세균으로 박테리아라서 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뭘 오는가 하면 바이러스,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차면 심장내과에서 그거 찬치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쌓여있다면 기본으로서 심장 공능이 정상 역할을 많이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게 되면 정상 심장 근육이 수축, 이완하는 이걸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점점 줄어들거나 다시 더 생성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말해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이 유효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하게 지금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정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하게 막혔다. 중도는 40 내지 70%, 중하게는 70 내지 90%, 100% 막힌 거는 보통 뭐 주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에 대해 심장 가슴을 딱이고 거기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펑션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걸 비춰내자면 체력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평생 들 수 있는 보건 제품 몇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아스피린 작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장용편이라 하면 장에서 용해하지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오메가3 위유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가운데서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깡궁이거나 성궁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 제품으로 하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길게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0: 저하가 있는 분들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었고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함에 있어서 너무 그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작거나 소변이 많이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작고 차수는 많이 작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여러모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있으니까 제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혈 공급을 도와주고 백자양심화는 손을 떨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한 성분으로 네. 알려집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부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전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였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롭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1: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주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1: 여러분은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0: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 저르륵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2: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0: 노인은 굉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 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후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옥을 지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돌려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2: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3: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쪽 말을 아는 것 같았다.
2: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3: 10년은 좋게 될 터이지.
2: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3: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2: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0: 노인은 삼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3: 정말 집에 가도 되나?
2: 네, 괜찮습니다.
0: 두철추가 웃으며 대답했다.
3: 또 잡아가두지 않겠죠?
2: 그럼요, 어르신.
0: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철추를 바라보다가 털썩 구르앉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리었다. 철추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일으키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부축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4: 헌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군 만세! 헌군 만세!
5: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한족말을 모르는 이족들은 홍군이라는 소리를 정확히 내지 못해 홍군에 가깝게 들렸으나 그 소리가 오히려 거짓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사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었다.

설주는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너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차례? 아버지가 인질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년씩이요. 이름이 뭐지? 알무사라고 해요.

0: 넌 어느 가문인데? 국이 가문이에요. 도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녀는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도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도철추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내줬죠.
0: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0: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의 성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도철출은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동댕이 치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0: 돌려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1: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도철추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도철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2: 이젠 돌아가세요.
0: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쳤다.
1: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0: 사람들 틈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손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피 묻은 족쇄와 쇠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 신을 신은 아낙네가 사내의 돌과 계집의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구를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도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펴볼 새도 없이 아낙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1: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3: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아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서를 내밀었다.
3: 홍군 은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1: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3: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파 그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0: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 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초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배장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두철초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호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철초는 자신감이 솟았다.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 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 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음도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샘물, 뼈와 살이 물러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설을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났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루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누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포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되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 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 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였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였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한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

0: 건조금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조국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에게나 고향은 나서 자란 동년의 추억에 짙은 곳이고 언제든지 달래가 안겨보고 싶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네, 허나 추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고향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횡댕그리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제날 아무런 근심도 없이 고향에서 즐기던 추억을 그려보는 수필과 또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몸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수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용훈 씨의 수필, 아, 그 시절 삼복 염천이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삼복 염천이야. 현룡문.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70년대 여름 7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뙤약볕은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대낮의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듯 쉼없이 강렬한 빛을 머리 위로 내리고자 했다. 삼복이라 불리우는 혹독한 더위는 단순한 여름의 더위가 아니었다. 농촌의 여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시련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청춘을 맞고 피우던 우리들은 그 더위마저 삶의 일부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도시에는 선풍기라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손부채조차 쓸 겨를도 없었다.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낮에는 두 손 모두 일을 해야 했기에 부채질을 할 틈조차 없었다. 집채호에는 공룡 벽시계도 없었고 새벽이면은 뒷집 수탉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생산대 부녀대장 천혜가 집채호 출입문을 열며 남녀 숙소 양쪽을 향하여 노동 배치 손나발 방송을 해댔다. 오늘은 남자들은 중전 벼밭에 가서 재초기를 밀고 여자들은 담벼밭 정리해요.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야 되는데 해 뜨면 그때는 지옥이 돼요. 그 지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밭에 나서면은 뜨겁게 달아오른 흙먼지가 무릎까지 일고 발등은 검게 다 들어갔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보면은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이름 모를 벌레떼가 달라붙었다. 허리를 펴면은 부러질 듯 아파났고 다시 굽히면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옆 고랑의 처녀들과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초보 농구를 살펴주는 그 고마움 속에 우리는 줄지어 어깨에 나란히 김을 메고 또 재촉이를 밀었다. 재촉이 밀기는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2시간 정도 지나면 팔이 천근 만근처럼 풀리고 허기가 몰려왔다. 또 삼복철 한낮에 단독으로 논밭에 살충 농약을 분무하는 일도 참으로 괴로웠다. 농약은 햇빛이 강한 한낮에 채야 벌레가 잘 죽는다고 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해야 했다. 단독 작업이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다. 땀이 물이 되고 농약 냄새는 온몸에 스며들었다. 또한 삼복 더위 속에서도 마을에서 시월이 떨어진 작방령 아래 산속 뒷골에 들어가 입담배 건조용 화목을 체벌해 와야 했다. 도시락도 없이 나무 수레를 끌고 오후 서너 시쯤에야 마을로 들어왔고 화목을 부리고 나면 모두 녹초가 됐다. 우리 동네는 석탄이 없었기에 참나무 즉 꼬리 깨끼를 화목으로 써야 했고 야산의 나무는 푸장이라 불렸다. 삼복절 고된 노동 후에는 먹는 음식이 꿀맛이었다. 그 시절에는 당뇨니 고혈압이니 하는 말조차 듣지도 못했고 비만은 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오가 너무 더우면은 아예 일선을 멈추고 여럿이 함께 도만강 여울로 떨쳐나가 홀딱 벗고 강물에 몸을 담갔다. 정오의 무더위를 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뒷산 넘어간 햇님을 저주하면서 집지호에 돌아와 저녁을 급히 먹고는 생산대 우삭한 옆 회의실에 가서 회의에 참가해야 했다. 하루일에 지친 소들은 여물을 씹으며 몰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격동기에 정치학습으로 또 지루한 저녁을 보내야 했다. 담배 연기 부연 회의실에서는 담배 삼재가 돌아다녔고 선우들은 약혼 결혼 설계 돌아 불리던 손뜨개 뜨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이든 부녀들은 지쳐 눈을 지그시 감고 정치 대장의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했다. 지금은 돌아보면 그 삼복도에는 순도 높은 청정 에너지였다. 그 열기 속에서 우리도 더 익었고 단단해지었다. 지식 청년들의 뼈는 그 더위 속에서 굳었고 근육은 물론 정신마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그 시절 농촌 노동은 속임을 부릴 수 없는 고된 수양이었다. 같은 동작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며 체력을 키워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1년 농사가 끝나서야 손에 쥘 수 있었던 분홍 봉투, 지금으로 치면 면봉과도 같았다.
일당도 주급도 월급도 없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분홍이라는

것을 봤던 세월이었다. 하늘과 땅을 상대로 생산대장의 지휘하에 묵묵히 시골 산지 사방으로 걸어간 산분이었다. 7, 8월은 땅과 오곡백과가 인간의 피땀으로 걸음으로 요구하는 계절이었다. 그게 어느 생산대 사원이 말하기를 7, 8월의 곡식을 임신 7, 8월 개월인 부녀자인 셈이라며 추비도 잘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벼나 옥수수 등 모든 작물도 나무 열매마저도 암수와 분이 만나야 열매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벽꽃은 삼복철 8월 초가 지나면 핀다. 담배꽃이 피면 여름도 저물어가고 참외며 수박도 맛있게 익어간다. 7월 초면은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호박꽃, 박꽃, 나리꽃이 아침마다 노랗고 하얗게 피어 밭일 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꾼들의 자료지에 심어진 옥수수들도 중복이 지나 말복을 앞두고 무르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중복이 지나면서 숯꽃이 경쟁하듯 올라오고 수염이 피어나는 모습을 거쳐 말복을 앞두고 여물기 시작했다. 내가 내려갔던 용년이라는 시골에서는 중복이 지나 말복 즈음이면은 한해 농사의 흉풍판도가 얼추 가려졌다. 말복 전후 이른 새벽 전간을 둘러보며 돌아오시는 생산대장의 얼굴에는 풍년을 예감한 웃음기가 감춰지지 않았다. 말복 전에 벼 이삭이 피어나오면은 그해 논농사는 풍년이라고 했다. 생산대장은 땅의 심리를 꿰뚫어 본 듯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 도사 같은 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조직을 하며 농사도 잘 되어 1973년 연말 정산에 한 자금 양당 2원 92전이라는 수입 분배 기록을 세웠다. 억척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또한 부모 같은 농촌 책임자였다. 어떤 동네에서는 한 자금 양당 10전도 못 갔던 시절이었다. 나도 그에 열심히 일을 하여 연말에 400원이라는 거금의 분홍봉투를 받아 아버님께 송부했다. 아버지는 400원이라는 현금을 처음으로 받아보신 셈이었다. 8월 중순 대자인은 1년 농사의 흉풍을 조용히 알려준다. 점점 하늘이 높아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올라 통발이나 주나기에 걸리며 도만 강가에는 물오리떼가 날아들고 산비둘기들이 들판을 오가며 먹이를 찾았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네 개구쟁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개구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었다. 8월 말이면 마을에는 또 다른 열기가 감돌았다. 해마다 9월 상순쯤에 열리는 촌운동대회를 앞두고 각 생산대별로 선수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큰 소란들이었다. 그때면은 어른들도 바짓가랭이를 걷어 올리고는 축구 배구 연습한답시고 나섰다. 3집 아이들이 모이면은 배구팀이, 5집 남자들이 모이면은 축구팀이 만들어지는 도만강역 특유의 문화체육 단련역이었다. 누군가는 씨름 연습을, 누군가는 뛰어넘기를 하며 논두렁에서 흙을 날렸다. 그 열기와 단결력은 요즘에 웬만한 시현급 체육팀보다 앞섰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삼복 염전 고생이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때 그 삼복 염전 아래에서 흘렸던 땀 냄새,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화장기 하나 없이 순박했던 처녀들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목마르다며 논두렁 물을 그대로 퍼마시던 장정들, 그들의 말투와 웃음소리, 땅을 일구던 어깨 모습까지도 눈에 어른거린다. 그 시절 연변 황소는 최고의 노동력이었다. 애비 없이 살 수 있어도 소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였다. 생산대 우삭한의

0: 부지런하고 평화롭게 농산일만 하던 강약 사람들 정말 그리워 난다. 산골 밭일이 끝나면 마당가에 둘러앉아서 먹던 찬밥에 된장, 찍은 고추와 대파잎 보쌈, 텁텁한 도장국에 오이 썰어놓고 풋고추를 띄운 냉국, 그 보얀 샘물 맛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소박한 음식에 깃든 정과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다. 시골 농사 삼복처럼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땀 흘리는 것이 청춘의 증거였고 자랑이었다. 그 무더위조차 우리는 청춘의 이름으로 이겨냈다. 그런 여름을 6년이나 견뎌낸 나에게 이제는 추억 속 풍경으로 됐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여름의 기억이 남아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하는 애가 나약해진 것 같다. 그 시절 그 삼복 염천이 그립다. 그때 청춘 모습도 이제는 오래된 기억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삼복 염천의 햇살이 이글거리고 있다. 땀이 자랑이었던 그 여름, 그 청춘의 그림자가 오늘도 조용히 나를 부른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1970년대 하양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갔을 때 무더운 삼복철에 땀 흘리며 일하던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 시절을 고스란히 농촌 건설에 바친 잊지 못할 그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 홍순경 씨의 수필 살구꽃이 필 때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홍순경. 누구나 고향을 잊고 산다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계절의 어느 갈피마다의 승배인 향수도 나름대로일 것이다. 나의 경우라면 사계절 모두 향수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깃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구꽃이 필 때가 제일 향수를 들먹이게 하고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고 그 시골 이름은 행인평이라 부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살구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데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마을 근처의 산과들에는 물론 도만강가의 벼랑에도 살구나무가 수없이 많았고 마을의 집집마다에도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산과들 또는 벼랑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살구는 다 개살구라 불리웠지만 마을의 집집마다에 자라는 살구의 이름은 다양했는데 이를테면 참살구요, 똑살구요, 백살구요 하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집 앞드락에 자리잡고 자라나는 살구만은 보리살구라 이름했다. 말 그대로 마을에서는 제일 먼저 익는 살구여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맛도 좋아서 자랑거리기도 했다. 보리살구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대의 가난의 대명사인 하나인 보리고개라는 눈물겨운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살구꽃이 피는 계절이면 나는 무작정 기분이 좋았다. 아직 정감세계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나이였지만 희미하게나마 꽃피는 계절 앞에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우선 무엇보다 추위에 떨던 계절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뭔가 달라져서 더는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슴 한구석에 숨어 있어서 들뜬 기분이었다. 아무튼 살구꽃이 피어 이제 살구가 땅콩만큼도 채 되기 전부터 그걸 따먹는 것이 나에겐 하나의 재미였다. 살구꽃이 피는 걸 보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올해에도 살구가 많이 열려야겠는데 하고 혼자 소리를 하신다. 살구가 익기 전부터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러건 말건 세월은 흘러 살구가 막 익기 시작했고 나 또한 나름대로 어머니 몰래 조금씩 불그스레해지는 살구를 골라서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내가 따먹는 그 살구는 색상뿐이었지 덜 익은 살구여서 맛이 좋을 리가 없었다. 드디어 살구는 먹기 좋게 익어갔고 어머니는 때를 놓칠세라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살구를 따게 해서는 서둘러 장마당으로 가시는 것이다. 장 보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장 보자기를 풀어 연필이며 공책 따위를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보자기에는 소금이거나 성냥 따위도 들어있었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철부지였던 나였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을 공부시키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세월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해야 했는데 바로 우리 집들에게는 별로 큰 공덕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살구나무가 있었으니 참 소중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될수록 돈이 될 만한 채소 따위를 심으려고 여러모로 고안했지만 그런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리 집 보리 살구나무는 보배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살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있다가 매번 어머니가 장보러 가시면서 남겨놓은 조금 흠이 있는 것들만 먹어야 하는 줄로 알았다. 수학생이었던 나는 살구가 없으면 내 학잡비도 없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모나 모자랐던 그 세월에 우리 형제들을 모두 출세시키려고 고심하셨던 부모님이 항상 눈물겹게 고마웠지만 그보다 그 은정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죄스럽기만 하다. 나는 지금도 꽃 중에서 살구꽃을 제일 편애하는 편이다. 살구꽃이 나의 천진했던 동심을 너무 일찍 말살해버린 것 같아 야속하면서도 때로는 착각같이 살구꽃 속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는 것 같다. 또한 그럴 때마다 나는 살구꽃을 우러르며 어머니 하며 불러보기도 한다. 살구꽃은 예나 지금이나 계절을 어기지 않고 마냥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옛날에 비꼈던 어둠의 그림자도 구김살도 다 사라지고 순진한 소녀인 양 때로는 수줍어하는 듯 그러나 스스럼 없이 맑고 찬란하게 웃고 있는 것이 천연스럽기만 하다.

네. 작자는 그래서 가난했던 동년 시절 뜰락에서 자란 살구나무가 자기 형제들의 공부 밑천으로 됐다면서 그런 살구나무를 추억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오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해옥 씨의 수필 고향을 감상하겠습니다.
1: 시간이 아삭한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란 자는 속절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시간의 날개 위에서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나아가고 있던 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고향을 느꼈다. 고향이란 단어는 시간의 잔해다. 못 모르고 헤매던 어린 시절을 지나 무섭도록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라면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무렵에 나는 20살. 변화와 성장 사이 끝없는 심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고향을 무조건 떠나야 하는 마을이었다. 연변이란 단어가 이상하리 많지 촌스럽게 들렸고 용정이란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싫어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이환행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고통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고 존경을 길러나갔다. 그게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의 첫 변화였다. 작은 도서관에 가득했던 회상과 노력과 피곤이 내게는 교훈으로 다가왔다. 이미 3살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며 나는 어르신들의 대화소리, 온갖 시험 준비에 힘들고 지친 어른들의 낯선 모습들이 나는 신기하기만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해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때였다. 그렇게 21살의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짙은 노력의 냄새와 강한 변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던 잠재적인 고장이었다. 두 번째 1년이 흘러 또 한 번의 길고도 긴 여름의 코끝을 간지나 피었다. 사회조사라는 명목으로 항주 도시를 누비고 그로 인해서 처음 겪는 홀대들에 당황하기도 했다. 찜통동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란 걸 처음 느끼고 돌아온 이곳은 마치 가을이 온 듯 청량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다. 대도시의 빠른 템포와 거친 거절의 어조들의 상처받은 이방인의 영혼은 공기립자마다 숨배에 있던 더위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시원함과 친근하고 차분한 고향의 따뜻함의 조금은 치유된 듯하였다. 과거보다 훨씬 새로워진 이곳은 전보다 더 이색적으로 다가왔지만 어쩐지 더욱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연변의 농촌 학교들을 방문했다. 저급항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들과 보기보다 의젓한 고급항엔 아이들의 듬직한 미소는 그 나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욕심낼 수 없는 값진 재부들이었다. 아이들이란 예뻐해줄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인 것 같다. 귀여운 모습들의 한 번, 생각보다 대단한 모습들의 또 한 번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일주일간의 희망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공부 방법, 고종생활, 대학생활 어떻게 보면 분명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말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나와 같은 성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빠져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입시와 경쟁에 찌들어 지금의 순진한 미소로 일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겪어나갈 수많은 고민들과 진지한 방황들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면서 홀로 진지해지는 아이였다. 그때 투도 삼합초양천 서성 네 곳을 거닐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이곳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현재가 아닌 인정이 넘치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곳을 바꿀 수 있진 않을까? 천천히 또 빠르게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망과 아무런 일이라도 찾아해야 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나나 공청단 영정시위원회에서 실습과정을 시작을 했고 왠지 이곳에서의 실천은 값진 수학들로 가득 찰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내가 본 공청단 영정시위원회는 무엇이든 직접 발로 뛰면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적지 않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배님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직업 정신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때론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활동을 조직하고 배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고향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실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농부절 행사도 빙고무축 사업도 맥주음악축제도 농민운동회도 모두 다 이곳의 자랑이었고 풍토였고 실황이었고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들이었다. 예전까지 나는 도시란 공무원들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든 정치든 사회문화든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이유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으름과 자부심 따위밖에 없었던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머물러 있다는 건 언젠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3년에는 시간 동안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니 조금씩 변화가 실감이 났다. 여태까지 잘 아는 척 나는 연변에서 왔으니까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척 하였지만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고향 연변의 발전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내 문은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발전을 향유하는 것뿐이라고만 알고 있던 어수룩함이 나의 무심함을 창조해냈다. 단위의 지원자로 나는 하루 종일 행사들을 지켜봤고 실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빈곤 촌민들의 상황을 엿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는 문득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다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도 내가 다시 산 낯설고도 익숙한 새 추억들은 시간에 힘을 빌려 더 빛날지도 모른다. 나는 내 고향이 시간이라는 구름을 타고 변화라는 바람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힘일지라도 내가 그 과정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23살에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는 고장이었고 사람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잠재된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만 더없이 빛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도시였다. 시간이 앗아간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라는 자는 속절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부디 내 고향의 아름다운 시간을 앗아가지 말기를 그리고 이 풍경들이 내게 선사해 주었던 시각적 자극과 그것들로 인해 생긴 심적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를 그렇게 나는 더 나은 우리가 되

네, 작자는 그래서 대학생활 가운데서 겪은 고향의 변화를 실감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자인식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작은 힘일지라도 고향 건설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향은 동년의 꿈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며 우리들의 꿈을 이루게끔 해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욱 살기가 좋고 고향을 건설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혜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미녀풍의 가요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천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사랑인 장엄한 장백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모습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노래한 가요. 문춘산 작사, 문령덕 작곡의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작사 최동혁 작곡의 70 청춘 릴리리를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구산 특수한 우리 자치주 건립 명절을 맞이하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보통 여기에 현금권 1,0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국가 삼부웨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주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자연과학연구중심인 중커위원회에서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면 전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을 거기에서 안배하는 개혁경제의 중요한 핵심 그 부위에서 기술산업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게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그 중국과학부의 국가싱허계획 주안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이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에 속하는데 국가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천이박사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498원에 10월간 봉행할 수 있는 것 16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과의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슬이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인류의 여름으로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 하지만 해도 이 제품을 150세로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런군가와 이러군가를 제공하는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에 속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198원인데요. 이 제품은 한국의 의 처방에 속하는데 우리 오늘 매인들이 바로 의 처방 대우를 받아서 황제의 그 대우를 받는 시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8원 한 가게 하게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복용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가 명석해지고 맥이 나고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순환 장애가 풀리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계통이 콤팥이 좋아지게 되고 골격이 좋아지게 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 21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한 가게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1,000원을 총값에서 빼줍니다. 아주 드문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10각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천이 박사 먹는 한자입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언제 1년 반도 넘어 먹었어요.
1: 아, 잘 복용하셨네요. 예. 이게 중앙의 그 발전계획위원회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니까 의심할 바가 없어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보증하는 좋은 제품이죠.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제가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신경이 특별하게 예민하다 말이에요.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예, 좀 이제 누구 어딘가 말해도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 예, 이 가슴이 짱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잠 못 자겠습니다.
1: 감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예 감기가 예, 막혀서 쉽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 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계속 부르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겠습니다.

0: 아메리 산못 따는 게 산도 못 따지만 거기다가 예 꿈기다 일어난다 말입니다.
1: 어.
0: 식은 땀 게.
1: 대니 희식은 못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계속.
0: 예, 예. 예. 식은 땀 계속 나고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예, 살이 그래서 팍팍 내립니다.
1: 어, 그렇죠.
0: 예, 심했습니다.
1: 살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살이 내린다는 예. 것은 당신의 근육이 쫄아들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의미합니다. 나이 드셔서 살이 내린다면 그게 올라붙기 대단히 힘든데요. 떨어지는 건 빠르지만 올라붙는 건 아주 시간을 길게 써야 합니다.
0: 그래서 예, 우연하게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을 배웠음 약도 먹어보고 예. 근데 혈액을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래 반하고 반복이 자꾸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가 우연히 전이 박사를 먹고서 지금 이거 지금 한
1: 1년 반 썼다니까 잘 썼습니다. 예. 예.
0: 해결 받아가지고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예. 나가 활동해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여기 온다 어지간한 말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랬나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특히도 이게 예. 힘이 옵니다. 이거 먹으니까.
1: 그럼요.
0: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밥 잘 먹어 그런지 자관이 맥이 나서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습니다.
1: 어, 큰 문제겠죠.
0: 그래서 먹다 먹다 나이가 언제는 1년 반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내 몸에는 너무 합당한다.
1: 예.
0: 그래 우리 오빠도 있는데 이게 그 내들 그런 노쇠산을 내 마이를 보상한다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장사를 그 전에 내 쌍도 조금 대접시켜 됐습니다.
1: 예.
0: 근데 그거 다 썼거든 영조탄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이렇게 힘도 오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될까 그런지 영조탄이 그랬네 예, 계속 먹겠다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번에 또 가격이 또 오른다 제가.
1: 예.
0: 가격이
1: 9월 7일부터 지금 가격 빼고 오른답니다.
0: 7일이 오르니까.
1: 예, 월요일 예,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예.
0: 진 한지 한개 몇 가구 싸면 몇 가구인가?
1: 지금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주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아. 고약 10각을 줍니다. 아. 16각에 20각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0: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그 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아, 두 분이 형제간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싸는 예. 게 좋습니다.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주고 예. 이러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98원으로부터 예. 이 정도게 되면 예. 대단하죠. 예예.
0: 예. 예.
1: 예.
0: 그래 배달 받다고 그래 둘이 같이 먹길래 배달 받다고 그래서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0: 예. 501-7766.
1: 예.
0: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전이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3: 어떻게 썼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심해갖고, 혈압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나니까 이 어지럼증이 계속 나였지. 어째서나 이렇게 영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1: 아.
3: 그래서 예, 약을 예. 많이 먹었는데, 정말 부여할까봐 예, 만날 못해 봐안에 살고 또 뭐 약도 전혀 이미 전에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었지라
1: 예.
3: 그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전이 박사로 저는 7개월 좀 넘게 썼습니다.
1: 아, 잘 썼습니다.
3: 예. 초점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3: 예, 어지럼증이 예. 없고
1: 예. 예.
3: 그리고 또 예, 이렇게 밤잠을 잘 잡니다.
1: 예.
3: 예. 그래 하도 있어 약이 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 정말 중국 과학원에서 제도란 약이고 노벨상도 도움 받았다지 않나요?
1: 그렇죠.
3: 미국도 그래 꾸준히 먹었더만에 지금은 예, 정말 모든 면이 효과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 언니 때니까
1: 예.
3: 예, 그런 후 맞았습니다. 맞은지 이제 3개월이 나는지
1: 오, 예.
3: 예, 그래서 내 또 방송에서 들으려 했거나 이런 환자들에게 되게
1: 빨리 효과를 봅니다.
3: 예,
1: 이제 3개월이면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좋을 것 같아서 이미 내 근본 활동에 많이 써서 2개월 치료 줬습니다.
1: 예.
3: 예, 언니 이거 다 써보라고 중환자들에게 영 좋다더라고. 그래 여전히 이미 2개월이 곧만 다 잡썼습니다.
1: 예.
3: 그래 다 잡쓴 게 그랬다. 오, 야, 그 약이 정말 좋다고. 그러니 이미 내 사질이 바로 쓰지 못하고 그랬던 게 여전히 좀 그럴 수 있답니다.
1: 그렇죠. 점차적으로서 예. 한 1년 반년 석 달 이어간에 점차 늘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그리고 말도 있으니까. 예. 어물어물하고 잘 못하던 게 오던 또 날쯤에 말도 이렇게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1: 예.
3: 그래, 내가 또 이제 방송 듣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영어 할 때 좋다고.
1: 예.
3: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여러 쪽까지 영어 좋을 때라. 예.
1: 예, 그렇습니다.
3: 예. 예.

0: 처음 계기가 바로 천이 박사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 약 따서 꾸준히 먹고 우려니 되어서는 꾸준히 잡사 보겠다. 가서.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시간 전항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 그 10 건강 프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시간 전향이다. 무슨 말인가? 내 8, 90세라 하지만 해도 3, 40, 청춘, 중년으로 돌아오는 좋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라 이렇게 되는데요. CAMP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을 새롭게 만드는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게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하게 있지만 해도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1억 근가와 1억 근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관 청소를 하고 혈관을 확장해주고 지금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오두중 추마비가 있고 그리고 반신마비가 있어서 쓰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점들이 정상에 가깝게끔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모든 공능이 회복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본 제품이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설명에 공장 측에서 온 설명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그 면을 따라 신경적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그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 속하고 장수기고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원래 지금 비뚤게 나가는 걸 그거 바로잡아서는 끌어내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이 집어치를 잃지 않으면 금방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고 하던 이분이 우리 방송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심장 박동이 1분에 42차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내과에 가니까 집어치를 해야 집어치라는 게 기계 심장을 기계로서 박동시키는 이 기계인데 이걸 가슴에도 파묻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집어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품 딱 저희들 방송을 믿고 이 제품을 견제해 복용하셨는데 한 반년 지나가서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게 심장박동이 62차, 68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선 치워치를 여치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자기네 준 약 그거 가지고는 바쁜데 치워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치워치를 여치 않고도 정상으로 심장박동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남편분이 유출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유하수 그래가지고 예, 그 때문에 반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4: 예,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 하면 참기 바빠하고

0: 또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게 쌓인 것 같고 계속 껄껄 투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지금 잡수고에 좋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1: 천희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입니까? 소화계통, 골가마병, 건파체, 간에 신경계통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통틀어서 풀어주는 좋은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용 맥이나 하고 식사도 용 조금씩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사량도 많이 불어나고 트림하던 게 트림이 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소화가 되니까 식사량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감기 계속 걸리면 계속 그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이랬는데 매니가 제거된 것 같아요.
1: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 면역력이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천희 박사가. 예.
0: 감기를 자주 아이하고 감기 걸려도 또 오래 그렇게 애를 아이 먹이 이러니까 매이나 하고 가끔 쉬어서 마당에 나가 활동도 하고 영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도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좀 지금 활동하고 있죠.
1: 활동 큰 활동이 진행됩니다.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16각.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0: 예, 좀 이럴 때 좀 싸서 장복으로 대접하다고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세요. 9월 7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이 된다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천희 박사에 나는 1년 7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이 천희 박사에 쓰기다리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을 좀 이런 약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약이 참 좋습니다. 약이
1: 예.
3: 한 번 비틀어 먹기만 하니 그 자리에 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걸으니 걸음이 굉장히 더 잘 됩니다. 이 약
1: 한 대씩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 예. 얘기 맞습니다. 그래 예. 어떨 때는 조금 더 걸다가 또 돌아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3: 그래서
1: 그래 돌아오는 예.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되죠.
3: 예, 다 계산해서 걷고 이랬니 그다음 어느 때는 더 걸어보자 원래 걸는 것만 더 걸어보자 더 걸 그다음에 그 돌아오는 시간이 악수 딱 걸린다면 굉장히 이롭을 때다.
1: 예,
3: 피곤하게 하는 거 피곤하지 않고 좀 탁 누워 쉬시겠다 일어나면 허리하고 이 무릎이 다 좋아진다 말이야.
1: 운동 에너지 보충제를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렇지. 예. 운동 에너지 보충제가 또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가고 다 다리 아파를 다 놀리니까 예, 또 더 효과도 더 많이
1: 그렇죠.
3: 좋습니다.
1: 예. 처음에 걸을 때는 이게 내 마지막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가 한데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더 견지하게 되면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 때 뭐 어떻게 와라 그랬지. 이렇게 니고 먹고 나니까 점점 거에 돌아오는 시신 가지고 이렇게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없다 말다 예. 걸어갈 수 있다. 이렇다면 굉장히 정말 걸어와서 또 집일 더 하게 되고 예. 그 다음 누구시겠다 일어나면 엄청 신체 좋아진다.
1: 그렇죠.
3: 나 예. 이래 밥 영세 먹고 몸 영 많이 났습니다. 좀 이 약도 없고.
1: 그렇죠.
3: 이때부터 예, 예. 그 정신 조금 이렇게 필요한 감이 없어지고, 예. 그냥 갱맥이 좋아지고, 좀 정신 망가지는 건, 그건 먼저 먹어서 벌써 사흘이니까 나 정신 망가질 때다. 이 약 예. 그렇습니다.
1: 종합으로 예, 좋아집니다. 예, 예.
3: 값이 오른가 이야기.
1: 9월 7일부터 한각에 498원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공장 측에서 딱 어떤 결론이 왔습니다.
3: 이제 예. 되니까 오늘 없지 뭐 시간.
1: 이제 예, 한 뭐 며칠 없죠. 예. 예,
3: 예.
1: 예.
3: 그래, 여번 우리 활동 얘기가 값이 오르기 전에 한번 싸서.
1: 예, 천희 박사는 국가 산부의 그 국가 세계부의 주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니까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을 건강으로서 이끌고 많은 분들이 중풍 후유증에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혹은 또 혈지가 높거나 종합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저희 이 시간에 새롭게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로 처방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장수의 비결이 여기 28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십니다. 약간 그 연한 소금물이거나 따뜻한 물로 드셔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래까지 맥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제품 자체 꾸번 배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락을 잘 소탕시켜주고 감기를 완전히 풀어주게 돼 있고 소화 공동이 좋아지게 돼 있고 변이 잘 통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종합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라는 이 그 이름 자체가 황실에서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합니다. 황제만 관리하는 그 의 처방에 속하는데 현대적으로 나온 좋은 이런 성분을 조절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이 속고 불편한 점이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요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포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이었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잔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리

0: 그 어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색에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누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요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아,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호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 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유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노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지휘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병은 두터웠다. 국민당이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원안이 모두 한족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사납게 사뿜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늘 싸움이 붙으면은 큰일인데...
0: 유백승이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1: 문제는 시간이지요.
0: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 일이 커질 겁니다.
0: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2: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2: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류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0: 수 없는 종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족들이 쏘는 걸까?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서병진이 말했다. 이족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의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련전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 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치부에 입으로 옷을 거둬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요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비는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1: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0: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까지 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합니까? 소빈이 동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원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빈은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아까 라홍 가문의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소빈은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1: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0: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1: 요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0: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 사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0: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빈은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베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빈은 동력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은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0: 나는 국위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소비는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1: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커피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게 정성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나무는 굳건함과 변함없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아래 소나무를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환자들이 진료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구산 명절에 휴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진을 합니다.
0: 네.
1: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강철수 선생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경의 이름난 뚱주먼 병원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에서 말이죠. 몇 년간 연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학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이 치료하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중풍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 그리고 면풍의 멘탄이라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만성간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 이러한 병 등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여러 가지 류형의 비염, 특히는 말이죠. 과민성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 하늘로 쓴 지혜라는 데 물이 찬다는 이런 질병에 그리고 말이죠. 결절의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에 지공지류, 림파선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아주 말이죠. 소문을 넣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도 좋고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에 접근통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특점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말이죠. 진찰한 다음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좋다고 환자들이 말이죠. 평판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이 병증에 따라서 어떤 질병들은 이분이가 말이죠. 첨약하고 친구 의료법을 결합하는데 이 효과가 말이죠. 상당히 말이죠.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강철수 선생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몇 가지 질병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0: 네.
1: 첫째로 우리 경추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경추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조약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왕의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주위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말이죠. 압박을 줄 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는 신경근이고 하나는 또 주동맥 그리고 척수, 교감신경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면 환자들이 일련이 말이죠. 임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 고개를 말이죠. 수그리거나 젖히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저려나거나 말이죠. 심지어는 움직이기 바쁜 이런 증세도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하나 풀어 나갑시다. 신경근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면 환자들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나는 말이죠. 목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있는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받는데 목을 놀리거나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0: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기 때문에 파리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줄이 쫙쫙 붙이면서 아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동맥을 말이죠. 또 자극을 주거나 하게 되면 압박을 하게 되면 말이죠. 목에 있는 관절낭 부위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장에 그리고 아통점이 나타나고 심할 때는 말이죠. 목을 놀리거나 할 때에 졸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운증이 심해서 번져진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그 뭔가 그냥 진주에서 울음지 나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수술 선생님께서 치료 받아서 효과 좀 아긴다 말입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오늘이 저 뭔가 약 드시고 침도 맞고 이래서 오늘 가보려고 그랬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2: 예. 예, 수고하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주동맥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졸도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때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말죠.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죠. 청결을 오르나, 특히 말죠. 쇠잔 그 러우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죠. 현운증이 심하게 되면 번져지기 못하니까 구부러 떨어지면 사고 난단 말입니다. 골절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교감신경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추병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심혈관 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쉽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예. 내 그런 정수병이라서 내 거기에 그런 강주민에 가서 치료받은 환자인데 늘상이 말이야 그 경수병이라니까 뭐 만나 무식이라 다 뒤쳐야 능력이 없고 이래서 근데 지금 그것까지 침을 맞고 약은 먹고 하는 게 효과 있습니다. 좀 좋아지니까 내가 지금 가서 좀 침도 맞고 그 약도 깨워서 그랬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무슨 예약해야 되니까
0: 근심하지 마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아니,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가야겠는데 오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0: 시름 넣으세요.
3: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는 저 기태중년의 그 박창호 지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위병 환자입니다.
0: 어떻게 증상이 나타납니까?
4: 이 위가 항상 더부룩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밥을 먹은 후이면 막대가 짱하고 흐름이 너무 올라온단 말입니다. 흐름이 올라올 때마다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이게 사람이 막 여기 얘는 거지도 막 손상 그런 치질을 받고 막 이래갖고 아무튼 병원에 가 검사하면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니까 약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서약은 먹을 때 뿐이지 효과가 없을 때다. 먹을 때 뿐이지 약만 끊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 박창호 선생님께서 위병 잘 치료한 데서 내가 가서 이제 두 번 먹었습니다. 약을 두 개려서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밥맛이 좀 땡기고 식후물이 올라온 것도 여기서 막 잣수가 많이 적어지고 이래서 나를 계속 지금 치료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더 지우려고 그럽니다.
0: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가면 오전에 가야 되죠.
0: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4: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 어깨 아프고 목이 아프고 아마 경직증이 그런 것 같은데,
0: 예.
1: 그 두 번 보인 게 호전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치료하려고
0: 전화드린
1: 예. 건데.
0: 예, 실험 넣으셔.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오늘 좀 없으니까 좀 병원 가서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무슨 상황입니까? 예,
3: 저는 지난 겨울에 좀 뭔가 감기로 하면서 이렇게 목 감기처럼 그렇게 목이 아프면 게 기침, 그때부터 시작한 게 기침 떨어진다. 약을 아무리 무슨 대량약 다 먹어도 어쨌든 게 전번에 예. 어느 장소에 가서 기침하고 그랬까 누구 친구 소개하는 게 기체중위원회에서 뭔가 박청호 선생님께서 약 쓴 게 많이 났다며 그랬대다. 그래서
0: 예.
3: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3: 이 감기 목이 좀 간질간질 하는데
0: 예.
3: 기침 못지 않습니다. 지네요. 예. 이렇게 저녁이라면 잘 수 없습니다.
0: 예.
3: 예. 예.
0: 그러면 그래, 연락합시다. 그냥 예, 오시면
3: 오늘,
0: 됩니다.
3: 오늘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연결됐어.
3: 시간 되니까.
0: 네, 됩니다. 됩니다.
3: 예,
0: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는 자골 신경통을 많이 앓고 있어요.
0: 예.
4: 그래서 예. 그런 먼저 번에 거기 박윤도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많이 효선됐습니다.
0: 예.
4: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5: 나는 수건자의 오래된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요즘에 이래 날이 차지면서 입술도 마르고 이 피부가
0: 예.
5: 마르면서 막 가려움증도 있고
0: 예.
5: 머리도 뻥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어떤 때 일어나게 되면 입안도 쓰고
0: 예.
5: 이래서 오늘이 좀 가서 보이려고 그랬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전은 꼭.
0: 예, 맞습니다.
6: 나 원장님이 저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예, 고리에 불실에 얼음줄이 쫙 나가던 게, 막 빙빙빙빙 돌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던 것이, 한 며칠 좀 치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정신을 한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6: 예, 그래, 밥맛이 없더니 밥맛이 좀 나가지고, 이래서 그 약 쓰고 이래서 약을 오늘까지 쓰구나. 요새 없어진다. 그래서 또 그 약 계속 쓰려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예, 수고합니다.
0: 예.
7: 예, 저는 예,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뭐 땡하고 이래고 그리고 손발이 자꾸 저기 저리 나고 그러고 있잖습니까.
0: 저기 예.
7: 자꾸 이게 짱 저기 붓기입니다. 짱하고 이래고 예.
0: 예.
7: 저리 나고 예. 이래가지고 특히 허리로부터 예. 이 아래 다리 이쪽은 그래서 쥐도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저기 그 전번에 뭐 며칠 전에 그 기태 그 광고 방송을 듣고 가서 강철도 선생님 배웠습니다.
0: 아, 강주인 예, 예.
7: 예, 강주인 배워가지고 저기 침도 맞고 그 청약제다 이래 먹고 어서는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아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예 뭐 손발도 다 움직이 바쁘고 이래 힘들던 게 저리는 것도 슬저리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가서 더 배우려고 전화하는 길입니다.
0: 예. 선생님.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예. 수고하시죠.
0: 예.
7: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오늘 경추부터 아이 자꾸 자꾸만 아픈데 목이 둘이 붙이고 겸사겸사 해서
0: 예.
8: 그, 길대병원 최선생님한테 침을 대세밖에 안 맞았는데 효과가 가히 좋습니다.
0: 예, 예, 최선생님, 예, 예.
8: 그래서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예, 예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세요.
1: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예, 사회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2: 예. 나는 글태병원에 장철수 선생님이 환자예요.
0: 예, 어떤 병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2: 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좋아졌는데,
0: 예.
2: 또 귀 아파서 중약도 먹고, 쉼도 맞고, 혹감도. 아, 요즘 또 별나게 다뤄져도 못하겠어.
0: 예, 예.
2: 이렇게 자꾸 아프면 사는 게 이게, 아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0: 예.
2: 그래서 예약을 부탁하는지.
0: 예.
2: 미안하지만 해주세요.
0: 예.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2: 네, 알았어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나는 예, 경두염으로 예, 어깨, 팔이 저리고요, 통쇠 납니다.
0: 예.
3: 깨고 밤이면 예, 자도 못한다. 예, 강철수 그러면 치료를 받고 예, 허리, 다리 저리고 예, 그리고 초약도 쓰고, 침도 맞고, 많이 좀 낫습니다.
0: 예. 예.
3: 나올 때 조금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지금 넣으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고혈압에 예,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고혈압이 예, 한 30년 되고요.
0: 예, 병사 오라고만요. 예.
4: 예, 뇌경색이 10년입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4: 예.
1: 네, 무슨 증상인가요?
4: 몸이 불편하고 예.
0: 예.
4: 혈압이 이게 안정적이 되지 못하고.
0: 예, 부안정. 예.
4: 그리고 어떤 때는 예, 숨이 쿡쿡 차기도 하고.
0: 예.
4: 그리고 예, 이 고리가 예,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예, 어지럽습니다. 예.
0: 그렇죠, 심하구만요.
4: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지금 생활은 자립하고 있는데
0: 예.
4: 대풍이 두렵습니다.
0: 예.
4: 그래 하마다 갈봄으로 지금 중약을 써서 예. 있는데
0: 예.
4: 이 올해도 조금 어떻게 풍을 좀 예방하려고 좀 거기 길태 중에 그 저 박윤덕 그 주인님이 좀 중약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0: 예. 그러면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오전이에요.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4: 예.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경추병에 또 척수형이란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판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척수를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로의 지장리라 하는데 이것이 말죠. 높아집니다. 수치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장리란 무엇인가? 우리 인체의 근육이가 느슨한 상태에서 어떤 말이죠. 긴장도가 있는가? 이걸 말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목에 있는 말이죠. 근육들이 뻣뻣해집니다. 파잉. 예. 그리고

0: 말이죠. 활동 범위가 많이 말이죠. 축소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질이라는데 힘이가 말이죠. 내려갑니다. 전투에 그리고 반사가 항진되고 하늘로 챔판서라는데 이것이 말이죠. 감퇴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원래는 고혈압을 해서 용고상 했는데 거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쁜 게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배불고 그 다음에 그 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좀 저기 뭐 설사도 나가고 그리고 저기 밥을 먹으면 어쨌든 좀 이렇게 식후물도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진찰을 하니까나 그 소약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을까 그 다음에 중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지금 한두 번 되다 먹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식후물이 올라오던 게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기 약을 지금 한번 두 번 더 먹으려고 이제 구삼도 띄우지 해서 그 선생님 저기 약질러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구삼에는 휴식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제랍니다.
2: 그렇습니까?
0: 그래요.
2: 쉬는 거 아니어서 알았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 챔판서라게 되면 주약의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피부라든가 점막이 말죠.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사현상인데 이 척수형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환자분들이 챔판서가 감퇴되는 이런 말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관절낭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활낭에 인대, 힘줄 이러한 연조직들이 말이죠. 손상을 받아가지고 1년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을 갖다 견주염이라 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어깨 부위가 말이죠. 부어나거나 아파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견주염으로 인해서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고 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팔을 말이죠. 놀리거나 말이죠. 바깥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프면서 그리고 어깨로부터 말이죠. 목이라든가 우팔이라든가 이러한 부위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나타냅니다. 특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하게 말이죠. 잠을 청해져도 전하게 아픈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위축 현상이 말이죠.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 중약의 문헌기제에 하게 되면 견주염을 갖다서 50견이라 합니다. 어째서 이 50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런 말이에요. 원인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50세 전후에 말이죠. 이 견주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다른 연령 단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건 어째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견주에 있는 조직들이 본래는 말이죠. 수복능을 하늘로 수후 능력이랍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요 연령 단계에 보게 되면 이 능력이가 말이죠. 감퇴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항력이 내려가고 말이죠. 이 견주염 같은 말이죠. 질병들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이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릴 기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호르몬 수평이가 2년 연장기에 말이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이죠. 강철수 선생을 소개를 하면서 골관들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특히 우리 견조염 같은 이런 질병을 본다 할 때 예방에 말이죠. 모를 박아두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숭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환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부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활용

0: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고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게임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 조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 지능 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 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 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령,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입니다.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포장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0: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 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념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종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계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석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원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2: 사명담당.
1: 리계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계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본보기, 연변주 우수의료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8월 29일 저녁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1라운드 섬서연합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1대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0: 흔들면서 점수는 2대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점수는 3대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은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1: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1: 고향.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 훈춘 왕청에는 비가 많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부분적 지역에는 폭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와 미래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청현 배초구진 중흥촌에서는 입살 재배를 기반으로 재배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이루면서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배초구병원은 연변의 8대 핵심 입살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 로 수질이 깨끗하고 토양이 비옥합니다. 중흥촌은 주요 재배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에 입살 정밀 가공 능력이 부족해 량질의 배열을 주로 극곡 상태로 외지에 판매해 부가가치가 낮았습니다. 자원을 활성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초구진에서는 현대화 입살 가공기지인 왕청현 간전농작물 재배 전문 농장을 세웠습니다. 2019년에 생산에 투입된 이 농장은 하루에 1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입살 가공 생산 라인을 갖추고 도화향 2호, 송갱 22호 등 량질의 벼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한 입살은 국가량질벼 1급, 2급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간전농장 상표를 등록해 현지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배초구진의 벼 재배 총 면적은 865헥타르에 달하며 그중 간전농장의 표준화 재배 면적은 380헥타르에 이릅니다. 완전한 입살 산업사슬은 촌집체의 안정적인 경영성 수입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진의 재배 농가의 알곡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극곡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던 단일한 모식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으로 입살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생산 판매에서 표준화 재배 정밀 가공 브랜드화 판매에 이르는 전면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내일 전 왕청현에서는 귀주대학 교수 장련생을 왕청현 행

천지능 발전전략 고문으로 초빙하는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장르은챙은 귀수대학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국가만인계획 과학기술 혁신 선도 인재로 장기간 해충생물 예방치료 곤충생태학 및 자원곤충 산업화 개발 연구와 응용 등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여러 개의 과학 연구기술이 전국 량식 생산구역에 착지 보급되었고 농업 친환경 발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연구 수준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초빙 기간에 장련생은 국가농업친환경발전치리자원과 접목하고 왕청현의 콩, 옥수수, 벼 3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문, 기술적 인도, 대상견인 등 사업을 펼쳐 왕청현의 흙토지 보호와 경작지질 향상을 기반으로 다지고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향촌의 전면 지능과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예정입니다. 일전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G331 국도 1314km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려해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입탁해 변경 풍경 민속 문화 혼인연애 주제를 요소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 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해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됐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주 혼인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 관광업 생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G331 연변 구간의 복합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특색 양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주 농업농촌국 축산본서는 귀술팀을 조직해 변경 현시에서 량질의 왕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양봉 기술 방문 지도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농업농촌국 축산본서에 따르면 이번에 훈춘도문 활용룡정 안도 등 5개 변경 현시 루개로 252마리의 우량종 왕벌을 나누어줬습니다. 왕벌 품종은 극동, 흑벌, 송단이호, 카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기, 동북흑벌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하며 모두 길림송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 육종한 것으로 우리주 산간기후와 양봉환경에 적합합니다. 우량종 발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양봉산업은 우리주 변경향촌의 독특한 부민산업으로 다음 단계의 주축산본소에서는 상시적인 기술하향 방문지도 봉사를 펼쳐 우리주 양봉산업이 조방형 양봉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량질화로 전환 승격되도록 추동하고 작은 꿀벌이 변경군중이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끄는 황금날개가 되게 할 방침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마당은 비록 작지만 대천지를 품을 수 있고 방치된 땅에서도 부귀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근래 정원경제는 국가향천지능전략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민산업으로 2023년 조항 1호 문건의 국가전략으로 포함된 이후 분산적이고 자발적인 소농 모델에서 정책이 뒷받침을 받아 전역에 보급되고 다원화로 발전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 어떠하며 미래 발전 전망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정원경제를 둘러싸고 우리 주의 실천 성과와 발전 전망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정원경제라면 바로 뜨락경제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원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1: 네. 정원경제의 개념은 일찍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인 우왕원이 1984년에 처음 제출한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농민이 집드락을 기지로 가정에서 생산 경영을 주체로 하면서 자신과 그 사회에 상응한 농산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경제 형식입니다.
0: 네.
1: 지난 40여 년간 드락경제는 남방, 연해, 내지에서 빨리 시작되었고 그 발전이 빠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최근 내내 그 발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네. 그 2023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국가전략에 포함된 것을 시점으로 정책 주도, 전력 보급, 모델 다원화의 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0: 네.
1: 네. 2025년이 그 시장 규모는 약 850억 원에 달하며
0: 네.
1: 분산된 개별 농가에서 규모화 집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 경제 발전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 주 정원경제도 이런 정책적인 지도하에 시작되었으며
0: 네.
1: 우리주는 정원경제를 그 향천지능이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0: 네.
1: 기재혁신과 정책지원을 통해 규모화, 특색화, 다원화된 발전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0: 네.
1: 우리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설계가 명확하고 정책 보장이 튼튼합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발전 사상을 정원경제 발전 사상을 담가여 변력 연동 리익 연계 모델 장치를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울러 소액 신용 대출으로 그 보조금을 대체하는 등 금융 정책이 강렬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미 누적 소액 신용 대출 발급액은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0: 네.
1: 농가 참여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0: 네.
1: 2025년 전주 그 전체 정원경제 규모는 2만 천모에 달해 동기에 비해 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발전 모델이 다원적으로 융합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우선 재배, 축산, 유진 그 겨울버섯, 고추, 목이버섯, 재배와 네. 가금사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0: 네.
1: 왕청년 서유사촌 겨울버섯 프로젝트 예상 판매액은 생산액은 4만 건이며
0: 네.
1: 빈곤 탈출 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0: 네.
1: 초량진에서는 3년 연속 빈곤 탈출 가구에게 그 병아리를 지급하였습니다.
0: 네.
1: 다음 그 정원 플러스 혁신 모델인데
0: 네.
1: 정원 불고기, 농가 체험 등 정원을 보급하여 향촌 공원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정협위원이 제의로 수공예와 그 정원 경제를 융합하여
0: 네.
1: 특색 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0: 네.
1: 농가 린계, 이익 공유와 생산 판매를 연계한 이런 기업 플러스 전집단 플러스 농가 주문 농업에 의하여
0: 네.
1: 판매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1석이 홍보대사, 라이브 판매, 클라우드 슈퍼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 채널을 높였으며
0: 네.
1: 2025년 소비지원 제품 판매액이 3,618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정원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주 농업, 농촌 해당 부문과 각 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1: 예, 우리 주 농업농촌국과 향신진흥국에서는 일찍 2023년 4월에 연합으로 정원경제를 발전시킬 때에 관한 실시 방안을 내놓았으며
0: 네.
1: 재빈곤 발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상응한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중앙 1호 문건이 그 전면 포착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일부 현시에서는 재정한 좋은 방안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특색이 있고
0: 네.
1: 성과가 돌출하여 전형으로 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일부 현실을 보게 되면 정원경제 발전이 규범화되고
0: 네.
1: 규모화되고 있으며 양식업을 주선으로 하는 농가 정원경제가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안도현의 경우 정원경제 발전이 비교적 빠른데 현, 향 두 부문에서는 정원경제 발전에 많은 중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0: 네.
1: 안도현에서는 안도현이 그 산업 항목 발전 수익금을 정원경제 발전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0: 네.
1: 1차 성적인 보조금으로 먼저 건설하고 후에 지불하며
0: 네.
1: 정원경제 플러스 소액 담보 대출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원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목전 안도현 정원경제 항목은 전현 180개 행정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0: 네.
1: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가 1만 1천여 호에 달합니다.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안도현 명월진 봉립촌이 그 곰취 종식업,
0: 네.
1: 도나시 강남진이 팽패모 종식업,
0: 네.
1: 도나시 그 관지진이 호수향 사양,
0: 네.
1: 왕청현 배초구진이 고추 재배 등 그
0: 네.
1: 향진 춘톤으로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정원경제는 농민 수입 증가에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안도현을 보게 되면 이도 백화진이 그 두산촌이
0: 네.
1: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되는데
0: 네.
1: 우리 주 정원경제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1: 다음 정원경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0: 네.
1: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안도현에서는 장백산 그 흑토지라는 그런 상표를 등록하고
0: 네.
1: 적극적으로 광범한 농호들 이끌어 상표를 면비로 그 사용하게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1: 금년에 안도 령림 부추, 령증시 로투구진 오얏,
0: 네.
1: 도나 초리구 전병 등 그 정원 경제 브랜드가 나왔는데
0: 네.
1: 지금 시장에선 수요가 넘쳐나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향촌 전원 정원 그 민박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안도현 그 만보 홍기촌,
0: 네.
1: 화룡 광동촌,
0: 네.
1: 도나 소석산,
0: 네.
1: 훈춘 맹릉촌 등 민속 그 특색 관광이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이외에도 연길 도나 등 현시에서는
0: 네.
1: 주변이 그 촌, 툰의 농가 뜨락을 충분히 이용하고 확장하여
0: 네.
1: 그 제3방과 합작해서 건설된 조선 민속 특색이 갖춘 그런 특색 민박과 민박 관련 항목으로 수입을 창출해 정경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을 그 기초로 해서 지금 나라적으로도 정원경제 발전

0: 많은 조치를 따라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정원 경제 발전에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요?
1: 네, 지금 그 정책 등급이 뚜렷하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0: 네.
1: 2023년 처음으로 중앙 1호 문건에 수록되어
0: 네.
1: 빈곤 탈출 지역이 발전을 장려했으며
0: 네.
1: 2025년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0: 네.
1: 민가 그 드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0: 네.
1: 농민 소득 증대의 그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0: 그렇네요.
1: 2026년에는
0: 네.
1: 감숙 고랑, 흥룡강 집현,
0: 네.
1: 길림 연변 등 여러 지역에서 전문적인 장려 보조 방안을 내놓았으며
0: 네.
1: 재배업, 사양업, 수공예, 문화공강 등 여러 가지 그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규모와 보급 범위가 네. 빠르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국 그 빈곤 탈출 인구 취업 규모가 3,300만 명을 달하여
0: 네.
1: 또 그 배경 속에서는 그 민가 드락 경제가 현지 취업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주 그 투도진 등 사례를 따르면 그 한진에서 700가구 이상을 동원하여
0: 네.
1: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그 재배의 면적을 확보하고
0: 네.
1: 가구당 연간 3,000원에서 4,000원이 그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모델이 끊임없이 진화 그 승급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전통적인 작은 그 채소밭
0: 네.
1: 소규모 사양장에서
0: 네.
1: 민가 드락
0: 네.
1: 플러스 무형 문화 유산, 민박, 전자상 거래, 주문식 이런 융합 형태로
0: 네.
1: 변화하고 있으며
0: 네.
1: 한 마을 한 품목이 그런 집단 효과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또한 그 합작사 플러스 기어 플러스 네. 농가 형식이 생산 판매 연계 메커니즘도 점차 성숙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뜨락 경제 발전, 정원 경제 발전이 좋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에서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떤 우세가 있는지요?
1: 네, 첫째는 그 유리한 그 조건과 비교 우세가 있습니다.
0: 네.
1: 정원경제의 발전은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천민들이 수입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매력 향촌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며 더 나가서 그 흥변 부민 변방 공고에 이롭고 우리 주 그 향촌 건설 지능 전략과 농업 농촌 현대화를 조력하여 새로운 그 경로 새로운 증가를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네.
1: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 농업농촌부 국가향촌진흥국에서는 빈곤 해탈 지역을 고무경제하여 고차원의 정원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0: 네.
1: 여기에는 정원경제의 그 고질량 발전으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여
0: 네.
1: 향촌 그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농민 수입원을 늘리는 중요한 경로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0: 네.
1: 2023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빈곤 탈퇴 지역에서 조건이 되는 농가에서는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고무 경제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0: 네.
1: 이에 맞춰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뜨락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문건을 내놓아 정원경제 발전이 새 시대 새 여정이 중요한 의사 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그 형식 발전에 따른 추세라고 봅니다.
0: 네.
1: 2022년 공무원 반공청에서는 량식 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관련 문건과
0: 네.
1: 2024년 중앙 1호 문건 등 중요한 그 정책 문건에서
0: 네.
1: 경작지를 농작물로 생산하는 후에 다른 작물 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작지를 이용한 그 재배업과 종약제 재배업, 식경공 등 여러 가지 재업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런 형세의 측면에 어떻게 해야 하고 출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드라게 종약제 재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재배업으로 하는 새로운 출구를 실현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실제로는 정원경제 발전은 그 농민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농민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0: 네.
1: 그 정원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경작지에 따른 그런 그 재배업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0: 네.
1: 지금은 그 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고정되다 보니 수입도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하여 농가의 그 드락을 이용해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농가 드락 면에서는 조건이 우라합니다.
0: 네.
1: 우선 농가마다 거의 그 500평방미터 이상이고 어떤 그 농가에서는 그 한 두 무 정도 밭이 있다 보니까 그 네.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0: 네.
1: 통계에 따르면 그 전주 22만 3천여 호 가운데서 토지를 이전한 농가가 10만 400호에 이르고 총 농허의 그 44%를 차지합니다.
0: 네.
1: 전주 농어의 드락 경제는 지금 드락 경제 면적은 지금 4,586헥타르인데 지금 유효 면적이 1,000헥타르에 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농촌에 남아 있는 노동력으로 드락 경제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내 특히 그 간단한 그 재배업 양식업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네.
1: 네. 우리 주는 농업 특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그 기여하고 있으며
0: 네.
1: 이미 선두 기업을 형성하고 있고
0: 네.
1: 농업 산업화 기업이 1,400여 개이고
0: 네.
1: 그 가운데 그 선두 기업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네. 한마디로 그 농촌 그 집체 경제가 그다지 부단히 그 발전 장대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수입은 루계로 7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레저 농업과 향촌 공항에서 그 성급 이상 기업이 63개,
0: 네.
1: 주급 이상 일촌 일품 시범촌이 62개,
0: 네.
1: 지역 중 그 브랜드 기지가 8개,
0: 네.
1: 물류 종합 그 봉사 중심이 800여 개이며 현 향급 3급 전자상 공중 공공보사 그 봉사 중심이 85개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모식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네, 정원 경제 발전에서 인력, 재력, 물력, 생산, 공급 판매 등 몇 개의 그 핵심적인 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특히 그 농호, 중개인, 기업, 시장, 정부 등 리그 해당 부문을 통합하여
0: 네.
1: 여러 부문이 참여하고 배합하면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고 리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산업 사슬 링크 메커니즘 기재와 리익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0: 네.
1: 산업 사슬 모식은 다른 한계 모식보다도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원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여기에서 그 몇 가지 그 참고 가치가 있는 모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바로 선두기업 모식은 선두기업 모식인데
0: 네.
1: 회사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그 전자상 그 플랫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0: 네.
1: 세 번째는 그 중개인 조직과 플러스 농호입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 모식은 상업 슈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0: 네.
1: 다섯 번째는 법인 플러스 농호 이런 모식입니다.
0: 네.
1: 여섯 번째는 관광회사 플러스 농호이고 일곱 번째는 노동력이 없는 이런 비어있는 그런 농호 이 집을 이용한 이런 농호와 제3자 간이 그 플러스 모식입니다.
0: 네.
1: 이런 모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종시를 떨려야 할 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그런 정원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정원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직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정원경제의 쾌속적인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특색을 돌출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네, 정원경제 발전에서 입체식 그 재배, 양식업이 그런 종합개발을 돌출해야 합니다.
0: 네.
1: 농가뜨락이 그 지상, 지하 및 정원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0: 네.
1: 적극적으로 립채식, 재배업, 양식업을 발전시켜 밭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0: 네.
1: 중약재를 재배하며 그 과수원에서는 포도나 이런 기타 그런 과수를 재배하고
0: 네.
1: 또한 그 밑에서는 달기나 게사의 벌들을 키워서
0: 네.
1: 그리고 또 검정기 보수를 재배해 그 드라기 그 립채식 개발 리용을 다그쳐 정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0: 네.
1: 종합적인 생산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마당에 5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고
0: 네.
1: 닭을 사용하고 또한 그 과일 저 수확량으로 한근에 뭐 40 저 한 번에 40근 놓쳐도 한근에 30원일 경우에는 1년에 과수원에서 받은 6,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토달가를 판매할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을 올려서 많은 그런 경제적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과일 나무 밑에는 버섯을 자료할 수도 있고
0: 네.
1: 그것을 이용하여 버섯 재배로 하고
0: 네.
1: 또 거기에서 기타 그 토닥 사양까지 합치면
0: 네.
1: 정원 경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우리 주 농촌 마을에서는 정원 경제 발전 모델을 양성해서
0: 네.
1: 정원이 녹음이 우어지고 꽃향기,
0: 네.
1: 과일향기가 그윽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네. 다음은 그 선도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에서 선도기업은 떠날 수 없습니다.
0: 네.
1: 선도기업에서는 그 농민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0: 네.
1: 가공과 같은 산업사슬을 제공해서 그 정원경제와 산업사슬이 그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수입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 그 판로 해결을
0: 네.
1: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에서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0: 네.
1: 주문식 그런 모식을 통해 기업에서 회수하고 농호들이 자체로 판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0: 네.
1: 그 판로 문제를 해결해 정원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그 품질 관리를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0: 네.
1: 품질은 생명이고
0: 네.
1: 품질 관리는 관건입니다.
0: 그렇죠.
1: 정원 경제의 발전에서 농산물의 품질 제1 책임자는 농민입니다.
0: 네.
1: 때문에 농민들에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0: 네.
1: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해 줌으로써
0: 네.
1: 시장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0: 네.
1: 이외 그 산업 모식 장치를 돌출함과 아울러
0: 네.
1: 전형적인 그런 시범화의 길을 두드러지게 하며 규모화, 산업화, 그런 표준화, 브랜드화, 주문화, 시장화, 차별화,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0: 네.
1: 돌출함으로써
0: 네.
1: 그런 정원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예. 당이 그 20차 대회에서는 향촌 진흙 전량을 전면적으로 포치해 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농민 수입 성과 경로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은 농업, 농촌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0: 네.
1: 고도로 집약화된 그런 근원 경제 업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0: 네.
1: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0: 네.
1: 때문에 우리는 그 정원경제 발전에서 연변 특색이 농민 수입 증가의 길을 개척해
0: 네.
1: 향촌 진흥이 새로운 경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조직 용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네.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종합적이고 네. 개통성이 강한 공정으로 네. 농업 부분에만 의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각급 그 당위 정부의 그 고도의 중시와 강유력한 추진, 정책적 추진 하에 각 현시 정원경제를 향촌 진흥 전략과 농민 수입 증가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0: 네.
1: 하나는 그 사업적인 그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0: 네.
1: 이것은 큰 국면을 돌보는 전략적 문제로 꼭 지켜야 할 그런 규정과 지침입니다.
0: 네.
1: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향촌 진흥 전략을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 수입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그 농촌이 새로운 산업을 배역하고
0: 네.
1: 산업사슬을 새 코스를 동력을 하는 농업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며
0: 네.
1: 시장을 조달하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정원 경제를 계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정원 경제 발전에서는 반드시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0: 네.
1: 하나는 그 정부의 인도하에 시장을 주도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0: 네.
1: 정부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내놓고
0: 네.
1: 조직하는 그런 경로로 정원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다른 하나는 실사 구시적으로 당지 실정에 맞게 분류하고
0: 네.
1: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우리 주 그 자원 우세에 입각해서
0: 네.
1: 우리 주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실사구지적으로 향촌 농가에 이르기까지 그 재배업이 적합하며
0: 네.
1: 재배업을 추진하고 사양업이 적합하면 사양업을 추진하는
0: 네.
1: 그리고 관광업이 적합하면 관광업을 추진함으로써
0: 네.
1: 촌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일촌일품 일향 일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0: 네.
1: 정원경제의 규모화, 산업화, 지표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전형을 수립하고
0: 네.
1: 시범을 선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에서 그 전형을 선정해 촌민들이 이끌어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0: 네.
1: 조건이 좋은 촌, 툰, 향진을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호가 시범촌을 이끄고
0: 네.
1: 시범촌이 시범진, 시범현을 이끄면서 정원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0: 네.
1: 이와 함께 그 종합적인 정책으로 부축 력도를 강화해서 정원경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0: 네.
1: 발전 모식을 창신해 연변 정원경제의 계속적이고 고질량적인 발전을 구축해서 또한 거기에 산업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0: 네.
1: 우리 주 그 정원경제 발전에서
0: 네.
1: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주 실정에 맞춰 거기에
0: 네.
1: 맞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여기에서는 뭐 재배업, 양식업,
0: 네.
1: 관광 민박업,
0: 네.
1: 수공업,
0: 네.
1: 뭐 서비스업 등인데
0: 네.
1: 재배업에서는 우리 주 그 농가 뜨락이 큰 그 실제 정황으로 출발해서 중약재,
0: 네.
1: 재배,
0: 네.
1: 과수, 균류, 남채, 산나물 등 경제 작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가 뜨락을 그 수입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경로로 해야 합니다.
0: 네.
1: 양식업에서는
0: 네.
1: 가금, 소, 양, 토끼, 꿀벌 등
0: 네.
1: 경제 동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양식업으로서 일촌 일품을 형성해 작은 정원으로 큰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관광 민박업에서는 왕홍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 그 J331도로
0: 네.
1: 연선 관광업이 좋은 발전 기회를 틀어주고
0: 네.
1: 주변구 주민과 정원 민박, 가정 료관, 향촌 관광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0: 네.
1: 정원 경제와 문화 관광 사업이 융합시킴으로써 관광 관광객의 관광객들이 방을 얻기 쉬운 관광객 바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남아도는 민박으로 정원 경제를 조력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봉사업에서는
0: 네.
1: 농가락, 레저 농업, 정원 경제
0: 네.
1: 등 특색 유람업을 전개하여 농촌 정원이 도시 작은 텃밭, 화원, 작은 농장으로 건설해 개성화, 차별화된 시장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농촌 농업 발전이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0: 네.
1: 농기계 소리, 량식, 기름 가공, 식품 가공업, 전자상 물류 등 봉사업을 전개하여 작은 정원도 하여금 큰 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업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방금 유근철우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정원 경제의 거시적 현황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우리 주 자원 우세와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발전 강점을 심층 분석해 주셨으며 특색 부각 모델 도입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각 부분에 유력한 정책적인 지원 아래 연변의 모든 농가 마당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연변 향촌 진흥과 고품질 발전에 원천적인 활력을 불어넣기